0: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알렉스의 화분 띄워드렸습니다. 그게 나야. 여러분, 네. 아, 고막 남친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막 남친인 게 다행인 거죠. 진짜 남친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 잔소리, 네. 참아주실 수 있나요?
1: 그게 나야.
0: 자, 월드컵 개막 임박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직감하는 것 언제였을까요? 초대형 스크린으로 축구 중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월드컵 맞이 가전제품 특가 세일이 시작이 되고요. 배달 주문량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서 경기 시작 2시간 전 주문 필수라는 팁이 SNS에 도배가 되기도 했었고, 편의점에서 맥주 번들이랑 야식용 스낵이 탑처럼 쌓이기 시작하면은 아 맞다, 월드컵 이제 곧 시작이지, 월드컵 계절이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는데, 12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한 달간의 대장정이 이어지고요. 대한민국 대표팀 첫 경기 체코전은 내일 오전 11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11시 언제죠? 그렇죠, 저희 방송 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딱 끝나자마자 TV 트시면 돼요. 네, 라디오는 다 듣고 트시면 됩니다. 자, 바야흐로 잠 못 드는 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또 우리들만의 리그로 그대 창 월드컵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고막 남친 월드컵, 음색 요정 월드컵, 선곡 월드컵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토너먼트에 참가할 출전 선수들 여러분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죠. 아, 그래도 이 가수보다는 지금 분위기에는 이 가수가 낫지 않아? 그래도 이런 음색보다는 좀 요런 음색이 오늘 좀 날 것 같은데. 야, 오늘 요런 분위기에서는 이 곡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PD가 요렇게 모아서 네, 선곡표를 또 재밌게 한번 짜보도록 하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

0: 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0: 그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그리고 라브의 Love You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벌써부터 입코망을 시작하자는 약간 의미의 선곡을 자꾸 네 너무 1차원적인 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1차원적인 선곡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월드컵 얘기했다고 발로차를 신청하는 거는 좀 물론 예 신나는 곡이고 좋은 노래이긴 합니다. 예예. 예. 자 고막 남친 고막 여친도 괜찮아요. 네 고막 남친 고막 여친 음색 남친 음색 여친 음색 깡패도 괜찮고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몰랑님 고막에 피나게 하는 남친 그 잔소리를 좋아하는 그게 나야. 이거 그게 나야 약간 약간 트렌드의 바람을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김동률의 그게 나야 신청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나야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나야. 비오기님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에서요 의경이었던 남친네 부대의 경호 아래 재밌게 편하게 봤습니다. 하, 그때 비오기 곰신하느라 고생했다. 그게 벌써 24년 전이라니 고방 남친이 아니라 의경 남친이었네요 하셨습니다. 아 예예 예. 그러셨다고요? 예예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예예 예. 자 2002년도 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네 압구정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원하시는 여러분들께 빨간 티와 예 머리띠 그리고 응원봉 등을 팔고 있었죠. 네 데뷔하기 전입니다. 네. 물건 띄어다가 예 한몫 단단히 챙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네 좀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 그 장사하는 재미를 좀 붙였었어요. 그래서 물건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서 뭐 야광봉 같은 것들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틱 부러뜨려서 쓰는 야광봉 있고 안에 조그마한 건전지 들어가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야광봉 그리고 안에 뭐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갖고 불빛이 이제 패턴이 들어오는 야광봉 뭐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팔곤 했죠. 하석풍님 아 그러고 보니 최성곤님 생일파티 하시던데요. 요즘 최고 고막남친 아닌가 권이들 잘나가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성곤도 네네 참 그렇습니다. 예 니가 좋아 이게 톤이 있어요. 그냥 니가 좋아 이게 아니라 약간 목 뒤를 눌러서 해야 돼요. 니니니 니가 좋아 니가 예뻐서 좋아 그게 나랑 비슷한가요? 그게 나야 비슷한데? 죄송합니다. 너무나 됐네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캔디님의 신청곡이고요. 하석풍님 그리고 코파는 러브버그님이 신청하신 최성곤의 니가 좋아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에 추원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타방송국 고막 남친. 네. 님께 신청하신 성시경의 네네네. 타방송국 고막 남친이시죠? 예. 성시경의 미소천사 띄워드렸습니다. 달리는 유부녀님. 누룩 빛깔 최성곤. 내가 널 어떻게 잊었는데 따흑. 사랑이 이렇게 쉽게 잊어지나요? 코파는 러브버그님. 가요계 투곤. 최성곤 추원곤. 무슨 소리세요? G 드래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계에는 고니가 있죠. 고니는 그런 남자였어요. 저 남자 갖고 싶다. 집에 갈수 있겠니? 아자님, 알디, 지희 아들 초등학교 축구 선수인데요. 이번 월드컵에 아들 선배님이 축구 국가대표로 깜짝 발탁이 돼서 더더욱이 기대하며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혁 선수입니다. 이기혁 선수 화이팅! 서울 우이초 초등학교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진짜 막두손 모아서 열심히 응원하고 같이 아쉬워하고 같이 행복해야겠어요. 그죠? 이 내적 친밀감이 또 어마무시할 텐데. 그래도 밤늦게 경기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축구는 약간 좀 초저녁쯤에 해줘야지 제맛이긴 한데. 그래야 우리가 이제 치킨도 시키고, 네네, 맥주도 한 잔들 이렇게 딱 집에서 준비하시고 하는데. 그죠? 너무 낮이긴 해. 6171님, 2002년 6월 10일, 한미전 하던 날, 셋째 출산하고 조리원을 갔을 때인데, 밖이 얼마나 시끄럽던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빠바바바바바바바.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이게 뭐, 저기, 인가 있는 건가? 빠라바라바라바? 이건 아닌 것 같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어제가 셋째 민채령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채령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태어난 우리 민채령 양이 24다뇨. 24. 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할 나이요. 뭔 일이요 이게. 오메. 비타돌체님. 우리 집 4인 모두 월드컵 경기 시즌 중에 태어났습니다. 특히 2002년 저도 붉은 티 입고 시청 가고 싶었는데 현실은 사료조리하며 모유수유 중. 안정환 골든골 함성 소리에 애는 자다 놀라 깨고. 그럴만하죠. 저는 그거 기억나요. 한미전 때 우리 저 캡틴 홍이 이제 이마가 찢어진 상태로 그 왜 배에다가 씌워 놓는 거 있잖아요. 배하고 사과, 좋은 사과에다 씌워 놓는 그 망이 있어요. 스트로폼 망. 그 이제 머리를 붕대를 급하게 감고 이게 급하게 예쁘게 감은 게 아니잖아. 피를 멈추려고 감은 거니까. 그 붕대 위쪽으로 무 뿌리처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상황에서 배 감싸는 그 스트로폼 그걸 딱 쓰고 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 그때 여러분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강 그 둔치 쪽에서 라이프 광고 때문에 큰 스크린에다가 그 축구 경기 틀어주면서 제가 그때 비 와가지고 우비 팔고 너무

구워져갖고 물 팔고 그랬었다고. 얼음 물 팔고. 아, 저 사람 천재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 한미전 하던 날이에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왜냐면 그때 비가 갑자기 순식간에 너무 많이 와갖고, 네, 그 하늘 라이프, 그 세럴라이트가 잠깐 신호가 끊긴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다시 TV 켜라. 좀, 와. 그래갖고 TV가 딱 켜졌는데 우리 캡틴 머리에서 콸콸콸 막 피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 붕대는 최진철 선수였나요? 아, 그쵸, 그쵸. 그때 붕대는 최진철 선수. 과일망 붕대. 맞아요, 맞아요. 그날이 아마 황선홍 선수가 붕대를 했을걸요? 여러분, 24년 전 기억입니다. 틀릴 수도 있죠. 네. 국승래님, 기차 타려고 역에 나와 있습니다. 엄마 길이어서 강릉 가는 열차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내려온 커피 마시면서 엄마 뵙고 형제들과 만난 거 먹고 간만에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벌써 숨찬 일정이지만 기다려지네요. 저 이제 기차 타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도 날짜 날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늘도 너무 곱고 바람도 그렇게 너무 뜨겁지 않고 선선하고. 네, 어머니한테 안부 잘 전해드리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스칼렛 주유님, 요즘 드는 생각, 그대창 정체성이, 그러니까 음악 방송을 가장한 코미디 방송 맞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코미디 방송을 가장한 음악 방송. 네, 백예린의 산책,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랜만에 오니 개콘이 돼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말랑콩떡님, 코미디 방송, 음악 방송 뿐인 건가요? 먹방도 있고 오은영쌤도 있고 그대 창가에는 전방위 방송입니다. 아니 오은영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 뭐 물론 관련 있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요새 그 우리 그 OTT 서비스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나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작가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김무열 네 배우 이제 저기 나오는 건데 보셨어요? 저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했었는데 요새 그 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드라마 처음에 1, 2, 3편 정도까지는 이제 이게 약간 그 매화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단편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편, 뭐 진상 부모님에 대해서 다루는 편, 진상 아이들을 다루는 편, 진상 선생님들을 다루는 편, 진상 학생들을 다루는 편, 이거 쫙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진상 어머님 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해요. 예.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시원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늘 막 자주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근데 저는 책임감 있는 책임감과 이유 있는 처벌은 꼭 필요하고 그 처벌에 이어 저는 매도 가끔은 어른이 들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의 모든 그런 이념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드라마야. 거기서 나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라고. 뭐 물론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예. 네, 드라마 홍보 잠깐 했고요. 예, 예. 3007님. 그대창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축구공 같은 방송. 팔로차. 연정님. 아니 이번 월드컵에 한강에서 뭐 파신다면은 무얼 판매하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한강에서 뭐 판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많이 바꿀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들 계시죠. 네. 옛날에는 약간 네, 뛰어들 수 있는 오션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너무 빡빡하잖아요. 뭐가 좋을까? 저는 일단 대량으로 네. 핸드폰 그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를 야외에서 예, 좀 팔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편의점이 한강 둔치변에 편의점 있는 한강 이렇게 둔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구하질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있으니까. 그래 지금 한강에서 판다 그러면은 뭘 팔까? 팔만한 게 있을까? 슬리퍼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생각해 봐야겠군요. 자 2696님. 지난번 빨강이랑 성능 차량이랑 고민하던 잭잭. 아니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아니 아직도? 알디님 설명 듣고 한층 업으로 딱 마음에 드는 차 발견.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한 달도 버틸 기획으로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기름값은 못 받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바꿔야겠죠? 오늘도 화이팅. 그러니까 아직도 안 바꾸신 거잖아요. 기름값 쓴 당연히 못 받죠. 우리가 보통 차에다가 포함해서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 못 받는 것들이 튜닝, 네 그리고 기름값, 그리고 아 저 어제 뭐 오일 갈았어요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뭐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네 차값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죠. 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니 그래서 차를 뭘로 바꿨는지는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네, 바꾸가 말까 고민했다. 기름 넣었다 맞다. 그래, 됐다. 별이나 보러 가자. 박보검의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로코홀릭 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자, 저희는 이 곡 틀어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 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군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이란 전쟁이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현지 시간 8일 발생한 자국군 헬기 격추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이틀 연속 대이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며 전면 폐쇄 방침을 발표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또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이며 목적지는 한국은 아닙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와 서초 등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간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 방문을 계기로 통상과 투자,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관련 행사에서 유럽 4개 기업이 모두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17개 나라 70명의 과학자가 오늘 공개한 지구 기후변화 지표 보고서를 통해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는 예산이 3년 내에 고갈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1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도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 그리고 전라북도 북동부,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선선한 날씨로 시작했지만 일교차가 커지 면서 낮 동안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강릉 26도, 서울과 파주, 청주와 대전,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예상됩니다. 내일은 강원도로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아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금보다 날씨가 덥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6: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7: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8: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9: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8: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10: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11: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2: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0: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IOI의 갑자기 네, 듣고 오셨습니다. 여왕 916님 그리고 메아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면 트로트 같지 않고 그냥 요즘 노래인데 멜로디가 좀 트로트 같다라고 들리시는데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 따라 부르면 트로트야? 라고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 아까 아이오아이에 갑자기 드셨는데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되는데 우리는 다 갑자기 오, 그 DNA에 들어 있는 그 꺾음을 네, 유발하는 멜로디. 네. 빗땀 눈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점점 코미디 방송이 되어가는 듯한. 자,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딩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바로 교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2 준비에 앞서서 숨 고르는 의미로 가맹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호점 소개해드릴 차례죠. 강북구 수유로에 있는 세탁 수선 전문점 땡땡 하는 사람들, 손끝이 아주 야무진 단골 아기새 솔롱고스님이 직접 수선을 맡아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기새 인증해 주시면요, 수선료에 한해서 무려 50%를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50%나 50% 반값. 야, 바겐세일 대단합니다. 자,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상호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신 우리 방문객들,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인증하시고 할인 혜택 챙기시고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 문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듣고 오셨습니다. 냠냠냠냠. 게시판 좀 볼까요? 연정님, 저 알디 노래 트로트 버전 녹음했어요. 깨톡 알림 쓰려고요. 그래도 되죠? 하셨습니다. 제 노래요? 제 노래 트로트 버전이요? 화분? 그거 트로트 버전? 난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게요. 저희 조PD가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틀막. 아무 말 못하고 말할 수 없어도 약간 그 데뷔할 때 제가 데뷔할 때는 트로트가 이렇게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15년만 이후에 제가 데뷔했더라면 예 아마도 저는 네 다른 장르로 큰 획을 긋고 있지 않았을까. 그쵸. 제목은 이제 화분 말고 이제 분재. 0588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작동이 안 돼서 물건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알드 방송이 힘이 되네요. 지금 좀 다리에 힘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주저앉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오전에 개장하는 나이트클럽 이코망 줄 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낮에도 밤처럼 흔들 수 있는 그대창 최고. 오늘도 기대해서 좋을 것 같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스텔라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듣고 옵니다. One, two. I'm waking up in the morning, sun is up, vitamin D and mouthful of Listerine. My gosh, what's happening?

드디어 리오넬 메시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게 바로 체중 감량보다 무섭다는 머리카락 감량 아닙니까? 머리카락 감량하고 있는데 축구의 신이 비장한 쇼컷으로 전투모드에 들어갔다는 건 진짜 월드컵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라는 말씀. 48개국 참가 104경기 역대급 규모로 찾아온 2026 북중미 월드컵. 오늘부터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응원단이 되는 겁니다. 축구를 모르신다고요? 상관없어요. 오프사이드가 뭐냐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종환도 뛰냐고요? 그건 뭉쳐야 찬다고요. 자, 막대풍선, 호루라기, 부부젤라, 냄비뚜껑, 응원도구 될 만한 거 다 갖고 나오시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 고막은 도파민이 범람하는 최고의 응원곡으로 달려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YB 오필슨 코리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거 안 들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클론의 월드컵송.

싱싱님 잠깐요 냄비 뚜껑 좀 가져올게요 하셨습니다. 다녀오셔요. 지숙님 회사 생수통을 뽑아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빗자루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통통통통 그거 빈통 맞죠? 자 버즈의 Let's Go Together.

3007님, 이 곡이 눈물을 흘릴 일인가? 2002년도 생각도 나고 신나서 뭉클하고. 그럼요, 이때는 진짜 뭉클했죠. 윤정님, 새로 산 붉은 티셔츠 입어도 되죠잉? 하셨습니다. 안 될 거 없죠잉? 9240님, 신나서 좋긴 한데 이 코너 망하기 전에 내 관절이 망하겠습니다. 아, 세월아. 자, 따라 부릅시다. 레이지본의 우리의 힘을.

바람님, 크,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네. 가슴이 웅장해 진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RD 꽹과리 준비되시오. 이태전 되려면 달려서 땅까지 갈 수 있을 듯. 가시지요. 센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원선미님, 어머어머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네. 손님들도 빵 터져요 하셨습니다. 손님 앞에서 뭐 드시겠습니까? 로꼴링이. 아 안되겠다, 집에 있는 리코더라도 풀어야겠다. 아 그건 좀 내려놓고.

푸른 여름이 오면님, 아 그리운 2002년 그때가 20대라 추억이 생각나서 왠지 뭉클. 뭐 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뭉클하네요. 희정님, 그때는 층간소음도 모두 용서가 되었죠. 집집마다 함정소리 그립다. 그때는 집에서 뛰는 것도 모자라서 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소리쳤어요. 꽉 이러면서 막 아팠던 집 막 난리가 났었죠. 3499님, 정말 갬성은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낭만이 콸콸콸.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3499님 인간적으로다가 이 코망은 따로 편성합시다. 흥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이렇게나 뿜뿜 나눠주는 코너라니 이런 거 잘 없단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1시간 2시간 내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청취율 1등 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방송 그 동시간대 청취가 1등 하면은 예,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할 것 같아요. 페퍼미트님 진짜 왜 이런겨 심장아 그만 나대라 나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대세요. 샤키라의 와카와카 와카.

이어지는 김윤주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조수미의 챔피언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모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일주일째 봉쇄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 업무 재개를 위해 모였지만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경기장 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경기장 앞에서 일터에 돌아가고 싶다, 최소한의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소음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체육단체 직원들과 경찰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0여 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줄어 비상계엄 여파 등이 미친 2024년 12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전달보다 2배 이상 확대되면서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에 못 미쳐 코로나 사태 당시였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현지 시간 10일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곧 중단될 것이라면서도 대이란 추가 공습에 대한 옵션은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 중단을 요청하는 이란 당국자들과 자신이 직접 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이란 관영 매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SNS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주장으로 규정한 뒤 실제로는 상선들의 통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도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이며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제3국입니다. 해당 선박의 통항을 위한 이란 측과의 협의 등은 외국 용선주, 즉 배를 빌려 사용하는 기업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인사 한마디에 이토록 많은 감정이 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는 온통 안녕으로 채워져 있죠. 반가운 안녕, 아쉬운 안녕, 잘 지내지 하는 안녕도 있고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안녕도 있죠. 간혹 먹먹한 긴 이별의 안녕을 맞아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 안녕의 끝자리엔 하나의 마음만 남지 않을까요? 있는 곳에서 잘 지내길,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결국은 희망적인 안녕 말이에요. 설레며 첫인사 나눈 게 벌써 6년 전이에요. 이번 주로 전에 랄랄라에서는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안녕하세요 또 첫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넘치는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내게 안녕이란 뭐다? 안녕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늘 여러분의 안녕을 응원하며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토이 이지형 뜨거운 안녕이었어요. 윤주 씨 어디 가요? 또리는 믹스견님. 파트릭 시아님은 어머나 오늘 막방이에요? 아닙니다. 일요일까지 김윤주의 랄랄라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계속 저 떠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인사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롭고 새삼스럽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주십니다. 매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요. 오늘 막방 아니고요. 일요일까지는 제가 랄랄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랄랄라의 대들보 김은선 작가님도 이번 주까지만 함께 하시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동안 저의 성대모사와 저의 모든 흥은 우리 은선 작가님 덕분이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는 6년을 했고요. 우리 김은선 작가님은 이전부터 랄랄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셨거든요.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생일 맞으시는데 생일도 축하해요, 은선 언니. 네. 아직 막방은 아닙니다. 내일 또 오긴 할 거예요. 정든 나무님, 안녕 이행시. 안 돼요. 영원히 있어요. 뿌앵. 7027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또롱 영구님, 안 슬퍼요. 영영 안녕은 아니니까. 자, 내게 안녕이란 뭐다? 안녕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안녕을 응원하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언타이틀 날개.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말하자면은 1182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마지막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그냥 가사 쓰신 건가요? 자, 오늘은 안녕 이행 씨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민들레님, 내게 안녕이란 또 다른 시작점이다.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랄랄라의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집니다. 백원경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새로운 랄랄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백원경 아나운서 진짜 방송 잘하고 음악 좋아하고 예쁘고 마음 착하고 진짜 혼자 다 하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5574님 내게 안녕이란 다시 만날 기대다. 그렇죠.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다면 아침 7시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강군님, 벨기에 출장 와서 새벽 일찍 깨서 듣고 있어요. 매일 듣고만 있다가 멀리서 글 씁니다. 행복했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자마자 저도 행복해졌답니다. 6316님, 잊지 않도록 편지하신대요. 박정현, 편지할게요.

위대한 엄니님, 안녕은 추억입니다. 다시 만나는 기다림을 추억으로 이겨내야 하는 시간. 그동안 좋은 음악 기억에 남는 성대모사 멘트들, 좋은 추억입니다. 추억이 같은 우리네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에코의 마지막 사랑 들으셨고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당황되고 답답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9051님의 사연입니다.

0: 80대 친정엄마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맛난 음식 해드리고 알뻗도 돼드리고요. 근데 어제는 엄마가 외출하면서 야, 네가 우는지 청소를 못 이어놨다이. 대충 좀 치워봐라이. 하시길래 난리 난 집을 싹 다 치우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랬죠. 여보, 나 오늘 대사 치렀어. 우리 엄마 집이지만 와, 진짜 난장 난장. 정리의 퀸이 터치 좀 해주고 왔지. 아우, 팔다리 허리야. 여기 좀 주물러줘. 했더니 돌아온 말.
1: 아이, 당신 또 오지랖 펼친 거 아니야, 진짜. 어르신들 너무 치워놓으면 적응 못한다, 진짜.
0: 여보야, 뭘 치워놔야 찾지. 당신도 물건 쓰고 제자리, 어? 근데 얼마 후에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2: 아이고야, 네가 내 방을 이렇게 건드려놨냐. 이 정신없는 이 휘황찬란한 이 바구니들 뭐여. 손톱 깨끼 하나 찾다가 시방 나아가 얼마나 욕보는지 알어?
0: 엄마, 거기 빨강, 파랑, 노랑 바구니별로 다 정리해놓은 거야, 내가. 손톱 깎이는 빨강색 했어. 빨강색 봐봐.
2: 당최내는 모르겠고. 다시 돌려놔라. 이게 뭐여, 이게. 너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신이 사납다 아니여.
0: 난리 난리. 노발 대발. 아, 아니요, 전요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당연히 기분 좋으시겠지 했는데 이렇게 청소하고 막 여기저기 다 쑤시도록 잘해드리고도 욕먹어서 저 정말 상처받았고요. 너무 속상하고요. 그래서 하소연입니다.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9051님의 사연이었고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쁜 우리 사랑님, 깨끗한 거 좋은데 엄마의 사생활도 있으니까요. 하석풍님, 엄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아도 본인들만의 규칙이 있대요. 있던 자리 그대로 손 닿기 쉬운 곳. 7422님, 주방에 들어와 냄비 있던 자리에 냄비가 없으면 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공간은 나만의 스타일이 최고입니다. 특공님, 내가 사는 곳 아니면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녀지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우진님, 다 자기만의 영역 표시가 있죠. 빗자루질만 해주세요. 아니, 안 치우고 어떻게 빗자루질을 하냐고요. 이렇게 물건들 피해서 이렇게 깔짝깔짝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요, 답이겠죠. 하고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9051님께 별다방에서 커피 1+1으로 드립니다. 동장님이 헐 원경님이 이렇게 계속 하시나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백원경 아나운서는 백원경 아나운서만의 색깔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색깔을 화사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아주 새로운 백원경의 랄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플라워 노래 같이 들어요. Endless.

버즈 겁쟁이 플라워의 엔들리스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울 땐 더 즐거웠고 우울할 땐 위로를 받았던 김윤주의 랄랄라. 안녕 이행씨 안 안아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영 영화 같았던 많은 사연들 노래들 기억할게요. 0527님 감사합니다. 아이오아이 웃으며 안녕 함께 들어요.

0: 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윤주 씨의 통통 튀는 목소리로 에너지 충전했는데 아쉽습니다. 2380님. 안녕이란 말 대신 우리 작은 미소 하나만 서로 건네기로 해요.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모두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6억 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

0: 도 가장 많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오세훈 시장 등 당내의 사퇴 요구에도 장 대표가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버티기 모드를 계속하자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분출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 당권파도 크게 반발하면서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이 오늘 공권력 행사를 포함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오늘 오전 경기장 앞에서 최소한의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발표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체들은 이후 취재진과 별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투입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유럽 순방의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가 측면 호위 비행을 하며 예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서울 임대차 시장 전반에 월세 중심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아파트 월세 비중은 50%에 육박했고 연립, 다세대도 61%를 넘어서는 등 월세화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매수자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가 46% 가까이로 2010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전세 낀 주택의 매수를 허용하면서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급하게 음식을 데울 때요.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전자레인지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다 보면 3분이 이렇게 길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네,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땐 정반대입니다. 3, 4분이 아주 순식간에 흘러가잖아요.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게 느껴줍니다. 와, 시간 참 빠르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다는 뜻이겠죠? 어느새 한 주도 8분 응선이 지났고 6월도 3분의 1이 훌쩍 흘러갔는데요. 가끔은 이런 속도감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조바심은 던져버리고 지금 이 시간 기분 좋게 즐겨보시죠.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루5의 Won't Go Home Without You 였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뭐 벌써 6월 11일? 오늘이 벌써 목요일? 12시간

벌써 지났어? 언제 점심시간이 됐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는 건 뭔가에 몰두해서 충실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뜻일 텐데요. 특히나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되기만을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롤러코스터 변동 구간에 접어든 것 같은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겠죠. 가파른 상승 구간으로 오르기 전에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아찔한 스릴을 즐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8: 마더스테야.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 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그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이쁜이님, 어제부터 손주를 돌보게 됐습니다. 손주 돌보면서 해피송 듣는데요. 저는 가요보다 팝이 좋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이쁜이님, 아이를 돌보면서 뭐랄까 팝송이 조금 더 편안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요는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집중하다가 어머머머 하고서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팝송은 그냥 흘려 더 들을 수 있다. 아이큐님은 해피송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있어요. 도시락 먹으면서 해피송 듣고 와이프는 용돈을 아끼라고 합니다. 하셨는데 다 아껴서 그게 어디 가겠어요. 다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Boys Like Girls의 Crazy World, 또 미카의 Live Your Life까지 전했습니다. 강혁 씨가 내일 월드컵 축구 전반전 끝나고 휴식 시간과 해피송이 겹칠 것 같다고. 이야, 진짜 이게 축구 팬이시네요. 동장님은 유지보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숟가락을 떠서 죄송합니다. 식사하면서 듣는데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 좀만 참으세요. 예전에 국딩 때 원래 관심 있는 짝꿍한테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왜 놀리면 좀 화도 내고 타격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요? 저는 이런 놀림은 대 환영이고요. 저도 뭐 좀 답가를 드려야겠죠. 우리 동장님께. 동장님, 동작 그만, 숟가락 그만. 야호님은 이 시간에 해피송 들으면서 동네 뒷산도 가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요즘 저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좋은 팝송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하셨네요. 오늘 어제도 조금 덜 더운 느낌이고 오늘도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시간에 산책하기도 어려워지겠죠. 여튼 점점 나한테 마음에 드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일자리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그런 일자리 만나시길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뭐 많이 있습니다.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부지런히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적어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클레망띵이에요. It's a small world. 3 milliards.

예전에 학창대회 할때이곡 진짜 단골곡이었는데 중학교 때 15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두반 이상 한세반 정도는 이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다니엘 비달의 르 샹즈엘리제였고요. 글래망팅의 It's a Small World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팝 가수를 찾아보는 날입니다. 팝 가수 먼저 라몬스님은 레드 제플린의 곡을 신청하셨어요. Whole Lotta Love, 또 모비딕 이렇게 두 곡을. 보람님은 레이디 앤더벨룸의 Need You Now. 그리고 비공개로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를. 아, 국민학교 4학년 때 팝송에 취미를 기울이게 한 노래입니다. 어우, 조숙하셨다. 어찌나 신나고 경쾌하든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한고 나이쯤 되면 이제 에너지를 슬슬 발산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아주 신나게 들으시면서 몸도 가만 안 두셨을 것 같아요. 한 PD님은 리오세어의 When I Need You. 사춘기 시절 그녀를 생각하면서

항상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긴 한데 마음속에 그녀를 깨뜨리고 싶진 않아서 만나보는 거는 패스 하셨네요. 근데 지나가면 알아보실 것 같아요. 지나가 우연히 딱 길에서 만났다. 그녀를 우연히 만났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척은 안 하실 것 같고. 봉이조아님은 라이언 리치의 Say You Say Me를 또 9689님은 레이디 가가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먼저 리엘라 하바스예요. Starry Starry Night.

지촌리님, 긴 치료가 끝나고 회복하는 중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데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해피송 듣는 우리 햇님이들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몸 걱정 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이 진짜 제일 중요하죠.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 PD님 청하셨고요. 리우세요 When I Need You 또 리엔하 하바스의 Starry Stay Nigh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소 오늘은 알파벳 L

일로 시작하는 뮤지션 6367님 루카스 그레이엄의 러브 서머니요. 저는 영종도 근무하는 영종도 공항에서 근무하는 신디입니다. 하시면서 루카스 그레이엄의 노래 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황홀한 날씨에 꼭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와, 영종도면 이렇게 탁 트인 공항에서 근무하시면 좀 속이 시원한 느낌 드실 것 같은데요. 푸른 반딧불님은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또 해피바님은 레이디 가가 아브라카다브락, 9581님은 구름이 살짝 가려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오늘 해피송에서 루선의 스위스 보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고우마미님은 레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로코홀릭님 로보의 How Can I Tell Her, 또 하쪽님은 린다 론스테트 롱롱 타임을, 그리고 우리 7594님은 루이스 퐁즈의 데스파시토. 이 노래 청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또 메이플 피카님, 링킨팍의 원 스텝 클로저 등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쟁쟁한 곡들이 많습니다.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이 곡입니다. 바둑과 야구님 로라 브래니건이에요. 셀프 컨트롤.

아담님, 아, 리틀 리버밴드도 있었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기다림의 미양님, 고향 행복이, 캔디핑님, 리틀 리버밴드의 The Night Owls였고요. 레이프 가렛의 뉴욕 시티 나이트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옥수토박이님, 버섯돌이님, 리말의 네버엔딩 스토리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 국회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데 국조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기간에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 6천억 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9조 5천억 원 개선되면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소치였습니다. 총 지출이 늘었지만 세수 호조 덕분에 총 수입이 더 크게 불어나면서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0: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고용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앞서 발표한 청년 뉴딜 정책의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 고안하라고 재촉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회사 압수수색과 전국 시공 현장 기획 감독 등 강도 높은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해 관리했다가 적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등록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이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360여 차례 게시한 혐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틀째 무력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 폐쇄 조치로 대응하면서 즉각적으로 맞붙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49%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2: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2: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1: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0: 1시 5분입니다.

0: 하연짱님, 오늘은 제 환갑인데요. 작년 제 생일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유, 하필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의 생일이자 또 그날도 친정 엄마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은 참 예쁘고 좋을 때입니다. 릴리 알렌의 곡이었어요. Somewhere Only We Know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고요.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봉이조아님, 9689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2부는 오늘 이런 얘기 나눕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시간이 참 빠름을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의 경험을 할 때입니다. 나는 이럴 때 진짜 집중하고요. 이럴 때 진짜 몰입을 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하는 우리 햇님이들의 이야기. 뭐 당연히 저야 해피송 생방송할 때 어머 벌써 1시, 벌써 2시, 벌써 방송이 끝이야 하고 느끼는데요. 또 우리 햇님이들은 일상에서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와 내가 진짜 몰입했다, 몰두했다 느낄 때, 휴가 때도 그러지, 휴가 때도, 또 연휴 때도, 황금 연휴 때도, 그 밖에 등등등 일상 속에서 시간이 빠르다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시간이 빠를 때가 언제인지 나의 몰입의 순간, 몰두의 경험 전해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로라 피지였어요. Let There Be Love. 또 도로시님 레이페이의 Love A Girl. 또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는 루이아님 4069 동주님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수수님이 6살 딸이 오늘 체육시간이 있는데 늘 달리기 진다고 가기 싫어했어요. 좋은 것만 할 순 없다고 했는데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네요. 와, 진짜 뭐든 해보겠다는 그 6살 딸내미의 의지가 너무나 예쁘고 귀엽죠. 매번 진다. 달리기는 근데 사실 좀 타고나는 게 있으니까 달리기 말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낄 때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흐른다. 몰입의 경험도 좋습니다. 송사리님, 장발에 도끼빗을 들고 대학을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모카 70입니다. 하시면서 대학 때 듣던 이글스 노래 듣고 싶다고. 장발의 도끼빗. 와, 그때 그 시절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보내주세요. 같이 좀 보고 웃읍시다. 2630님은 지수님, 저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요. 23개월 딸내미 육아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 또 베란다 화초까지 돌보다 보면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다 예쁜 걸 키우잖아요. 하셨는데, 그럼요. 예쁜 걸 키우시고, 또 예쁘게 키우시고. 사랑과 정성을 쏟을 때 진짜 시간이 빨리 순삭인 거죠. 그렇게 정말 우리 아가가 정말 애기일 것만 같았는데, 2138님이 12월에 아드님이 결혼하신대요. 우리 아들 친구만 모임이 맘마미아입니다. 어머, 이번 모임에서는 금일봉도 받았습니다. 어느새 커서 결혼을 한다니 시간이 진짜 빠르다 하셨네요. 와,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어느새 커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는 거. 더 이상 내 아이의, 우리 아들의, 딸의 보호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 또 걱정도 되지만, 또 그렇게 시작은 또 해야지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3220번으로, 물론 제게 과거 이야기지만, 키스할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더라고요.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키스 잠깐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5분, 10분이 후딱 가 있습니다. 하셨는데. 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한 과거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 전 과거 이야기입니까? 예? 또그 얘기가 궁금해지네요. 푸른 반딧불님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설렘에 기다리곤 하는데, 여행 갔다 온지 벌써 한참이 지나 있는 거 보면 시간이 참 빠르구나 느껴요. 그러죠. 또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나면 또 일상에 적응하느라고 또 어영부영 시간 가다 보면은 뭐 한두 달도 훌쩍 가 있고, 그러다 어느 날 사진첩을 보면, 아, 맞다, 나 여기 갔다 왔었는데, 아, 이 마음이 다 어떻게 날아갔네, 휘발이 됐네 하죠. 꾸미님도, 저는 여행을 할때 시간이 후딱 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차 적응할 때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서 아쉽고요. 또 와서도 시차에 적응하고요. 하지만 또 그게 여행의 묘미겠죠? 아유, 멀리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알만하면 일상에 복귀하게 되는 것.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가끔 왜 누군가가 휴가를 가면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맡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해볼만 하면 다시 끝이에요. 푸른 농사님은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카드값 갚는 날이 오는 거. 너무 빠릅니다. 또차 할부금 내야 하는 거. 고3 용돈 주는 거. 왜 이렇게 그런 날은 빨리 오는데 월급날은 늦게 올까요? 하셨네요. 그러게, 월급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분은요,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때 몰입의 경험들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곡 9581님 루산이에요. 스위스 보이.

제주 딸기산도님 루베가의 만번 넘버 5, 또 낚시꾼님 화곡동 김밥님 러브쉐비 마일러버, 또 루선의 스위스보이였습니다.

와, 5.31로 우리 송사리님이 사진 주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포니 자동차입니다 하시면서. 아, 근데 양복을 쫙 넥타이까지 매시고 차 위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사진을 찍은 건데, 우와, 아버지 덕에 그때는 잘 나갔네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뭔가 이 겸손한 재벌 2세 느낌인데요. 어? 재벌 2세 느낌인데, 와, 느낌이 근데 대학생은 아니고 약간 중견기업 사장님 느낌이신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낄 때 언제인가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은 개편이나 청취조사 시즌 돌아올 때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CBS 개편도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진짜 7월이 모레도 라디오 청취조사 있어요. 진짜. 보헤미아님은 벌써 2026년 월드컵 개막이라니. 2002년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응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와, 진짜 진짜 맞아 맞아요. 그때 2002년에 어디서 누구랑 대한민국을 외치셨는지, 그때 그 붉은 악마들 안녕하신지, 지금은 아마 다들 막 허리도 아프시고 새치도 많이 느시고 그때같이 못하시겠지만 이번 월드컵도 파이팅! 아미고님은 저는 지금 6학년 5반인데요. 14년 전 우리한테 와준 보배 외손녀. 이제 중1입니다. 가끔은 딸과 사위를 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쁘고 바르게 잘 크는 모습을 보면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몸의 성장이 다 끝났으니까 뭐 작년이나 그 전에나 올해나 다 비슷하게 느끼는데 성장기 아이들을 볼 때 깜짝 놀라죠. 벌써 이렇게 컸다고? 와, 진짜 키도 많이 크고 몸도 크고 그죠? 보리맘님은 우리 강아지 보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무게가 680g이었어요. 근데 벌써 6년이 돼서 지금은 4kg가 됐습니다. 우리 보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아, 또 댕댕이는 사람보다 한 7배? 한 그 정도의 속도로 시간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6년이 됐으니까 중년이네. 우리 보리 꽃중년이네요. 꽃중년. 2875님, 저는 50대 중년인데요. 요즘 독서 노트와 닭구를 할 때 몰입감이 최고입니다. 물론 해피송도 함께하죠. 아, 독서 노트와 닭구, 다이어리 꾸미기.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정말 부지런히 이끌어 가신다.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리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75님. 1711님은 저는요, 겨울 이불 빨래를 아직 다 못했는데요.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다. 겨울 이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이불 나와야 돼. 아니면 벌써 덥는 분들도 계실걸요? 근데 뭐, 이제 아직까지 겨울 이불 빨래 안 하셨으면, 안 하셔서 그냥 두세요. 뭐, 겨울 또 올 텐데. 좀만 기다리면 또 겨울인데 뭐, 뭘 그거를 빨래를 해. 그냥 덮는 거지 뭐. 그냥 덮어요. 뭐, 그냥.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Little Mix featuring 찰리 푸스예요. Oops.

지리사님, 지수님 토요일에 민턴 대회 나가는데 응원 한마디 부탁합니다. 아셨어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치면 등짝 스매싱이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스매싱 승리를 기원합니다. 곱돌님은 옵스 해피송에서 처음 들은 곡인데 저희 아내가 엄청 좋아라 하는 곡이라고 하셨어요. 리틀 믹스도 찰리 푸스가 함께 노래했죠. 옵스. 진짜 이 노래 부를 때만 해도 찰리 푸스 미혼이었는데 이제는 유부남이죠. 유부남. 그리고 이어서 주윤님, 졸리나님, 리조의 주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 베로님 로렌 크리스트예요. The Color of the Night.

2473님, 기다리던 2026 월드컵 개막식이네요.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셨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와, 4강 신화가 언제적 일입니까? 올해도 이번에도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전합니다. 푸른 반딧불님,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까지 전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담님, 해피바 로코홀릭, 문경도련님, 레이니가 갑니다.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모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4,236억 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2,011억 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이는 단일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키 관리와 접근 통제가 미흡해 유출이 발생했다고 결론 지었으며 조사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가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선거일 한 달여 전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수의 50%로 축소해 의결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축소 근거로 최근 선거 투표율을 제시했지만 해당 선거들의 투표율은 55%에서 80%를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민이 제안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0: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주 전보다 9%포인트 낮은 57%,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오른 33%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오른 25%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서는 자주 국방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협력,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해온 이른바 안미 경중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탈리아를 미래 산업 분야의 이상적 파트너로 꼽으며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고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모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경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총책 김노관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2: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멕시코 과달라라에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서 이번 겨던과 여행의 첫 번째 트랙 무한궤도예요. 우리 대표팀에게 그 대결을 지원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무한궤도였어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바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올립니다. 자, 2026 FIFA 보스김 월드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대한민국 대 체코,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열립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치킨에 보리음료와 함께 먹으며 월드컵을 보기를 소원했는데 그건 안 돼요, 이번엔. 첫 번째 경기가 내일 오전 11시고 두 번째 경기가 다음 주 금요일 10시고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다다음 주 목요일도 오전 10시에. 다 오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구 팬분들은 또 직장에 가셔가지고 이거 축구 경기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참 반차를 써야 되나 연차를 써야 되나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내일 이제 11시에 사실 뉴스를 항상 제가 11시에 하니까 11시에 끝나고 나서부터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 경기를 어디서 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긴 좀 방송국이라 아마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이 월드컵 경기를 좀 편하게 제가 사무실 안에서도 시청할 수 있을 듯한데 우리 봉팔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즐길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느 학교는요 수업하다가 뭐 한 3, 4교시 때쯤부터 뭐 틀어주는 학교도 있대요. 물론 경기 하이라이트를 봐도 되고 인터넷 뭐 생중계도 있겠지만 아, 일하는 중간중간 눈치 보면서 봐야 하니까 약간 불편할 게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나 이번 월드컵 때문에 지금 반차 내일 써놓은 상태다. 연차 내놨다. 봉팔님 계신가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얘기와 함께 이번 월드컵을 또 어떻게 즐기실지 나눠주셔도 좋고 뭐 지난 월드컵 때 생긴 일,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저는 월드컵 하면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그 2010 남아공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저기 코익스 앞에

0: 그래서 길거리 응원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내의 사진첩을 보다가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그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다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만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자, 어쨌든 우리 봉팔님들 월드컵과 관련된 자유로운 얘기 보내주십시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주신 봉팔님들 저희가 선정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죠.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 이분 부를게요.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관절 연골이 걱정.

메이플피카님의 신청곡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그 전 곡은 클론의 월드컵 송이었고요. 7354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 두 곡을 들 때마다 저는 진짜 심장에서 막 이 뜨거운 것이 끓는 것 같아요. 우리 봉팔님들도 그러신가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오늘 A면은 내일 우리나라 FIFA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아님은요, 내일 우리 회사는요 점심 회식하면서 응원하기로 했어요. 우리 사장님 짱 처음이에요. 나 미님은 저희는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면서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승패 내기는 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편하죠. 어차피 직원들 이제 축구에 관심 있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월드컵 보고 싶은데. 월드컵 보고 싶은데, 아, 막 이거 눈치 보여가지고 편하게 보지도 못하고 휴대폰 쓱쓱 만지작 걸고 있을 텐데 오히려 사장님이 나서가지고 자, 우리 지원 여러분들 시원하게 월드컵 보고 우리 일합시다 우회 이러면 좀 좋아요, 그렇죠? 오히려 딱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때 뭐 치킨 좀 시켜주시고 뭐 다른 배달 음식 좀 시켜 먹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나고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바라본다는 게 이게 팀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빵빵한 호랭이님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이 그 근처라 점심시간에 가서 후반전이라도 응원하고 오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내일도 역시 광화문 광장에서 뭐 그래도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 것 같은데 이번 어차피 뭐 북중미 월드컵이 축구협회나 뭐 이런저런 논란들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뭐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을 정말 무한으로 보내줘야죠. 요 시즌만큼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을 보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뛰는 이강인,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등등등 그 선수들의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저기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원하는 마음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현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진다고 믿거든요. 6361번님, 저는 제가 아니고 저희 팀 직원이 월드컵 때문에 오늘 내일 연차랍니다. 팀원이 3명인데요. 한 명이 눈치도 없이 연차를 썼네요. 저도 쓰고 싶은데 눈치 보여 안 썼는데 그 친구는 당당히 말하고 연차를 쓰는데 살짝 부럽기도 하네요. 덕분에 저는 내일 눈치 보며 도둑 시청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 체코 경기고 두 번째 경기가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또 멕시코전이 있고 다다음 주에는 남아공 세 번째 경기가 있으니까 우리 봉팔님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목금에 한번 언제 한번 보세요. 연차 미리 쓰세요. 커피 쿠폰 6361번님께는 보내드리고요. 광수사랑님은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잊지 못합니다. 서울광장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스페인 너 떨고 있니? 카드 섹션을 들고 갔는데 4강 진출하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 나왔답니다. 아직도 그 신문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더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스페인 이겨가지고 4강 진출해서 기분도 좋은데 내 얼굴이 그 응원하는 모습이 신문에까지 실렸다. 아, 그 신문은 잘 코팅해가지고 보관해야죠. 가이오님은 2002년도 말씀하셨네요.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60, 70% 이상은 2002년에 다 추억이 있어요. 2002년 3월에 결혼을 하셨고 남편과 월드컵 새벽까지 응원하며 거리에 또 그리고 호프집에 대단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선수들 다치지 않고 파이팅

하기를 좋은 결과 기대해요. 가이오님도 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차코전 어떻게 될까요? 몇 대 몇이 나올까요? 결과가. 별처럼님 외에 정말 많은 봉팔님들께서 이 응원곡 신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월드컵 응원곡으로는 가장 뻔한 선곡입니다. 그러나 가장 뻔하지만 우리의 심장을 끓게 하는 곡이죠. YB예요. 오 필승 코리아!

왕만두 사는 남자님께서 체코와 멕시코를 납작코로라고 문자 주시면서 버즈 신청하신 곡 Let's Go Together 재생해드렸고요. 그전고 YB 오필승 코리아였어요. 월드컵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애몽님께서 월드컵 느낌 안 났는데 여기서 월드컵송 들으니까 확 느껴지네요. 또 막상 내일 오전이 되면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도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응원해야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갑자기 경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요새 사실 나라 안팎으로 이런저런 갈등의 이야기들만 뉴스에서 계속 들리는데 좀 내일 모두가 파이팅 넘치게 좋은 기운이 저 멕시코에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7955번님 저희 회사는 대표님이 가로 열고 웬일로 가로 닫고 내일 11시부터 전 직원 치킨 먹으면서 축구 다 같이 보자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네, 뭐 그렇습니다. 하하하. 자, 우리 직원분들 내일 11시부터 다 같이 우리 축구 보고 일할 건데 우리가 축구 경기가 11시부터 뭐 13시까지 진행되니까 퇴근은 6시가 아니라 8시가 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우리 다 같이 축구 보는 걸로 해요. 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현준 예준님 봉디 제 베프 중에 16년째 직관 다니는 부러운 김현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명 토크. 지금 김현기님. 김현기님은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내일 직관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신 거잖아요. 아 너무 부럽다. 저도 일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나간 월드컵 경기 현지에서 한번 보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 꿈꾸잖아요. 6524번님 저는 예전에 전 경기를 군부대에서 봤습니다. 일병 시절에 마지막 독일전은 탄약고 근무였죠. 아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세 번째 경기에서 신태용 감독 시절에 2대0으로 세 번째 예선전 경기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꺾어가지고 그때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올라갔던 그 월드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216번이면 월드컵 하면은 2006년도에 회사 연수 가서 강당에서 목 놓아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겨서 캠프파이어 할 때 춤을 너무 춰서 다음날 몸살 났던 기억이. 확실히 이게 사람이 월드컵 때는 잠깐 혼이 나간 채로 놀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광기가 사람이 생기거든요. 별빛 사랑님 이거 보면 느껴집니다. 2002년 월드컵은 대단했어요. 아는 언니가 아파트 1층에 살았었는데 TV를 밖으로 꺼내서 주민들 모두 모여 응원한 기록이 새록새록 나네요. 밖은 잔디였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내가 1층 사는데 TV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다 같이 봤어요. 이게 지금 2026년에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와, 그때는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책하다가도 저기 TV다! 하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응원하고 그랬었잖아요. 제우스님, 베스트 리치 지점장 오재용입니다. 저희는 모두

보리음료집에서 직원들 모두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야, 여기 베스트리치 지점장 오재용님 멋진데요. 현명한 결정. 2강인 손흥민 화이팅 가자. 4강 넘어 우승으로. 우승으로. 그래 우승으로. 일단 내일 첫 경기 체코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월드컵에서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예선 경기에서 져가지고 단한 번도 위에 토너먼트에 올라갔던 적이 없대요. 무조건 첫 경기를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체코 이겨볼 만하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방구석 평론가로서 체코는 충분히 비벼볼 수 있다. 멕시코전은 아무래도 멕시코 홈 2점 때문에 쉽진 않을 듯 하지만 체코전과 남아공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감으로써 2승 1패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내일 그래서 저는 키 플레이어로 저는 오현규 선수를 한번 뽑아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탁된 이기혁 선수. 이두 선수가 뭔가 깜짝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예전에 제가 근데 우리나라 그 월드컵 했을 때도,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 했을 때도 제가 잘 맞췄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는 내일 2대 0으로 체코전 승리를 한번 점쳐봅니다. 저희 방송이 오후 2시니까 내일 경기 끝나고 1시간 뒤에 바로 저희 방송이 시작되거든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시죠. 이어지는 트랙, 방탄소년단 정국의 곡인데요.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월드컵 때 주제곡입니다. Dreamers.

티아라 We Are The One이었고요. 그 전곡 방탄소년단 정국이 부른 Dreamers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월드컵 OST였습니다. 이봉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음휴시님이 오늘 어떤가요? A면 들으시면서 잠자고 있던 붉은 악마 꿈틀꿈틀하고 있다고. 그렇죠? 막 근질근질하죠? 어여쁜 은주님 2002년 월드컵 학번입니다. 풋풋했던 그 시절 캠퍼스에서 응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제일 부러운 학번이 있다면 02학번입니다. 02학번. 대학교 1학년도 재밌는데. 야, 2002년에 월드컵이 열렸으면 이게 얼마나 시너지가 납니까? 하, 제일 부러워요. 02학번들. 1693번님. 2002년에 5월 28일 둘째를 낳고 6월부터 월드컵이 시작됐죠. 우리 남편 월드컵 시청하시느라 우유를 사러 가지 않아 부부싸움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월드컵둥이 둘째가 잘 커서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하면서 큰아들과 온 가족이 월드컵을 응원했어요. 큰아들은 지난 5월 결혼하고 내년에 멕시코로 파송되어 갑니다. 온 가족 월드컵 응원했던 그 시절 그립네요. 2026년 월드컵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파이팅 외쳐봅니다. 남편분께서 사실 월드컵 경기 중에 잠시 짬을 내서 우유를 사러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밴쿠버님은 봉기가 기어이 추억을 끌어올리네요. 첫 번째, 2002년 포르투갈전. 잠실에서 돌쟁이 아가 안고 응원을 했더랬죠. 돌쟁이는 엄마가 응원하는 사이 고픈 배를 주려앉고 잠들어 보니아에게 젖병을 떼게 됐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전. 그 돌쟁이 때문에 집에서 보는데 아가 재우면서 빨래 개면서 아, 경기 지누구나 싶었는데 안정환 골든골에 빨래를 냅다 던지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던지 그 아가가 깼더랍니다. 이후 독일전은 그야말로 밴쿠버 가는 비행기에서 기장님 안내로 들었었고요. 돌쟁이 아가는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연애하느라 정신없네요. 연애하면서 내일 광화문 간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월드컵을 편안하게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또 아이가 혹시나 자고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 선수가 골 넣었을 때 마음껏 소리를 지르거나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막으면서 좋아해야 하니까. 밴쿠버님께도 커피 쿠폰 챙겨드리죠. 데이식스의 곡 준비했습니다. 꿈의 버스.

방금 들으신 곡 체리 필터 해피 데이였고요. 그전 곡 데이식스 꿈의 버스였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진짜 2002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에 있었던 월드컵에 대한 추억들 많이 어떤 거에 보내주셨는데 진짜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 선수들 응원하고 박주원의 연주곡 한 곡 준비했어요. 캡틴 넘버 7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 인권, 기억의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와 그림, 창작곡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국내외 누구나 다음 달 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오는 8월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과 함께 전시 공연을 통해 공개됩니다. 경기도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에서는 계약서 작성 실무와 피해 구제 절차, 실제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청년 창업자들의 계약 관련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회계사와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인 운영과 재무 회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숙박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인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야놀자 앱을 통해 인천 지역에 5만 원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강화군과 옹진군 숙박시설 이용객에게는 추가로 만 원 할인 쿠폰이 얹어져 최대 3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주거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전세 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막고 공공주택이나 주거 금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0: 합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16일까지 인천 청년 포털 인천 뉴스 톡톡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올해 재정혁신 대상 수상기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선정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늘어나는 위탁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반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면서 예산 절감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활용 방식을 도입해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입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서관이 오는 28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초청해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작 영혼의 왈츠를 중심으로 작품 세계와 집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8: 공익광고협의회
9: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11: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10: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아일리셔스의 Lucky Girl Syndrome.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저희가 접속 체크하면서 사실 큰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가요가 대단한 게스트가 나오는 그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퐁팔님들 매일 접속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는 퐁팔님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접속 체크는 제가 최대한 어떤가에 놀러와 주신 우리 봉팔님들 소중한 성함 불러드리고 응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봉팔님들 계시다면 그냥 이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힘껏 외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접속 체크 가기 전에 4884번님의 문자 소개하고 갈게요. 우리 아들내미 논산훈련소 입대하고 우리 부부는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며칠 전 봉기의 조언으로 발깔창, 물지패드, 선크림, 올인원 샴푸 준비했습니다. 날씨는 정말 눈물나게 화창하네요. 마음이 많이 허하시죠?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거북이에요. 컴온! Yo, hey, total family. Uh-huh. Yes, 타인, 커커님, 전우진님, 첼리스텔라, 영서, 백님 접속!

비거님, 비온또리님, 장미조아님, 8502번님, 백준호님, 아기상원님, 서희맘님, 하석국님, 미니미니님, 현진이님, 엄마돔님, 접속 완료! 특별히 우리 현진이님의 아들, 다가오는 생일 축하합니다. 정유한, 생일 축하해요!

잘 되려나 봅니다. 엄마 얼마나 잘 풀리려고 이번에 떨어졌을까요? 우리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보아요. 탈락의 고배는 오늘까지만 마시는 걸로. 오늘도 저기 제주에서 4868번님 아들내미 생일상 준비하면서 누누 난나님 여전히 금주하고 계시죠? 숙취 아님 만취님 천도선이 너무 부어서 물도 못 마시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1435번님 약은 챙겨 먹고 계십니까? 프로폴리스 칙칙이 한번 뿌려보세요. 내 이름으로 좀 빨리 불러줘요. 이제 애들이러 가야 해요. 승연맘님 오늘도 육아에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 11시부터 문 여는 치킨집 있겠죠? 내일 사무실에서 치킨 시켜 먹으며 월드컵 시청하려고요. 초밥 공주님 분명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요즘 힘도 없고 우울한 여수바다님

감사합니다. 손 번쩍 더 높이 들어주세요.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우리 4367번님은 화가이신가요? 색연필로 옥수수를 그리셨네요. 아직 덜 그렸지만 나눠드세요. 지금 옥수수 두 개만 그리셨는데요. 저희 제작진 3명입니다. 하나만 더 그려주세요.

님, 땡이 오빠 사랑해 님, 소금이 님. 접속. 이평환 세상님이세요. 지금 폐차 중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 부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유 졸리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잠깐 얼른 쉬시고 우리 이평환 세상님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평환 세상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죠.

나도 있어요. 0331번님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이봉규의 어떤가요입니다.

0: 스탑. 핸드폰 스탑. 뒤에 있는 우리 막둥이 휴대폰 스탑.
1: 충분히 많이 봤어요.
0: 엄마가 눈 나빠진대요. 여기까지만. 두 곡 나누고 왔습니다. 샵의 라인까지 재생해드렸고요. 자, 좀 나를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구동성 퀴즈 함께하죠.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십니다. 내일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세 분이 서로 어울리는 축구 포지션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뭐니뭐니 해도 나는 공격수다라고 외치고 계신 노라봉쌤.
1: 그렇습니다. 야생마처럼 저는 쭉쭉 치고 나가는 스타예요.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불도저. 축구를 했다면 공격수가 딱인 노라봉입니다.
0: 네, 다음은 스스로 수비수를 하면 잘할 거라 말씀하시는 허리케인봉 쌤.
2: 골까지 이어지려면 공격수를 받쳐주는 단단한 수비수, 현명한 수비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저예요. 반갑습니다. 허리케인봉입니다.
0: 마지막으로 자신은 골키퍼를 시켜달라는 봉진모 쌤.
3: 저기 축구로 다져진 날샌돌이 날아오는 공을 캐치하는 뛰어난 동체 시력, 저는 다 막아내는 금이손 봉진모입니다.
0: 네, 세 분이 팀이 되어 뛰는 축구 경기 상당히 궁금하지가 않아요. 자, 세 분은 이 코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초기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이 시간은 세 분이 동시에 외치는 각 음절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분이 외쳐주시는 새 음절 한 단어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의 문제 1단계 들려주세요.
4: 절.
0: 어? 누군가가 자체 에코를 넣었나요? 이거 무슨 소리죠? 자, 다시 1단계 주세요.
4: 절.
0: 어? 뭔 소리예요 이게? 목을 이렇게 손으로 치시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212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고요. 1단계에서 정답을 맞히는 분이 나올까요? 2단계 들어보겠습니다. 2단계 주세요.
4: 골!
0: 야. 아, 노라봉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노라봉 선생님이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좀 많이 넣고 계시는데.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음절만 잘 들리면 되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노라봉쌤이 오늘 좀 목이 좀 건조하셔가지고 특별히 에코를 서비스로 500원어치 더 넣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그래요. 이해하죠, 그럼. 자,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죠.
4: 골!
0: 야. 아, 노라봉 선생님 음절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음절인데 계속 이렇게 하시니 봉팔님들께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정답 일단 기다리고 있을게요. 2단계를 두 번 연속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합니다.

0: 보아의 곡, 먼 훗날 우리였고요. 그 전곡 SES, Dreams Come True 재생해드렸습니다. 자, 이구동성 오늘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에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계세요. 노라봉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세 분 동시에 다시 한번 2단계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1: 꿀!
2: 야.
0: 아, 노라봉쌤. 오늘 들어도 들어도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어디 저기 멀리서 방송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답으로 5978번님 월드컵 왔고요. 소리사랑님 꼴불견. 현진이님 콜해줘. 콜해줘. 붕붕이맘님 전 국가대표 구자철 선수 구자철이라고 보내셨고요. 흑기사님 골키퍼. 요돌씨 내고양님 추가골. 희나비바님 슛골인. 탄산수님 봉천역. 근데 이상하게 봉천역은 오답으로 항상 옵니다. 우리 제작진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오답으로 봉천역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봉천역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 방금 봉천역 보내시는 분은 매주 봉천역만 보내고 계시는 건가요? 봉천역이 나올 때까지? 1400번님 저 귀가 열린 것 같아요. 정답 불려우.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자, 오늘 정답 세 분 천천히 외쳐주세요.
1: 역전골.
0: 오늘의 정답은 역전골이었습니다. 7647번님 역전골도 짜릿하지만 순탄하게 리드골로 승리 가자. 리드골을 넣어서 내일 꼭 진짜 체코전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1대0이나 뭐 2대0으로 가면은 마지막 그 한 80분, 90분까지 마음이 계속 불안하니까 그냥 체코전 5대0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요. 그렇죠? 뭐 그렇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내일 컨디션이 좋아서 잘 게임을 운영하면. 7647번님 포함 5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이어지는 트랙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처음엔 사랑이란 게.

최강권철님께서 동생이 옆에서 봉디 목소리랑 비슷하다며 봉디가 라이브 하는 건가 하네요. 아, 극찬인데요. 아, 이분의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주시니까 아, 기분이 좋습니다. 로이봉이 부른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였고요. 로이킴이에요. 그 전곡 버스커 버스커.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 이 곡 들으시면서 아까 전우진님이 정영돈 노래다 하셨는데 저도 이 곡 들을 때마다 예전에 그 무도에서 정영돈 씨가 불렀던 이 곡이 늘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8014번님 인치인데요. 요즘 CBS 라디오 개편한다고 DJ 바꾸는데 봉디는 어디 가지 마요. 저 봉디 없으면 CBS 떠날 거예요. 제작진 그리고 CBS 관계자 여러분, 옆 동네 한동준 아저씨처럼 오래오래 붙들어주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는 왜 나한테 전 안 하나 몰라. 1초 만에 어떤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저희가 지금 좀 전해드리자면 다음 주부터 6월 15일 주간부터 이봉규의 어떤가요? 일요일 방송이 다시 부활합니다. 어떤가요? 초창기에 일요일 방송,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방송이 있었다가 지금 주일 방송이 사라진 지 한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6월 21일 방송분부터 어떤가요가 오후 2시 5분에 변함없이 송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21일부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년 365일 어떤가요를 매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우리 08님들께 좋은 소식도 안내해 드리면서 마마무의 신곡 한 곡 듣겠습니다. 마마무, Four Flowers.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7: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8: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전미도의 음성으로 감상합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모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4,236억 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2,011억 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이는 단일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키 관리와 접근 통제가 미흡해 유출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조사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가 공식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선거일 한 달여 전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수의 50%로 축소해 의결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축소 근거로 최근 선거 투표율을 제시했지만 해당 선거들의 투표율은 55%에서 80%를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 국회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데, 국조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내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거운 가산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때 시장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골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2.5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이 지난해 대비 9.13%, 서울은 18.6%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틀째 무력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 폐쇄 조치로 대응하면서 즉각적인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0: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검증조사 훈련정보센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일 현지 지도한 영변 신규 시설에 원심분리기 9,000대 이상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며 완전 가동 시 연간 우라늄 농축 능력이 75%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나 요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요, 그 대상이 거창한 무언가라기보단 새로 생긴 동네 빵집의 소금빵일 수도 있고, 너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플레이리스트, 혹은 한 편씩 아껴보는 드라마일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매일 똑같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건 바로 이런 사소한 빠져듦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에 좀 홀리면 어떤가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죠. 로버트 파머예요. Bad Case of Loving You.

0: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진짜 이거에 푹 빠져 있어.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오프닝에서 나눈 얘기가 제 얘기도 한데요. 저희 동네에 그 소금빵 맛집이 있거든요. 와, 진짜 빵 줄여야지 줄여야지 하는데 이 소금빵이 어찌나 생각나는지 그 퇴근길에 하나씩 사 먹는 게 그렇게 또 삶에 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이 좀 풍족해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라이키팝이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 살아가는 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해주는 ERP?

0337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빌리 오션의 캐리비안 퀸이었고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즐거운 노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도리도리님이 좋은 음식 나중에 먹겠다고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싱싱함도 사라지고 맛도 변합니다. 맛있는 것부터 드세요 하셨는데 저도 이거 약간 공감해요. 우리가 맛있는 거 아껴 먹으려고 나중에 먹어야지 해가지고 막 보관해 두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음식의 존재를 잊고 나중에 발견해서 못 먹게 되는 경우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음식이든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자. 이거를 뭐 아끼고 나중에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감동이나 그 좋음이 그때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뭐 아끼고 이런 건 좋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이러기 위해서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아까운데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하다가 보면 이제 잊게 되고 음식도 상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고이 모셔두지 말고 나를 위해 쓰자. 이 말 저 너무 공감.

고맙습니다. 좋은 음악도 그래요. 아, 아껴 들어야지, 나중에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즐겨보자고요. 5667님 청해 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그리고 제니스 이안입니다. At 17.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5702님과 함께 들었어요. 왕개미님이 거래처 갔다 오니까 하루가 다 갑니다 하셨는데 요즘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하루 쑥 가 있고 그렇게 지나다가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저는 지금이 6월이라는 것도 안 믿겨요. 와 2026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절반을 다 지나고 있을까요? 참 세월이 빠르다.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2198님 청해 주셨어요. 시아의 스노우맨 그리고 로드 스튜어트입니다. 세일링.

3402님께서 청해 주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 이제 오늘 끝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북동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30mm 안팎으로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크겠고요.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오전 11시경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거리 응원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점점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수분 섭취와 모자 양산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대구 1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춘천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0: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랑산.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경제 연구실.
7: CBS 경제 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지방자치단체장들. 과연 우리 지역이 기후 문제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사전 공약 검증을 넘어 당선 이후를 짚어보는 사후 정책 검증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4: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4: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하루 30분. 당신의 경제적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 CBS 경제연구실.
6: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후 저널리스트죠. 기후 미디어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이번 주 윤지로 기자의 레이더에 걸려들

0: 주제는 뭡니까?
1: 네, 지방선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사실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기후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겠노라 열심히 노력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약간 설거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0: 그래요. 제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네. 해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후정치에 제대로 된 바람 불었습니까?
1: 기후정치 바람이 과연 불었을까? 일단은 저의 뇌피셜로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또 여기 경제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 좀 나눠서 네.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기후정책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후보들이 과연 그 공약을 많이 내놨는지 네. 하나 살펴봤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선택을 당했는지, 이제 수요가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좀 짚어봤는데,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기후 공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기후 공약이라고 하면 기후를 되게 이롭게 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피해를 줄이는 그런 공약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공약 중에는 기후를 해치는 공약들도 많습니다.
0: 반기후 공약인가요?
1: 네, 대형 토목 사업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10대 분야, 뭐 에너지, 산업, 건물 등등에서 10대 분야에서 그렇게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공약들을 다 추렸고요.
0: 그래요.
1: 그중에서 이제 그거에 그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기후 공약과 반기후 공약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일단은 그런 관련 공약을 낸 후보는 의외로 많았어요. 네. 전체 한 600여 명 후보 중에서 509명, 82% 정도가 관련 공약을 내놨으니까 관련 공약을 제시한 그 비중은 낮진 않은데, 그게 기후 공약이었느냐 하면은 48대 52의 비율로 반기후 공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0: 이 600명은 그러니까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그래요. 유권자들이 기후 이슈 고려해서 투표를 했다면 투표 결과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많은 당선인들의 공약을 보니까 사후적으로 보니까 기후 공약이 친기후 공약이 많더라.
1: 네.
0: 이렇게 사실은 연결 좀 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하나의 가설이죠. 네, 어떻습니까?
1: 그게 이제 저희의 희망이었는데요. 일단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기후 공약 비중은 46%였는데 네. 당선자 공약에서 놓고 보니까 49%였습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 정도 올라간 네. 거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0: 네.
1: 사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국힘보다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기후 공약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후보들 공약을 보면 민주당 쪽이 좀 더 기후 공약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광역 지자체 따지면 어쨌든 민주당이 많은 자리를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은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왜 3%포인트밖에 안 올랐냐를 짚어보면은 좀 지역별 편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고르게 뭐 민주당이 더 많이 내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국힘이 더 많이 내고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이 내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게
0: 그런 게 좀 있어요.
1: 네.
0: 지역별로 차이가 있군요.
1: 그렇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서울 그리고 경남, 경북, 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기후 공약을 더 많이 냈는데 여기는 다 이제 국힘 쪽으로 네. 갔죠. 그리고
0: 그래요.
1: 반면에 세종과 울산, 충북 여기는 국힘 후보들의 기후 공약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또 승리를 했죠.
0: 이거 저 궁금해요.
1: 네.
0: 이게 세종과 울산, 충북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더 높았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장이 이제 후보로 나섰잖아요.
0: 네.
1: 근데 그쪽에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원래 처음에는 당선됐을 때 그 초창기 임기 초기에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이게 상황 보니까 이거를 뭐 부인하고 뭐 이렇게
0: 맞아요.
1: 이념적으로 할 게 아니구나 해서
0: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해야 된다.
1: 그래서 네. 이제 후반부터 이제 해상풍력을 많이 밀었었거든요.
0: 아.
1: 그러면서 이번 공약에도 해상풍력 공약이 되게 많았어요.
0: 그래요.
1: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당선된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었고요.
0: 아,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 편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3%포인트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기초단체장은 조금 더 변화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48.3%였다가 48.5%니까 뭐 거의 일치한다고
0: 네.
1: 보면 되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 의석은 민주당 119석, 국힘 95석, 기타 13석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 쏠림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후로 기후공약 비중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0: 그래요. 이 기후정치 바람에서 이제 사전에 상당히 대단히 설문조사도 했었고
1: 네.
0: 여기 보면 기후 유권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 네. 네,
0: 지난번 했을 때보다 이번에 더 늘었고 또 게다가 이번에는

0: 이게 지방선거니까 어떤 지역에 밀착한 특히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또 어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기후가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고 우리 어떤 먹거리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또 이런 기대도 했었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엔 그렇다. 이제 이런 식의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당락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1: 아, 저도 사실 너무 뼈가 아픈데,
0: 네. 예.
1: 그 이제 기후 유권자,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 네.
1: 저희가 이제 올 초에 했던 설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후 공약이 좋으면 평소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답한 응답률이 53.5%였고, 그거를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0: 네.
1: 정의를
0: 굉장히
1: 했었거든요.
0: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지금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1: 근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 당선자들의 기후 공약이 되게 늘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단
0: 네.
1: 말이죠.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가장 큰 게, 후보들의 공약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후보들 양쪽의 그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 아마 공범을 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름 가리고 하면은 이게 누구 공약인지 약간 좀
0: 구별이 안될
1: 구별이 안 되는
0: 정도로.
1: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공약 쭉 분석하면서 봤을 때도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공약의 그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 특히나 일반적인 것,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후 에너지 쪽으로 오면 조금 더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공급 측,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좀 기후 에너지 공약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 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러한 기후 에너지 관련 공약. 정말 유권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이거 하는 내 정치인은 뽑고 싶다. 이런 고민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1: 뒤에 가서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 부문에서 기후 관점에서 접근한 공약 자체가 되게 부족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가령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공약이 교통에서 나왔는데,
0: 네.
1: 지하철 1호선 연장, 대중교통 요금 경감, 신공항 건설 이런 것들 다 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기후 공약만 놓고 보면은 비슷합니다. 양당 후보 모두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 고도 제한 완화, 10분 역세권, 빗물터널 완공 이런 것들 다 양쪽에서 같이 공통으로
0: 이
1: 내놓은 거고요.
0: 간선도로 지하화 이게 친기후 공약입니까? 반기후 공약입니까?
1: 네, 저희는 일단은 반기후로
0: 공약으로.
1: 했습니다.
0: 네.
1: 관련 공약인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이제 다 대부분이 다 겹치고요.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좀 차이가 납니다.
0: 네.
1: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약속했고, 정원호 후보는 공공건물 히트펌프 전환. 요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특별히 막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0: 남산 곤돌라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1: 남산 곤돌라 저희 같은 경우는 반기후
0: 그렇죠.
1: 쪽으로
0: 네. 그래요.
1: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일단은 공보물이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이번에도 그 사전투표가 29일부터였는데 25일, 26일 이때서야 이제 비로소 공보물이
0: 네.
1: 나오니까 살펴볼 시간도 없고요.
0: 한편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것 같아요. 기후 대응을 하는데 과연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또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한가? 탄소 감축이란 국가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고 특히 발전소 같으면은 전력 쓰고 기본 계획이라고 국가 단위에서 짜잖아요. 중앙정부 흐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자체의 장을 이제 자임하는 이런 후보들에게서 유의미한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또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뭐 지자체장이 나와서 우리 동네에 뭐 발전소를 짓겠다, 뭐 유치하겠다 정도까지는
0: 그렇죠.
1: 가능하지만, 뭐 짓고 폐쇄하고 하는 거를 이제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문제는
0: 네.
1: 아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세우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요. 먼저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뭐 감축 이런 거에 관련돼서 최상위법이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0: 네.
1: 하는 이제 우산과도 같은 큰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국가 단위의 감축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지방, 그러니까 광역, 기초들도 각자 이제 저마다 감축 계획을 짜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대형 발전소, 석탄 발전소, 원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0: 나머지 빼고서 지자체장 권한 안에 드는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감축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막 발전소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관리 권한 배출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자체장이 늘리고 줄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감축 계획을 짜도록 네.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43% 정도가 시도지사 권한 안에 있는 배출량입니다.
1: 적지 않네요.
0: 네. 43%면 3억 몇천만 톤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영국과 프랑스의 그 국가 배출량이 한 3억 톤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장이 주무르는 배출량이 적지가 않은.
1: 참 영국 프랑스가 아무리 제조업 비중이 작다고 해도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두 나라인데 에이. 우리의 배출량이 반밖에 안 되네요.
0: 그렇죠. 그게 그것도 약간. 네. 예. 네. 그리고 아예 애초에 발전소가 거의 없는 지역 있잖아요. 서울같이. 이런 곳은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 놓인 배출량이 훨씬 더 넘어가고 뭐 70%, 90%까지도 넘어가고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 배출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90 정도를 서울시장 뜻에 따라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네. 그러면 이제 주로 그 90이라고 하는 그 많은 비중이 주로 어느 분야냐 하면은 건물과 차, 쓰레기, 요게 이제 3대 배출원입니다. 건물 배출량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뭐 건물에서 냉난방하고 그래요. 또 가정에서 요리하고 할 때 가스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건물 네. 배출량에 속하고 그다음에 차는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차에서 나오는 네. 거 그리고 쓰레기는 이 쓰레기를 뭐 묻거나 소각하면 또 거기서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3대 배출원이 거의 이 특광역시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굉장히 어떤 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배출량은 시도지사 권한이다.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있고 또 국가 전체 로드맵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계획이 국가 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혹은 뭐 지원 대상을 늘린다거나 그렇죠. 할 수가 있고요. 또 민간 영역에서도 그린 리모델링한테 돈이 좀 드니까 이거를 지원금을 준다거나 뭐 이자 보전을 해준다거나 하는 네. 것들이 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송 부분도 사실 지자체장 권한이 엄청 크죠. 네. 버스 노선 개편, 자전거 도로를 어디 놓고 보행 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 다 이제 지자체장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네. 보조금도 맞아요. 이게 정부에서 예산 좀 넣고 지자체 예산 좀 넣고 맞아요. 하는 건데 그때 누구한테 그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특히 최근에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 붐이 좀 일면서 막 예산이 빨리 소진되니까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줄까 이것도 되게 네. 중요한데 이거를 뭐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줄지 차량 출고 순으로 줄지 이거 하는 것도 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누구한테 좀 혜택을 줄까 다자녀 가구한테 줄 것인가 소상공인한테 줄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우선순위도 다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액수 자체도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자기들 예산 여력을 보고서 이제 얼마를 매칭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령 기아 EV9 GT를 산다라고 할 때 국비는 245만 원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서울 구매자는 지방비를 73만 원 받고요. 충남 예산에서는 2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게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니까, 차이가 크네요. 네,
0: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폐기물도 거의 이것도 말 그대로 지자체 고유 업무에 가깝죠.
1: 네,
0: 수거하고 소각장 운영하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쓰레기를 감량하고 소각장 짓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장들이 빨리빨리 부지런히 움직여서 어떻게든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해서 올 봄에 막 서울 쓰레기가 지방 충청도 가서 막 소각되고 하는 네.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죠.
1: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에 있어서도 지역의 목소리가 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충남에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반 정도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제니 각종 오염물질 이거 못 견디겠다라고 했을 때 조례 바꾸고 해가지고 네.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석탄화력은 점차 폐쇄로 가겠다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줬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뭐 예를 들면 송전망 이런 것들은 수용성 이슈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또 지자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1: 맞아요.
0: 이게 또 결정적인 영향을
1: 맞습니다.
0: 주기도 하죠.
1: 맞습니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론 경제생활 기후 미디어 클리프의 윤주로 대표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기후 공약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공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내용 자체.

0: 이런 공약 많이 내놓은 후보들이 좀 당선됐다. 네. 이런 거는 좀 뭔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감동을 좀 준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1: 계속 실망스러운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교통 분야에 관련 공약이 많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맞아요. 어떤 거냐면 지하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0: 그래요?
1: 특히 서울이 정말 많았는데요. 서울 그러니까 당선자 공약만 놓고 말씀드리면 강북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를 놓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또 국회대로,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이거 다 지하화.
0: 지하 도시 고속도로. 어휴. 네. 무섭네요.
1: 그리고 경부선과 경의선 이것도 이제 지하화 있었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경부선 철도와 트램 지하화 공약이 나왔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시민들한테 정말 환영을 받는 공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하화 공약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특히나 최근에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 서소문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성 문제라든가
0: 그러게요.
1: 아니면 여름철 폭우 때 이제 뭐 물에 잠긴다거나 하는
0: 뭐 싱크홀 이런 것도 막 생각이 그쵸. 나고
1: 네.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 측면에서도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면이 네.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제 뭐 어르신 무료 이용이라든가 광역버스 노선 확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편의 측면에서 뭐 필요한 공약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통 공약이 너무 보이지가 않았다.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0: 예,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은 줄이는 정책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네.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시민의 입장, 특히 기후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실제 공약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이제 이런 지적을 좀 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복지도 잡고 탄소도 잡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지는 올리고 탄소는 낮추고 네. 할 수 있는 공약 가장 좋은 분야가 건물이거든요.
0: 맞아요.
1: 건물의 에너지 단열을 좀 강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를 단열을 강화하면 내가 에너지 요금을 덜 내도 되고
0: 맞아요.
1: 또 집에서 쾌적하고 하니까
0: 관리비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결국.
1: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공약이 많이 나왔을 법한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건물 관련된 공약의 90%가 다 반기후 공약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거의 대부분 신도시 개발하고 재건축 확대하고 이런 내용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사업 개발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건물 쪽 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그린 리모델링 공약을 낸 당선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0: 정말요?
1: 어떻게 보면 예상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대구의 추경호 당선자만 그린 리모델링 공약을 냈고요. 나머지는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린이라는 거를 붙인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추경호 당선자에게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1: 네, 아직도 너무나 이제 부동산 개발 일변도의 네. 공약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0: 상당히 거의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1: 네.
0: 왜냐하면 제가 건물 부분에 있을 탈탄소 또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1: 네.
0: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이제 기껏해야 어떤 공공 부문의 이런 건물들 네.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국회가 또 정부에서 또 지자체와 서로 잘 협력이 돼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탈탄소를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 네.
0: 낮춰주겠다.
1: 네.
0: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강력한 유인이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건물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1: 네.
0: 우리 국민들도 부동산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다면 이게 분명한 차별화가 되잖아요.
1: 네.
0: 그린 리모델링 제대로 한 그게 신축이든 기존 건물이든 민간 영역에서 이게 돼야 돼요. 공공 부문의 건물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1: 그쵸.
0: 이런 정책 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군요.
1: 네,
0: 한마디로.
1: 하나도 없었다. 한 명뿐이었다.
0: 야. 참 또 한 가지 파크 골프장 저도
1: 네.
0: 이거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1: 네.
0: 전국에 500개소가 있다고 해요.
1: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파크 골프장 얘기가 많이 나와서 또 우리나라가 유행이 세게 왔다가 금방 식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나왔겠거니 했는데 와 이번에 거의 당선자 10명 중에 7명꼴로 파크 골프장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 지역 자치구
0: 정말요.
1: 네, 당선자들도
0: 특히 이제 내놨고요. 좀 연로하신 분들 아마
1: 네.
0: 이런 사이에서 굉장히 붐인가 봐요.
1: 그렇더라고요. 대기도 되게 많고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주로 하천변에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잔디 관리하느라고 또 여기서 엄청난 또 농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 제초제도 쓰고
1: 토양 오염, 뭐 지하수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번 이제 공약에서 좀 특징적인 게 그냥 파크 골프장을 만들겠다도 아니고 이게 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규모를 불리는 또 이런 경쟁이 붙었는지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짓겠다.

0: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몸집 불리게 또 나섰더라고요.
1: 서로 또 경쟁적으로.
0: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좀 환경성도 좀 같이 고려해주면 좋을 텐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런 거는 좀 유권자들의 어필하는 면이 있나 봐. 이렇게 많이 이 공약을 앞다투어서 제시한 거 보면.
0: 그러니까요.
1: 그래요. 참 이게 바람이 불었어야 되는데 미풍도 안 분 것 같아서.
0: 네.
1: 사실은 해당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을 뽑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훨씬 우선적이었는데 거기에 기후공약이 묻어간 건지는.
0: 네.
1: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0: 맞습니다.
1: 얼핏 지금 이 정도의 분석으로도 뭔가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았나. 오히려.
0: 네.
1: 반기후적인 공약도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 예전보단 과거 선거보다 나아졌다. 이런 거 좀 있으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0: 아, 일단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처음으로 녹색당에서 당선자가 나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게 후보 개별 후보 공약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실망스러운 내용도 많고 한데 정당 공약도 있잖아요. 정당 공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그 4년 전 공약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탈탄소와 깨끗한 뭐 환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환하자 약간 이런 되게 구호성 그런 공약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조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재생에너지가 언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시간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전력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송전면 경과지 주민들 지원하고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어서 그런 면이 조금 그래도 달라졌다.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후와 에너지와 산업과 경제를 연결시키는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 기후 정책 잘하는 나라든 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0: 네.
1: 아, 거기에 대한 그래도 정당 단위의 공약은 있었다란 말씀이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뭐 에너지 쪽은 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대신에 교통 부문에서 물론 이게 이동권 보장 측면의 공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통 공백 지역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담겼었고.
1: 그렇죠. 그건 또 교통과 복지가 연결되는 거니까요.
0: 네. 네. 그리고 뭐 당의 에너지 공약이 조금 부실했던 국힘 같은 경우도 기초 단체장 당선자들은요 햇빛 소득이라든가 바람 소득을 이제 본인 공약으로 연결을 해서 이거를
1: 아,
0: 지역 활성화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한 경우도
1: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분산에너지특별법이라든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특별법 이런 게 지난 1, 2년 사이에 다 만들어졌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워낙 정부가 요새 계속 소득과 이 에너지 전환을 연결해서 뭔가를 푸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내가 지역선거 나가는데 주민들 이렇게 돈을 더 주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국힘 후보라고 받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 전환이랑 주민 복지, 주민 소득과 연결된 공약들을 국힘 당선자들도 많이 냈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정치 바람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기간에 막 캠페인을 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돌풍은 아니고 결국 이렇게 꾸준한 평소에 꾸준한 어떤 정책 변화가 뒷받침돼야지 이게 이제 결국 선거철이란 예민한 시기에 또 이게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이 기후 바람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겠다.
0: 네.
1: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결국 정치인들은 유권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기후 유권자 정말 우리 지역에서 기후로 출발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자리와 또 우리의 지역의 어떤 발전과 이게
0: 네.
1: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희구하는 그런 시민들, 주민들이 많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정치인들은 따라가게 될 거다
0: 네.
1: 이런 생각하고 4년 뒤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미디어 클리프 윤지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CBS 경제연구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CBS 경제연구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1: 배즈밀이지.
0: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1: 배즈밀이니까.
0: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1: 고단백도 배즈밀답게.
0: 정식품 배즈밀 고단백 두유.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9: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놓고 일명 명청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부는 쿠팡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첫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관위를 상대로 전방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째 잠실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체육단체들은 공권력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과 검경합동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 등

0: 약 110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선관위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할 전망입니다. 한편 일주일째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앞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대에 막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등 입주사 직원들의 호소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체 관계자입니다.
1: 우리의 일터를 불러달라! 불러달라! 멈춰버려 일터를 불러달라! 불러달라!
0: 하지만 이를 본 일부 시위 참가자가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체육단체와 경찰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도 사무실 출입은 실패했는데요. 체육단체 임직원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에 적잖은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태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 국회 출입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형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야 협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요구서인데요. 앞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2: 네, 그런데 여야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고요?
3: 네, 여야는 조속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와 위원 구성, 특검 동시 추진 여부 등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병행할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갈리는데요. 민주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관련 얘기가 오갔다고요?
3: 네, 오늘 오후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주재로 30여 분간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비공개 회동 자리에선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하는 방안이 오갔지만 특검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른바 명청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죠?
3: 네, 차기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둔 민주당 내부에선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최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이후 당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패배했다며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당내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3: 하지만 해당 발언 직후 당내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다면 공정성 확보 차원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 네,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내홍이 지도부 공개 충돌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미숙하다고 공개 핀잔을 주면서 회의장에서 설전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당내 초재선 중심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도혁 대표 사퇴와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최근 재선거 주장에 이어 일부 지역의 이른바 쌍둥이 득표수 현상 등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0: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까?
0: 장 대표는 당 지도부 거취를 논의하기 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투표용지 부족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EU와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등 경제협력에도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성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첫 번째 순방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정상, EU 지도부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벨기에의 두 외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기업이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맥을 토대로 한 연구협력, 현지 대학이 한국학 교수직 설치 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가진 한 EU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 정상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남북 대화 재개 등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상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불법적 군사 협력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4: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 양측은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승객 예약자료 전송협정 등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에 대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잠시 후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부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무단 수집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부 김기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6: 네.
2: 네. 우선 과징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기존 사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6: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쿠팡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은 6,246억 8천만 원입니다.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기존 최고액이었던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1,348억 원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7: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 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확인됐습니까?
6: 네, 정부 조사 결과 회원 3,322만여 명, 비회원 최소 43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합치면 3,755만 명이 넘는 규모인데요.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배송지 주소와 전화번호, 공동 현관 출입 비밀번호,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회원들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어 실제 영향 범위는 더 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커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서비스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해 쿠팡의 협박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 원인도 구체적으로 공개됐죠?
6: 네, 개인정보부에 따르면 해커는 과거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에 관여했던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를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퇴사 이후에도 악용 가능성이 있는

0: 인증 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교체하지 않았고 접근 권한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저장된 페이지에 대한 비정상 접근 탐지와 차단 체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의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사고를 외부 해킹에 더해 기업의 보안관리 부실이 겹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제재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어떤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는 겁니다. 관련 설명 들어보시죠.
2: URL과 앱 이름 등의 정보가 쿠팡으로 전송되도록 하였고 이를 회원 계정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DB에 저장하였습니다.
0: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가 단순 접속 기록을 넘어 개인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누적될 경우 특정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거나 민감한 성향까지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에만 별도로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1: 네, 그리고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 문제도 함께 적발됐죠.
0: 네, 개인정보위는 쿠팡 물류 계열사인 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확보해 자체 취업 제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0여 명 규모로 조사됐는데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정부가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0: 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탈퇴 회원 개인정보도 상당수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부가 증거 보전을 요구한 이후에도 일부 웹 접속 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이런 행위가 조사와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고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지만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법하게 운영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부 김기용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 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특정 여성 신도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란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신도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사랑제일교회의 독실한 신도였던 30대 이모 씨. 지난달 정강훈 씨 측근으로도 알려진 목사 조모 씨가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이 씨의 유튜브 채널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4: 물란하지. 여성이 자기 방송에다 대고 옷 헐라당 벗고서 그렇게 하는 거 물란한 거지 아니니?
3: 이후 이 씨는 다른 신도들이 자신의 방송에 찾아와 악플을 다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여성한테 물러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3: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 잠을 자던 이 씨는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이 씨의 안위를 확인하겠다며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는 등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이 씨는 수차례 만날 것을 거부했지만 3시간 동안 침입을 시도했다며 그날 찾아온 교회 관계자들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목사 조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 사랑제일교회 측은 조 씨와 이 씨가 오랜 기간 공방을 주고받았으며 자택 진입 시도는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이 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SK 주식은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초기부터 이같이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 초 양측에 보낸 서면에

0: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기재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입장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 때는 SK 주식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드는 양도소득세 등 비용과 시장에 미칠 여파를 주식을 현물로 분할했을 때와 비교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에서도 양측이 협의에 실패한다면 재판부가 이 같은 심증을 토대로 직접 판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이 SK 주식인데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 지난 몇 년 사이 주가도 3배 이상 오른 만큼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와 주식 평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는 수조 원가량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근 판례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직접적인 소득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재산의 50% 몫을 준다는 점에서 금액 규모를 떠나 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오늘 코스피 지수는 7,300선과 7,800선을 오르내리는 급등락을 연출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당분간 하루에 5% 상승과 하락이 가능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0.43% 오른 7,763.95로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4% 넘게 떨어져 7,4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한때 7,800까지 치솟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주가도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상승을 반복하다 30만 전자를 내준 반면 SK하이닉스는 4% 하락과 5.6% 급등을 오가다 210만 원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오후 들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상승한 끝에 4.76% 오른 996.93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여러 이벤트가 겹치면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보다 4.2% 상승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약 114조 원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외국인이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해 코스닥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 1조 5천억 원을 포함해 이번 주에만 6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오늘 87.3을 기록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루 5.5%의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당분간 코스피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3: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4: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용기 낸 자취 대학생.
1: 어떤 사연인가요?
4: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대학생이 중국거래 사이트인 당근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방에서 상경해 올해 처음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가세가 기울어 용돈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장학금을 받아도 학비를 채우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아르바이트비도 월세를 내면 거의 사라진다라고 털어놨습니다.
1: 네.
4: 이어서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글을 남기게 됐다라며 배가 너무 고프다. 반찬이 없어서 맨밥으로 버티려고 하지만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괜찮으신 분이 있다면 반찬을 조금만 나눠달라. 라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학생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전했는데요. 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휴대전화 연락처에 공주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두는 주민과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반찬만 건네고 자리를 떠나는 주민도 있었고요. 일부 주민들은 차를 타고 직접 음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주민은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며 학생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1: 네, 저 학생이 해당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을 했을까. 상상만 해도 저거합니다. 참 도와준 주민들 덕분에 학생 역시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4: 애 혼자 갔으니 택시비 내놔라.
1: 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4: 최근 한 교사가 체험학습이 끝나고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항의 내용은 본인의 자녀가 체험학습 장소까지 혼자 이동하게 됐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1: 혼자 이동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4: 원래는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기로 돼 있긴 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는

0: 자녀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니까 택시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자녀가 ADHD를 앓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아, 또 어떤 사실이죠?
0: 바로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것인데요. 교사는 중학교 2학년에게 지하철 타는 법까지 가르쳐야 하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1: 정말 악성 민원도 정말 다양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국제무용제의 잔혹공연.
1: 잔혹공연.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0: 국제현대무용제 공연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공연된 현대무용작품 도파미네이션은 디지털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된 현대인의 감각과 이성의 붕괴를 다룬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공연에서 살아있는 낙지와 문어를 바닥에 던지거나 훼손한 뒤 전자레인지에 넣는 장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네.
0: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 문어와 낙지 등 두 종류가 통증을 느끼고 학습 능력을 갖춘 동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을 그대로 느꼈을 텐데요. 동물권 단체의 케어는 자극 중독을 비판하는 작품이 오히려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충격을 연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향후 공연에서는 해당 장면을 제외하기로 했고요. 생명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객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많은 관객이 느꼈을 불편과 실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희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3: 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북동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최대 50mm 안팎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내일 오후에 강원 내륙 산지에는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거리 응원에 참여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점점 더 더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과 강한 볕에 대비한 모자나 양산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모두 1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28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3,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1,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불복을 선언했는데요. 혹여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자극해 미국 기업이 핍박받고 있다는 여론 조성에 나서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5: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4: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6: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0: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가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와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죠.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내일 오전 11시 우리 축구 국가팀이 체코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합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첫 경기 전망과 이번 월드컵 전반에 대한 얘기 짚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빈커.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K-빈커.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3: 예, 박정현 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3: 자, 윤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5: 네, 안녕하세요.
3: 자,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세요.
3: 어유, 서 변호사님 얼굴 아니 한층 밝아지셨네요.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8월 17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고 지금 이제 개파 갈등이랄까요? 굉장히 당내 내홍이 지금 과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선우 첫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이 또 파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민주당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 그렇게까지 확대할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들을 일단 3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윤석 대통령 어떻게 들으셨어요?
7: 근데 김영진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례적인 발언이어서 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3: 야당 대표가.
7: 예, 그렇죠. 야당에서 여당 또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 예.
7: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아이템으로
7: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인데 예. 그걸 민주당에서 잘 소화를 하셔야죠.
3: 네. 자, 소화해 주세요. 강성필 대변인.
4: 예, 물론 정권 짧죠. 근데 이제 당권은 더 짧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당장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당장? 메시지를 보면
3: 어제 메시지 보면
4: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메시지 작성하는 게 제 역할이어 가지고 근데 사수들한테 계속 배울 때 예. 글을 쓸 때 연설문 쓸 때 이 예. 인트로하고 클로징에 항상 예. 승부를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트로는 예. 멋진 격언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 말 그렇게 풍자로 시작하고 예. 마지막 클로징은 예. 주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 주장은 예. 나 출마하겠다 라고 이제 해석되는데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좀 출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시는 예.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 잘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묻는다고 하면 예. 많은 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3: 예.
4: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3: 그렇죠.
4: 뭐 1인 1표제, 뭐 특검 추천 합당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3: 예.
4: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와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3: 예.
4: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올라갔던 그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 상승이 안 됐거든요.
3: 예.
4: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3: 예.
4: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 가셨으니까
3: 예.
4: 한 10일 정도는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뭐 말씀을 드립니다.
3: 810일이었으니 이틀 지났으니까 한 8일 남긴 했네요.
7: 오래가셨죠.
3: 예. 예. 예. 서 변호사님.
6: 저는 완전히 영린을 건드렸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했는데
3: 예.
6: 뭐냐면 나도 탄핵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프리티 하이. 아주 꽤 높다. 탄핵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3: 예.
6: 이재명 대통령 지금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재판에 가는데 구속될지 탄핵될지 이런 와중에 정권이 짧다. 이 말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는 추미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0: 탄핵한다면 저는 정청래가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피의식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레드라인을 많이 넘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정면 충돌하니까 예. 너무 이제 또 친명계가 계속 반격하니까 예. 오늘은 약간 이렇게 꼴이 내리는데.
1: 그러니까 통합.
0: 그러니까 뭐 치고 빠지고. 예. 근데 화해는 안 돼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아마 대충돌로 파고로 갈 겁니다.
2: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1g이라도 있다면 가루가 될 겁니다. 예,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전체 맥락을 봐도 함의는 알겠어요. 본인의 취지는 자 이렇게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하지 말자. 잘해야 된다. 다음 정권 자동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바짝 숙이고 열심히 합시다.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나서 사실 당원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책임 통감과 연임 시도를 하지 않겠다. 내가 연임을 시도하는 순간 또 당내에서 파워게임이 시작되니까 당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예. 뭐 뜬구름 잡는 공자님 말씀을 하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군. 이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사실 워딩도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무슨 우리가 법정에서 뭐 선거를 진 인과관계 정확하게 당신의 귀책 사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특정하는 그런 책임 묻는 게 아니고 지난 당대표 임기를 되돌아봤을 때 처음 법사위원장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시작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지나온 발자국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면 당은 지금 완전히 당권 경쟁 속에 빠져들어가 있고 정권 초기에 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서로 감정의 골은 매우 깊어져 있어요. 예. 대통령은 빛나야 될 순간순간마다 그런 당의 분란 때문에 다 가려져요. 국정 동력은 자꾸 떨어져 있어요. 예. 그게 본인의 오롯이 정치적 책임인 거예요. 뭐 근데 내가 뭘 했다 그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당을 위해서라면 당을 위해서 뭐가 됐든 내가 물러나는 것이 이 무한 당권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 이 당원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인식은 있어야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3: 아, 절망스럽다.
4: 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드는 것은 예.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관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을 그러셨듯이 전당대회 한 두 달 전쯤에는 대표직을 사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퇴를 곧 하실 거 아닙니까? 8월 17일에 전당대회 하니까. 예. 그럼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퇴 뭐 그 이유로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나 똑같은 건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뭐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3: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 재선 의원인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할 거면 먼저 빨리 사퇴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전준위를 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그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이 있고
1: 심판이 선수가 심판이 될 수 있겠냐.
3: 아니 뭐 우리 그랬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도 뭐 전현희, 뭐 한준호 이런 분들 다 최고위원.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도부니까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4: 저희 당은 안 그랬죠.
3: 근데 저는 그 장청민 의원과는 조금 의견이 다르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도부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냥 사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저는 그래요. 아니 정청래 대표께서 뭐 능력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뭐 미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시대가 요구하는 상들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야구에 비교하면 정청래 대표는 강속구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되고 여당은 그릇이 넓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강속구 투수보다는 변화구를 잘 던져가지고 뭐 20, 30대도 좀 포옹하고 좀 국민의힘하고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예.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1: 어휴, 굉장히 선명하게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3: 좀 두렵긴 하네요.
2: 조금 더 선명하게 얹을게요. 아, 예. 네, 여기서 더 진하게 얹는다면 그 강속구 투수가 지금 던지는 곳이 미트여야 되는데 예. 지금 본인 그 팀의 라커룸으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아, 라커룸으로. 네.
2: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1: 제구가 전혀 안 되는
3: 네. 더가웃으로 던져요.
2: 네, 더가웃으로 더 라커룸 더가웃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1: 그 감독을 향해 던지고 있네요.
2: 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정청래 대표

0: 표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정치적 이력과 그 메커니즘을 보면 항상 적을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네. 피하 식별을 선명하게 한 다음에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기제를 작동할 것 같아요. 적을 규정하고.
1: 예.
0: 근데 지금 한 식구들인데 당내에 한 식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네거티브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1: 아.
0: 지금 벌써 온라인에서는 많이 돌아가는데 예. 김민석 총리가 가장 큰 대항마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전 총리가 뭐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1인 1표제 무너질 거고 당원 주권주의 무너질 거고
1: 아하.
0: 과거의 동교동계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1: 총재.
0: 보수 정치가 부활할 거다.
1: 아.
0: 김민석 총리
1: 보스.
0: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앉혀가지고 당을 사당화시킬 거다.
1: 아.
0: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되면은 당원 주권주의가 살아나서 우리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당이 될 거고
1: 아.
0: 김민석 총리가 되면 구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 있어요. 벌써.
1: 아.
0: 이건 아주 악의적인 공격인데
1: 예.
0: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의 어떤 다른 문제들 막 엮어가지고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자기 정치적.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그런데 계속 뭐 연임 하는데요.
1: 예.
2: 일반적인 연임하고 좀 다르다 봐요.
1: 예.
2: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만 연임했죠. 그런데
1: 예.
2: 정청래는 보궐로 들어가 임기를 얼마 못했거든요.
1: 임기를 채우니까.
2: 한병도둑이 그 다시 이번에 원내대표 됐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2년 다 채웠으면 모르겠지만
1: 예.
2: 1년 한 사람인데 나오지 마라. 이거는 가혹하다. 뭐 선거라는 게 저는 거의 무선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못 놀 정도 참패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하는 게 보면 옛날에 꼭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1: 비교는
2: 하셔도 없고. 이지연 옛날에 총경 그분이 예. 마포갑에 이야기했지만
1: 대변인요.
2: 예. 아니 옛날에 대변인. 우리 그때 김기현빌 때 막 연판장 돌리가 나경원 넣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1: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민주당 상황.
2: 지금 이게 예. 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1: 아 그렇게 돌리기 원하시는구나.
2: 예, 지금 정청래 대표 압력이
1: 예.
2: 전방위로 들어오고
1: 아.
2: 이 패널들이 갑자기 정청래 잘 나갈 때는 정청래 눈치 보더니 전부 이재명 대통령 편에 다 붙은 것 같아요.
3: 근데
2: 여기서 패널들 보면
3: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연판장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아래 지지율 안 되는 사람 올리기를 했습니까? 안 맞잖아요.
2: 뭐 이제 윤석열도 연판장 돌리라고 말은 안 했죠. 알아서 그때 여러 사람이 알아서 돌리지.
3: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교는 삼가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4: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을 하겠다. 정청래 당대표가 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의원총회 생중계한다. 국회 생활을 하신 우리 윤석 대변인. 요거 해도 되는 거예요?
5: 저 국회 생활을 안 해봤는데요.
4: 아 저는. 그런가요?
5: 네, 저는
4: 아,
3: 국회 끝에서.
5: 아 그렇죠. 네. 언저리에서.
4: 네, 언저리에서.
5: 본회의장 빼고 다 가봤습니다.
4: 네.
5: 그런데 그거는 좀 그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이?
4: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쇼츠를 위해서 또 이렇게
5: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상임위 공개되니까.
4: 예.
5: 근데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되면
4: 예.
5: 의원총회를 찾아서 보실 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4: 아.
5: 일반적인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4: 예.
5: 정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실 텐데 그런
4: 예.
5: 분들의 성향은 대충 아실 거고.
4: 신용상객제는 보시고
5: 한파승부도
4: 보시면서
5: 하루에 몇 시간씩 예. 보실 텐데
4: 예.
5: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는 발언을 10개 할 걸 한 2개도 안 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 할 거를 뭐 100개 할 수도 있고 좀 왜곡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논의가 될까 싶어요.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원 총회를 이제 뭐 생중계한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그 의원 총회를 생중계를 하냐 안 하냐의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아.
3: 제가 알기로는 그건 원내대표의 권한일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 이거 상의된 거 아니다.
3: 네. 그리고
4: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3: 두 번째는 이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라는
4: 그러니까.
3: 말씀하셨는데
4: 네.
3: 국무회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4: 네.
3: 대통령으로서 장관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의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4: 예.
3: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도 뭐 생중계로 더 빨리 알 수도 있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는 의결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4: 예.
3: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정청래 대표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런 수를 두신다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태를 뭐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라고 하면 장철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당원들 그러니까
4: 의원총회에서
3: 정청래
4: 했다더라.
3: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4: 아하.
3: 장철민 의원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하. 혹은

0: 입질문.
1: 혹은 이 정청래 대표에게 아픈 지적을 하는 분들이 예. 조금 최소화되는. 그러니까 아하.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제가 막 할 수 있어요, 저도.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갑자기 공개라고 하면 사람이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0: 박제가 되니까 영상으로 네, 남겨져서
1: 네, 그런 걸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다 얘기하고. 예.
2: 근데 그거는 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유튜브로 중계를 한다는 거고. 예. 그걸 보고 좌표를 찍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0: 좌표 찍어라.
2: 공격하라.
0: 아, 공격하라.
2: 우리의 적이 여기 있다. 예, 나에 대해서 비토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보세요. 뭐 또 특정 채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신 분들이 가령 보면은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수영 아웃.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0: 아직 오늘 댓글은 없어요.
2: 예. 우리가 당원이고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네. 너 정치 못하게 만들게. 아. 왜냐하면 공천함에 있어갖고 당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예. 우리의 뜻에 거스르고 대의에 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웃시킬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껏 계속 눈치 보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찍히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 공천 안 받게 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의원총회가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비공개인 건 생중계가 안 되니까 좌표가 덜 찍히다는 생각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되면 당연히 역효과가 나겠죠. 그걸 노린다고 봐야죠. 정청래 대표는.
3: 근데 본질은 저는 국무회의 중계부터 이게 잘못됐다 봐요.
0: 본질은
3: 우리가 판사들에게 판결문은 낭독할 때는 공개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비밀로 하거든요.
0: 예.
3: 예를 들어 이게 국무회의 심의 중에 외교안보나 이런 것도 있을
0: 그렇죠.
3: 수 있고
0: 네, 국정원.
3: 또 이게 뭐 법안도 중요한 게 동시에 알아야 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0: 예, 예.
3: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중계를 하니까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뭐 한마디 쓴소리 하겠습니까? 하다가 개딸도 한 데 공격당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그것부터 이게 국무회의도 원칙은 이게 발표만 하고
0: 예.
3: 비공개 맞고요. 의원총회도 이게 비공개 맞는 거예요. 둘 다 지적해야 돼요.
4: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진 않아요. 저 국무회의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행정관할 때.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0: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4: 그럴 수가 없어요. 아,
1: 예. 비공개라고 해도.
4: 아, 예. 그렇죠.
0: 아, 예. 그러니까 임명권자 앞에서.
4: 박원순 예. 시장 들어와서도 조용히 계셨는데.
0: 그렇죠, 사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적합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에 만 18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대표 적합도 물었어요. 3명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18.2%, 정청래 15%, 송영길 14.3%로 5차 범위 내 경쟁인 구도로 나왔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을 물었을 때는 김민석 47.3, 정청래 31.6. 요건 좀 격차가 벌어져 5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요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정말 또 한판 치열한 한판을 벌이면 물론 있겠죠. 엎치락뒤치락.
4: 이제 룰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네.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 한 6대 4 정도로 진다 하더라도
0: 예.
4: 민주당 그 룰이 제가 알기로는 권리당원 56 맞아요?
3: 70
4: 그러니까 그리고 대의원 14에서 70,
0: 아, 예.
4: 당이 70 맞아요. 맞죠?
2: 맞아요.
4: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30이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정청래 대표
0: 예,
4: 입장에서
0: 예.
4: 내가 당심에서 앞선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서
0: 예.
4: 예. 그렇게 보여요.
0: 예.
1: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건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면 하고. 불출마하시면 본인도 불출마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하도 여론조사에 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
0: 믿을 수 없어.
1: 믿지 않고 오직 피부미터로 가겠다.
0: 피부미터.
1: 네, 내가 느끼는
0: 악수미터,
1: 어떤
0: 악수미터.
1: 네, 악수미터 뭐 네. 제가 악수는 안 하니까.
0: 아.
1: 여튼 저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제 희망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가 밉거나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흐름인데
0: 예.
1: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으로 조금 좀 당원들이 좀 모아질 것 같다라고
0: 예.
1: 생각하고
0: 아하.
1: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0: 예.
1: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도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

0: 총리에게 마음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예.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에게 져버린다. 어. 그러면 우리 대통령 그럼 메인도 오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혹여 이긴다고 한들 이긴다고 그게 한들. 총선과 대선에 우리 민주당에게 좋을까? 어. 그래서 저는 아직 정청래 대표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국회의원 직 말고는 뚜렷이 뭐 최고위원 정도
1: 법사위원장.
0: 이거 말고 법사위원장도 빼놓고는 좀 아직 정치 경력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시니까
1: 예.
0: 저는 이제 대표직 책임지고 내려놓으시면
1: 예.
0: 거기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가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뭐 적정한 시기가 되면 또 내각에 들어가서 또 본인의 경험을 좀 쌓으면
1: 지금
0: 또 다양한 또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 그래요. 그래요.
2: 저희가 훈수를 뜨면 잘 보이잖아요.
3: 예.
2: 저는 정청래 대표 100% 놓고요.
3: 예.
2: 100% 출마한다 보고
3: 예.
2: 왠지 유리하다 봐. 이길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러게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나 이건 의원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3: 예.
2: 그래서 조정식을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가 됐죠. 그러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이번에도 선거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찍은 사람 다 떨어졌거든요. 정원 후보부터 해가지고
3: 명픽,
2: 뭐
3: 명픽 후보 떨어졌다.
2: 예, 다 떨어졌고요. 국민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원들한테도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드입니다. 변방에 그냥 뭐 성남시장 변방에 사또 정도 사이드인데
1: 아니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비주류다 그렇죠. 비주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사이드 뭐
2: 왜냐하면 이해찬 이해찬 총리가 좀 피해가지고
3: 예, 예.
2: 밀어줘가지고 후보까지 됐지만
3: 예.
2: 뿌리 깊은 민주 진영의 적자는 아니거든요.
3: 예예. 예.
2: 거기다가 그 김민석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해가지고 정몽주로한테 간 이 트라우마가 당원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1: 뉴 정청래시네 서정호 변호사
2: 아니 그래서는 정청래 고향이 원래는 호남이에요.
3: 예.
2: 그게 행정구역이 금산으로 충청으로 바뀐 거죠.
3: 예.
2: 또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민주 진영은 그래도 정청래다. 김민석보다는
0: 야.
2: 저는 이게 유리할 걸 봐요.
0: 아, 누가 뭐 서정욱 TV에
2: 후보예요.
1: 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2: 옆에서 보면 딱 보여.
4: 민주당 걸린당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계속 곱씹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3: 네?
4: 아니 정말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취급을 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없답니다. 어쩌다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정말 비참합니다, 진짜.
3: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론 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선 전화 100% 자동 응답 방식 ARS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지율이 이제 KSOI가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ARS 역시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직전 조사보다 9.4% 떨어진 50.4%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MBS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5: 예. 예. 유의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3: 예.
5: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원인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워낙에 지지율이 좋으니까 그냥 지지한다고 답을 했다가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선거에서 그래도 선전했다고 생각하시는 보수 유권자가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3: 예, 예.
5: 어쨌든 한 번 더 해봐야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아마 이게 오버슈팅한 느낌은 들어요.
3: 네. 근데 뭐 다른 여론조사 오늘 또 나온 걸 보면 회복한 것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3: 근데 저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일단 결론적으로 선거에 패배는 아니었지만 실패했기 예. 때문에 당원들이 허탈한 거예요. 특히 서울시장. 예, 예.
0: 저도 진짜 허탈하더라니까요.
3: 예.
0: 두 번째로는 이 부실 선거의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선관위가 대통령과는 분리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3: 예, 예.
0: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게 있다고 보고 마지막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민주당의 이 갈등 상황이 걱정되는 거죠.
3: 네,
0: 그런 것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3: 음흠.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못 말씀드린 게
3: 예.
0: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과거에 종동영
3: 예.
0: 이 열린우리당 의장도
3: 예.
0: 당대표 하시다가
3: 예.
0: 통일부 장관 가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또 추미애 대표도

0: 대표 끝나시고 법무장관 또 법무장관 하고. 가시고 예, 예. 예, 다들 잘 되셨잖아요. 예.
1: 청문회 어떡하냐고.
0: 우리 청정 대표가 얼마나 청문회 자신 있는 사람인데요.
2: 그 네. 얘기 안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는 선출직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0: 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아시네요.
3: 아, 저는 완전히 네. 분석을 많이 달래요. 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안 봐요.
1: 아, 대통령의?
3: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다가 갑자기 왜 지지 안 하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다. 예. 다만 이제까지 여론조사가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보수가 응답을 좀 안 하고 아. 그리고 이 진보 진영이 과표집 돼가지고 예. 좀 이게 실제 지지보다 높게 아. 넣었던 거예요. 이게 아. 이제 정상화돼가 이게 정상적인 지지율 된 거죠. 아. 갑자기 이재명 지지하다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1: 오늘 유난히 서 변호사님 목소리가 이제 힘이 실려 있는데 자 강 변호사님 반론 짧게 듣고
4: 예 뭐 왜 없어요. 선거 졌잖아요. 아. 선거 지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짜증나니까 여론조사 응답률 낮아지는 예, 거고 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튈 수 있죠. 하여튼 속상한 건 대통령께서는 정말 죽어라 국정을 운영하는데 예. 당이 주관이 돼서 운영한 선거에서 잡음 때문에 실패 때문에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이 예. 여당 대표로서 아, 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나 살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집중해도 정청래 대표는 정말 뉘우칠 게 많습니다.
1: 예, 현재도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이 SNS에 또 결과를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 경호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포스팅까지 올린 상황인데 자, 아무튼 요 조사까지 전해드렸고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6: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8: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9: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권파인 조강환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하다 면박을 주면서 두 분 사이에 또 설전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0: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11: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0: 아니 철없는 뭐, 소리가 아니요. 논쟁은
11: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12: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국민의힘도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전원 다 사퇴하자. 그리고 소장파 모임이죠. 초재선 의원들의 대안과 미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분들도 오늘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장두국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크게 비판을 했는데 과연 그럼 장두국 대표는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 대표.
1: 장두국 대표를 뭐 물리적으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는 지경까지 가야 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오늘 최고위원 분위기를 지금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예. 지명직 최고위원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철없다. 이분이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1: 근데 장도혁 대표는 이분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저는 알고 있고
0: 예.
1: 지금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중재라든지 그런 순발력을 보여줘야 해요. 이게 송출이 됐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대표로서 뭔가 이걸 수습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지금 저 장면에서 아무도 뭐 단둘이 해결하자는 말까지 했어요. 저분 의총장에서도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적 있는 분이잖아요.
0: 맞아요. 예.
1: 정말 당이 어떻게 가냐 생각이 들고 본인에게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요구할 거면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가 뭘 먼저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장도혁 대표가.
1: 예, 그 얘기는 신임 원내 지도부와 맞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옆자리에 앉은 오른쪽에 앉은 우리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생각과 다른 노선을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라 이 두 가지 지점이 저는 크게 보여요.
0: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2: 일단 저는 장동혁 대표는 예. 뭐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예.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그 뭐 그 장대표직을 유지하나 안 하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냥 본인들의 플랜에 지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 증거가 장동혁 대표가 뭐 재선거하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바로 옆에서 대변인이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버리잖아요.
0: 예.
2: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당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직자인 대변인이 그 개인 의견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재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 아이템으로 조금 사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저희 민주당하고 또 다른 야당하고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0: 예.
2: 이 부실선거에 대응하는 개편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국 그거는 개헌으로 완성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를 확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재선거라든가 사전투표 폐지라든가 이런 그냥 사라져갈 거고
0: 예.
2: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신상정리를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0: 조만간?
2: 봐요. 네.
0: 서정원 변호사님이 웃고 계시는데
3: 전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0: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대.
3: 지금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0: 예.
3: 예를 들어 이게 사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0: 장동혁 대표가.
3: 사퇴하면 이게 비대위로 가는데 비대위가 지금 뭐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요.
0: 예.
3: 전당대회를 먼저 하잖아요.
0: 예.
3: 그럼 이게 당을 안 바꾸면 이게 아마 잔임기밖에 안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공천권이에요.
0: 예.
3: 따라서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진검승부고 이번에 그냥 당원을 뭐 2년으로 임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임기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0: 예.
3: 잔임기 되는 거예요. 정청래처럼. 그게 누가 나오겠어요. 재보궐이라도 안 할 것 같아. 잔임기 아무 권한이 없어요. 1년 동안 선거도 없고
0: 예.
3: 공천권도 없고. 따라서 저는 한동훈 측에서도 아마 좀 더 기회를 보다가 내년 8월 달에
0: 예.
3: 그때 장동이 쫓겨내고 당 접수하든지 이래야지요.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를 지도부 사퇴하고 장동이 또 노게 한다잖아요. 우재준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요.
0: 예.
3: 장동이 때문에 사퇴하시고 전당대회 하자.
0: 다시 평가받아라.
3: 다시 넣으시라. 이번에 다시 넣으면 장동이 되거든요.
0: 그래.
3: 당원들. 그러면 이게 2년간 공천권이 완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권한만 세지는 거예요.
0: 그럼 하세요.
4: 그럼 하세요.
3: 제 말은 이게 우재준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지금은 대체 주자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측에 나와야 되는데 뭐 일본가 있는 배현진 노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못 노잖아. 정정식에게 복당시킬 생각 없더라고 당장. 그러면 이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나와야 뭐 전당대회가 되는데
0: 예.
3: 한동훈이 누가 노가지고 당권을 잡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뭐 이게 누가 노가 김문수 장도 지금 못 이겨요. 여론조사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장동훈까지 다시 놓으면 오히려 전당대회를 새로 하면 2년간 주버리면 공천권을 다 주는 겁니다. 오히려 우재준 진짜 철없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너무 몰라.
1: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예, 예. 서종 변호사 말씀은 죄송합니다. 궤변에 가까워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장도혁 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된다고 치더라도
0: 예.
1: 2년 남은 총선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3: 이번에 새로 하면.
1: 예.

0: 그러면 총선 국면 앞에 놓고 공천 과정이 있을 텐데 이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왜 생각을 못 하시는지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당에 계신 적이 없잖아요.
1: 저 당에 오래 있었습니다.
0: 언제 있었어요?
1: 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0: 뭘 하셨냐고요?
1: 전략기획팀이나
0: 뭘 하셨냐고 그거하고 다르죠. 현실 정치 하셨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재준 최고위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1: 뭐 제 말은 이게 이번에 준홍도 쇼라는데 장동은 못 녹이야 몰라도
2: 알겠습니다.
1: 나오면 예. 누가 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2: 예, 두 분의 토론이 아간 이제 오하시고자 우리 강수영 변호사께서 3자 입장에서
3: 근데 국민의힘에서 예.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예.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장동혁 이상의 인물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대안이 없다고 하냐면 예. 결국 유튜브 세계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2: 예.
3: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유튜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달리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장동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을 바꿔서.
2: 예.
3: 그러니까 당원들을 갖다가 생각을 바꾸고 유튜브를 넘어서서 유튜브 없이도 정치적 소구력을 예. 가지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진지하게 이 점을 고민해 봅시다라고 내세울 수 없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현실은
2: 예.
3: 뭐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또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 계속해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럼 언제까지 대안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속절없이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유튜브에만 기대고 있는 이 모습으로 계속 가면
2: 예.
3: 저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더 자중질환에 빠져요. 이렇게 상대방이 흐지부지되고 위력이 없잖아요. 계속 당권 가지고 싸웁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2: 아하.
3: 정치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 아니 왜 지금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정치적 이익만 따지면 없겠지만 국민의힘을 재건하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4: 아니, 네. 저도 지방선거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천년만년 계속 국민의힘 네. 야당 대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 예.
4: 근데 지방선거 딱 치르니까 이건 아니구나. 장동혁 대표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가니까 방심하게 되고 안 좋은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도 부실선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시스템을 복구하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그 재선거 얘기하고 뭐 사전선거 투표 폐지 이런 얘기하니까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면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서정욱 그 변호사님께서 뭐 혁신이 할 타이밍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타이밍이라고 봐요.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1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면서 6개월 예, 두 번.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먼저 혁신에 대한 외부인이 와가지고 사전 작업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선 좀 가가지고 전당대회 하면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길 수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 하세요 전당대회.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끝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3: 동감입니다.
1: 근데 아까, 지금 예. 아니 먼저
0: 아까 강수영 변호사가 민주당 지지자들 향해서 이거 봐라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을 몇십 년을 한 정당이고 보수 정당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당인데 비록 당명은 많이 바꿨지만 어떻게 당대표 한 사람의 이러한 퇴행과 기행 때문에 이런 조롱 섞인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지쳤어요.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당대표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게 평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써 지금 10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지난데도 이러는데 안 물러나고 지금 서정 변호사 정말 죄송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지금 이길 사람이 당내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더 말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2: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전국 재선거 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1: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2: 예.
1: 다만 이게 일주일이 넘게
2: 예.
1: 송파 잠실에서 외치고 있는 청년들
2: 그러니까. 예.
1: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 봐요.
2: 예.
1: 이분들이 계속 재선거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2: 예.
1: 따라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재선거를 외친다.
2: 예.
1: 실제 현실적으로 재선거가 전국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2: 예.
1: 그러게 구호로서는 저는 충분히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 예.
1: 그리고 지금 여론을 보세요.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옛날에 엄청나게 여론 3분의 1도 안 되고 이런 시절이

0: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예. 최근에 이긴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하게 오고 있거든요.
1: 예.
0: 제가 유일하게 하면 저는 유튜브도 하고 제가 유튜브 출연도 하고 친한 게 유튜브도 나가고
1: 예.
0: 공중파까지 해요.
1: 예.
0: 제가 댓글을 거의 제일 많이 볼 겁니다. 다양하게.
1: 예.
0: 보통은 자기 진영에만 나가잖아요. 저는 보면
1: 예.
0: 지금은 이제 싸우지 마라.
1: 어.
0: 보수가 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개파 싸움 지겹다. 좀 이렇게 통합회가 하나로 뭉쳐봐라. 이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장동혁이 잘못했으면 내년 전당대회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이렇게 막 싸우면서 개파 싸우면서 지금 끌어내리려 하는 이게 지겨워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1: 이걸 끌어내린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도 정청래 대표가 책임 안 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끌어내리느냐, 왜 싸우려고 하느냐, 싸움 지겹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궤변이지 뭐가 궤변이겠어요.
2: 예. 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정점식 의원, 이제 원조 친윤이라고 하고 이분이 이제 또 장도혁 당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윤 전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한 분으로 알리고 있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결선까지 가서 7표 차로 졌단 말이죠. 55대 48, 103명이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판단해요, 강 변호사님?
3: 뭐 이제 영남에 있는 의원들, 네. 영남과 그러니까 이제 경북, 대구. 뭐 부산, 경남 여기 의석수가 공교롭게 55분이더라고요.
1: 아,
3: 예. 근데 뭐 그분들 중에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생각이 달리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
2: 부울경,
3: 예, 부울경과 대구 TK? 경북 다 뭉치면은 55명.
2: 아, 그래요.
3: 그래서 공교롭게 숫자가 같은데 지금 근데 이제 그분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2: 예.
3: 결국 이 원내대표조차도 나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표하는 것이 유리한가만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좋다. 뭔가 판이 바뀌면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의 힘이 더 실리면 나한테 공천 안 줄 수도 있다.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대다수들은 이미 공천을 받아봤자 나는 총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본선에서 공천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럼 이 당이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도호 후보에게 표를 줄 수 가능성이 있고요.
2: 48명.
3: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바꿀 필요 없다. 뭐 딱 그게 드러난 거죠.
1: 그 숫자는 그렇게 따지면 1차 투표가 훨씬 더 적확한 분석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2: 정점식 47, 김도읍 39, 성일종 20.
1: 예.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정도 가지신 분들은 55가 아니라 47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선을 하게 된 건데 결선까지 간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또 1차 투표에서 김도읍 의원이 40이 가까운 39표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세 분이 나오셨는데
2: 예.
1: 송원석, 김성원, 이헌승 60, 30, 16이었어요. 이헌승 의원이 범친윤이라고 보면 76대 30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차가 거의 40이 넘게 차이 나다가 단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고 당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전 앞으로 더 지켜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어제 이제 김종혁 전 최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전날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취재를 본인이 했더니 한 결선까지 가면 6표에서 7표 부족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 정확하네.
2: 근데 막상 보니까 진짜 그 7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0: 전부 이게 다 한 57, 8표 예. 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2: 예.
0: 지금 현재
2: 예.
0: 근데 이거 세 명이 아마 1차 투표하고
2: 예.
0: 보나 안 보나 그냥 이겼을 거다. 정점식이
2: 예.
0: 그래서 이게 결선 투표 없을 거다
2: 예.
0: 하고 가버리는가 봐요. 세 명이 그래서 아마 그 세 표가 정점식 부정선거. 표다.
2: 부정선거 부정선거 의혹이네요.
0: 아니 1차에서 끝날 줄 알고 약속을 잡아놓은 거죠.
2: 밥 먹으러 갔다?
0: 예, 예.
4: 부정인가 부실인가?
0: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데
2: 재선거 해야 됩니까?
0: 보통
4: 해야죠.
0: 그런데 지금 그래도 김도우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건 맞고요.
2: 예.
0: 그만큼 이게 지금 노선이 한 두 동강 나 있는 거죠. 결국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2: 예.
0: 장동익 체제 계속 유지할 거냐 그다음에 한동훈 복당 언제 할 거냐
2: 예.
0: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슈인데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는 팽팽한 게 나왔죠.
2: 예.
0: 따라서 이게 앞으로 이게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5대5로 계속 갈라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런데도 장독 대표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0: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게임이 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이게 당 나와야 되는데

0: 예. 근데 이거 대리인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조경태나 배현재 인도가 안 되잖아요.
1: 복당 안 시켜서.
0: 네. 그 지금 전당대회 복당이 안 되니.
2: 후보 자격을
0: 제가 계속 없나?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한동훈 복당이.
1: 그걸로 막고 있는 거다?
0: 그리고 이게 김문수나 안철수가 넣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김문수, 예, 예. 한동계 이 정도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네. 김문수 후보도 이제 많이 동의 떨어졌어요. 그러게 안철수는 당내 기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누가 끊느냐 이거지. 지금 딱 장동익 때 한동훈 싸움인데 한동훈 못 놓으니까 한 이야기죠.
2: 예.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자가 한동훈 후보와 축하 전화를 함께 나누면서 당분간은 복당 문제에서 크게 고민 안 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도 본인도 그 정확히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께서도 혹시 한동훈 의원과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하신 게 있으신지
3: 했죠. 똑같은 말씀이고 저하고 생각이 예. 한동훈 의원이 공교롭게도 비슷해서 예.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어차피 복당이라는 것은 예. 복당 조치를 해줘야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2: 예.
3: 제명 조치를 당한 사람이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복당이라는 것은 성격상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아, 이 사람이 우리 당에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인정할 때 복당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아.
3: 그렇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 시간 안에 한동훈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준다면 아무리 한동훈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가 저 사람이 당대표 되면 내가 공천 못 받겠다 하는 사람이라도 야 진짜 당에는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예, 무엇보다 이렇게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 여유롭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원내 진입했다.
3: 아 물론입니다.
2: 네, 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닌가.
4: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상당히 좀 긴장감이 감도는 게 뭐냐면은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를 어디 갈 것인지 되게 주목이 됐는데 1지방, 2지방, 3지방 다 법사위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네. 결국 대선에 나가서 대권 주자가 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검사의 국한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그렇죠. 외교, 안보, 경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2: 네, 네.
4: 그러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채워가면서 거기서 만약에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실수 없이 상임위에서 뭔가 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와버린다.
2: 예.
4: 그러면 국민의힘의 무게는 급속하게 기울 거예요.
2: 나와버린다. 나와버린다.
4: 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예. 거죠.
5: 네. 저 같으면 이제 부산 북구 각 같은 경우가 예, 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2: 예.
5: 보건복지위를 저는 가든지
2: 아하.
5: 아니면은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교육이. 대해서 신경 써서 교육위를 갈 수 있고
2: 아하.
5: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임위에 좀 인원수가 많은 곳을 가는 게 한동훈 의원에게 좋겠죠. 그래야지
2: 어디에 거기가?
5: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같은 곳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야지 이제 접촉면을 늘릴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그런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하고 예, 예. 의원연구단체도 뭔가 본인이 조금 이제 앞으로 대선 행보함에 있어서 슬로건을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기본사회 하면 이재명 손학규도 뭐 전역이 있는 삶 하듯이 지금까지의 뭔가 좀 추상적이었다면 정책적인 것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의정활동만 저는 하고 있어요. 있으면 결국에는 총선 앞두고 저는 이준석이든 한동훈 의원이든 저는 다 해체 모여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봤지만 이겨도 1, 2%. 저도 1, 2%면 이건 흩어지면 죽는다는 걸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진영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2: 아하.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크게 정치를 생각한다면
2: 예.
5: 다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경선을 제대로 치열하게 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일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지 않고 조금 작은 정치 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TK 기득권하고 조금 이렇게 그 뭐 모의해가지고
2: 예, 예.
5: 이준석 정도 데리고 들어와서 개혁에 티만 좀 내고 본인이 대권 가도록 가려고 하는 저는 그 둘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렸다고 봐요.
2: 장기적으로 한동훈계와 오세훈계와의 연합 가능성 혹은 갈등 그것이 또 보수의 미래에 달려있다 이런 해석이시고
0: 뭐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보고
2: 예.
0: 당원과 국민과 예. 의원들이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2: 예.
0: 그때 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2: 예.
0: 앞으로 이게 보수 국민의힘은 삼국지로 갑니다. 이름 그대로 삼국지가 위나라, 오나라, 한나라잖아요. 촉한.
2: 예.
0: 촉한이 이거 한나라거든, 유비가.
2: 예.
0: 원래 한나라 부엉.
2: 예.
0: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한나라, 오세훈 오나라.

0: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 남는 장동혁은 네. 위나라. 결국에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네. 이렇게 3자 구도로 아마 3파전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아, 4년 후 대선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0: 대선이든 당권이든 뭐 나 총선까지 그래 간다고
2: 했죠.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면 사국지가 돼요. 황교안 대표는 왜 뺍니까? 지금 장동혁
0: 황교안 이준석은 안 돼요.
3: 이준석까지 오국지 해야지.
2: 장동혁 의원의 네. 노선은 정확히 황교안 전 대표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닮아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사국지 예. 추천합니다.
1: 자,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정점시 원내대표에 축하 난을 보낸 것 같아요.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체를 바로잡자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모두 함께하고 싶다라고 축하난을 보냈거든요. 네, 네, 네. 이건 그냥 어떤 의례적으로 보낸 것이냐? 아, 뭐 당연히 보내야겠죠.
2: 저는 네. 뭐 잘하셨다고 봐요. 네, 네. 또 이제 두 분 간에는 2년 전에 한동훈 대표 당선 당시에 대표 당시에 예? 정책위장 사퇴 문제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좋게 잘 풀리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승부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오전 11시에 축구 체코와의 경기 내일 11시에 있는데 잠시 서용 해설위원께 전망할 테니까 가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래요.
2: 서용.
1: 예 고맙습니다. 네 분.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쌀아구박이나 더 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후에 강원 내륙 산지에는 다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거리 응원 생각하신다면 강한 볕을 막아줄 만한 모자나 양산 등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모두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서울, 춘천 28도, 대전, 광주 29,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다시 선취팀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네, CBS 박종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정치 얘기를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개막이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A조에 편성이 돼서 내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월드컵 이야기 또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또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원래는 현지에 가셔야 되는데.
1: 네, 뭐 아쉽게.
0: 엠보부가 중계권을 안 사서.
1: 그렇죠. 제가 2002년부터 현장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자, 이번에는 뭐 중계권 확보에 실패를 해서.
0: 아니, 네.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네. 가시게 됐는데. 저도 그래서 오시네 했는데 왜 안 가셨지 생각하다 중계권 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월드컵에 꼭 가실 수 있기를.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지난번이 카타르 월드컵이었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인데. 단일 개최국이 아니에요.
1: 네.
0: 하나의 대륙에서 하는 또 특별한 월드컵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2002 월드컵이 첫 공동 개최였고요. 네, 그 뒤 네. 처음으로 공동 개최인데 이번에 네. 무려 세 개 나라에서 나뉘어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이 월드컵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네. 본선 진출국을 무려 48개의 나라로 네. 늘렸고 네. 그 과정에서 경기 수를 대폭 확대를 해서 지난 경기에는 64경기였는데 예. 이번 대회는 104경기입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개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여러 나라가 할 수밖에 없었고
0: 예.
1: 네, 이렇게 지금 세 개 나라에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세 개 나라에서 네. 하는 것이고
1: 다음 대회도 세 개 나라에서
0: 아,
1: 스페인,
0: 그러면?
1: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0: 유럽에서?
1: 네.
0: 이렇게 많이 하면 더 좋은가요?
1: 뭐 일단 FIFA 입장에서는 축구의 그 폭을 좀 넓히고
0: 예.
1: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재미를 느끼고 축구에 빠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0: 예.
1: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0: 예.
1: 또 보면 또 그 다음 대회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예. 하거든요.
0: 아, 네. 네네.
1: 결국에는 이제 돈의 흐름에 좀 몸을 맡기는
0: 아.
1: 네.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0: 예.
1: 이번
0: 예.
1: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0: 예.
1: 미국 쪽에서 여러 나라의 뭐 특히 제3세계 나라의 선수나 뭐 또 심판이나 이런 분들 입국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 이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경기 당일날 그 도시에 와서 경기 당일날 떠나라고
0: 그러니까
1: 체류를 못하게만 입국 허가를 해줘가지고
0: 예, 예.
1: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0: 그런 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1: 그렇죠. FIFA에서도 예. 나름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잘 좀 얼르려고
0: 예.
1: 이번 대회 앞두고 뭐 평화상도 주고 했는데 예.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0: 그러네요.
1: 네.
0: 또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또 종래는 원래 한 달 정도 월드컵이 진행됐는데 또 국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일주일 더. 그래서 한 달 플러스 일주일, 한 5주 정도
1: 네.
0: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는데 자, 규정도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로 말미로 가면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면서 침대 축구 같은 게 종종 있었는데 어떤 게 좀 더 네. 달라집니까?
1: 근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는
0: 예.
1: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축구를 4쿼터로 좀 바꾸는 느낌으로 전반 20분, 후반 20, 전반 22분,
0: 예.
1: 후반 22분에
0: 예.
1: 각각 3분씩 선수들이 이제
0: 쉬어요.
1: 수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합니다. 원래 이제 예. 쿨링 브레이크라고 날씨가 뭐 32도가 넘어간다거나 하면
0: 예.
1: 감독 간의 어떤 결정하에 진행이 되는 1분의 시간들은 있었는데
0: 예.
1: 이거를 아예 날씨 상관없이 전경기에 다 도입을 했고요.
0: 아하.
1: 그래서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상업화 때문에 축구를 바꾸는 거 아니냐.
0: 광고 타임을
1: 그렇죠.
0: 위해서.
1: 또 1분 잠깐 쉬는 것하고 3분 쉬는 것은 경기 흐름에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0: 몸이 식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예.
1: 시간도 그만큼 지연이 되고.
0: 예.
1: 그래서 이번 때에는 그 보조를 맞춰서 시간 지연을 최대한 좀 막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정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0: 예.
1: 골키퍼가 볼을 잡고 8초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이번엔 좀 그 적용을 강화해서 보통 시간 지연하면 옐로 카드 주고 끝났거든요.
0: 예.
1: 이제는 코너킥을 줍니다. 상대팀한테.
0: 절대적인데요?
1: 그렇죠. 골킥도 이제 5초 이상 지연을 하면
0: 예.
1: 그렇게 되고 스로인 같은 경우도 지연을 하면 공격권을 바꾸게 되고
0: 예예.
1: 또 선수 교체할 때 선수들이 좀 늑장 부리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막 박수치면서
1: 그렇죠.
0: 나가고
1: 괜히 막 주장 한 장 뭐 이렇게 건네주고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나가는 선수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선수가 최소 1분 이상 못 들어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식으로 시간 지연

0: 뭐 흔히 얘기하는 침대 축구를 하게 되면 예. 크게 좀 핸디캡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규정으로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예. 아마 선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좀 쓰게 되지 않을까.
1: 네. 그동안도 못 봤던 또 장면들을 축구 경기에서도 많이 월드컵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긴 하네요. 또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에서 경기할 것 같아서 네. 미국으로 이적했다는
0: 그렇죠. 네.
1: 우리도 멕시코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던데
0: 우스개 삼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좀 했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그 LAFC 뛰면서 네.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아. 그 대회 때문에 멕시코 원정을 두 번 또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예.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동료들에게 또 많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네요. 다행히 뭐 또 큰 틀에서 북미에서 했던 거니까 그쵸. 그 경험이 네.
0: 시차 같은 것도 그렇고요.
1: 예, 네. 그렇죠.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월드컵을 하면 항상 16강 진출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과연 16강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걸 관심사인데 그분도 바꾸고 32강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16강이라는 게 예전부터 우리 한국 축구의 좀 꿈이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처음에 16강이 꿈이던 시절은 본선 진출팀이 24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2개로 늘어나면서 어쨌든 조별리그를 통과해야 그때부터 16강이었는데 이번 대회는 좀 다릅니다. 16강이 굉장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대회가 됐어요.
1: 이상, 8강 그렇죠. 이상까지.
0: 예. 이번엔 조별리그 통과하면 32강을 한 번 더 거쳐야 16강을 가기 때문에 아. 16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목표가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금 A조인데.
0: 네, 저는 32강 통과는 저는 물론 축구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지만 예. 저는 뭐 32강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요.
1: 예.
0: 32강 대진도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 1위나 2위를 하고 올라갔을 경우에 이번 때는 조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1: 예.
0: 꽤 그래도 대진운이 좋은 편이어서 저는 16강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도 좋지 않나.
1: 16강까지는?
0: 네.
1: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죠. 우리 경기는 네, 체코와의 그렇습니다. 경기고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가 새벽 4시에 있고 이제 A조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 체코와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체코가 사실 한때 그 피파 랭킹 2위까지 올라갔었던
1: 잘했던
0: 동유럽의 축구 강호죠.
1: 네,
0: 네. 네. 그리고 우리가 2002 월드컵 앞두고 우리가 유럽 원정 가서 5-0으로 졌던 팀이에요.
1: 잘해요.
0: 네, 네. 그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까도 앞에 게스트 분들하고 잠깐 짧게 네. 얘기 나눴는데 체코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하시던데
1: 예.
0: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피파 랭킹도 40위로 우리보다 많이 낮고요.
1: 예.
0: 월드컵 본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뭐 페로제도라는 약체한테도 졌었고 크로아티아한테도 막 5골 내주고 지고 중간에 감독도 경질이 되고
1: 예.
0: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가치나 레벨을 봤을 때도 우리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때문에. 체코에 온 그 선수들 보니까 이제 해외 리그 뛰는 선수들 별로 없고 한 17명은 네. 체코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0: 그렇죠.
1: 예.
0: 그 나라 축구로 봤을 때 전성기는 확실히 아니고요.
1: 예.
0: 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수들의 어떤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BBC에서 이 팀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1: 예.
0: 워크맨 라이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자 수준으로 많이 뛰어다닌다.
1: 체력이 좋다.
0: 그렇죠. 게다가 이 팀이 선발 11명 평균 신장이 190인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인의 팀이에요.
1: 키가 크군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예선하고 네. 플레이오프 치를 때 절반 예. 이상을 예. 세트피스로 득점을 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한 특장은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전력이 앞선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너무 상대의 어떤 그 강점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저는 뭐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예. 첫 경기를 스웨덴이랑 했는데
1: 예.
0: 그때 우리 대표팀이 상대의 그 체격적인 조건
1: 맞아요.
0: 뭐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할 걸 안 하고 좀 수동적인 그런 전술로 나갔다가 아쉽게 졌었거든요.
1: 아, 예.
0: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1: 예, 예.
0: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네,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체코에 보면은 파트리크 시크라는 선수 191cm,
0: 네.
1: 그 토마시 홀이라는 선수가 199cm예요. 거의 네. 2미터 그 배구 선수, 농구 선수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렇죠. 그렇게 신장이 큰데
1: 네.
0: 또 그 중에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을 모은 팀이다 보니까 발기술도 좋고
1: 2미터인데 축구를 잘해.
0: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선수들이죠.
1: 네.
0: 다만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다.
1: 예.
0: 네, 그렇게 보시면 상대가 뭐 강하다고 해도
1: 어허.
0: 우리가 뭐 이기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0: 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이 과달라라는 곳인데 해발 1570m요. 네. 고지대인데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더 높은 데서도 했기 때문에 적응 네. 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선수들도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연습 경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적응에 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고지대라는 곳이 네. 각 개인마다 적응 정도라든가 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각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적응을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우리가 또 이번에 A조에 속하는 바람에 가장 일찍 경기를 하잖아요.
1: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0: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일찍 나갔습니다. 출정식도 안 하고 나가서 네. 안 그래도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좀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들었지만 네. 고지대 적응을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 5월 18일에 예. 유로파를 제외한 선수들이 출국을 했고요. 예. 반면에 체코는 6월 1일에 이제 현지에 갔고요. 예. 그 고지대 적응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하. 경기 하루 전에 과달라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조용한 사이에 좀 준비를 많이 한 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본인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예. 월드컵 앞두고 그때 이제 저희 중계진이나 기자들도 브라질 가능하면 이제 황열병 주사 같은 걸 미리 맞았거든요. 아. 대표팀 선수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도 뭐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걸 늦게 맞아서 예. 첫 경기 때 그
1: 주사 후유증.
0: 그렇죠. 아. 후유증 때문에 경기력 영향이 있었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올 만큼 예. 준비 과정에 좀 서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네 분 게스트가 네. 월드컵 하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0: 그렇죠.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적이 없어. 원래 있는 게 한 달 전부터 나이게 나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1: 너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 홍명보 감독도 지금 이제 뭐랄까 전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부족하다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우리 해설위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경기를 좀 보완되었을까 이 부분들.
0: 네. 뭐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이 정말 사회 문제화 될 정도로 큰 감독 이슈가 되면서 예, 예, 예. 일단 대표팀의 힘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저는 대표팀 감독을 맡지 못할 수준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예, 예.
0: 국내 감독들 중에서 가장 뭐 좋은 커리어와 뭐 업적을 가지고 있는 K리그를 또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예, 예. 다만 이런 논란 뭐 선임 과정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대표팀의 비난이 엄청나게 가해졌고 그러니까요. 감독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추스르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어야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1: 인터뷰 하신 분이 이분도 이제 어두워졌더라고요.
0: 그렇죠. 말도 좀 약간 어눌해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정도 되는 팀은 예선전 네. 때도 뭐 소폭의 혹은 뭐 큰 폭의 변화를 좀 시도하면서 기술적인 예.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본선 진출 확정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포백 위주의 전술을 쓰다가 쓰리백 바꾸면서 예. 경기력도 안 나오고 브라질,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들한테 막 대패하고 예. 이러면서 좀 걱정의 시선들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1: 예.
0: 그리고 대표팀 축구는 무조건 응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졌 잖아요.
1: 예.
0: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대표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는 선수들 내부 선수 내부에서 역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잘해서 다시 팬들의 사랑을 되찾아오자 보여주자 이런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1: 체코전에 그럼 이제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0: 네.
1: 일단은 이제 2002 월드컵 때는 이제 3-4-3 전술이었고. 이제 3백을 최근에 했던 카타르에서는 4-2-3-1
0: 네.
1: 포메이션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3백인 거죠?
0: 그렇죠. 이번 네. 월드컵은 3백 쓰는 팀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전술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우리도 3백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3백 기반으로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지를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과거에는 적어도 뭐 수비는 뭐
1: 누구다?
0: 주전 누가, 네. 누구라든지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줘왔고
1: 네.
0: 또 이런 3백으로 전환을 하고 경기를 몇 경기 안 치렀기 때문에 예측들이 다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대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1: 네. 애써 긍정적인 걸 참는 느낌인데요.
0: 네. 뭐 전력적으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1: 예, 예.
0: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1: 예, 사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랄지 이강인 선수랄지 김민재 선수

0: 이런 선수들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그렇죠. 때 팀에도 있었고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한 팀의 네. 그 수비수이기도 하고 황금 세대인데 네.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리 선수들 중에.
1: 일단 선수들의 커리어는 역대 최고인 그러니까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해당 선수들 모두가 소속팀에서 좀 기회를 꾸준히 못 얻는다든지 부상도 좀 있었다든지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한 단계 좀 다른 리그에서 네, 뛰고 미국에서. 있기도 하지만 네. 생각보다 미국에서 LAFC가 대륙 대회랑 병행을 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0: 아, 체력적인 소모가 좀
1: 네.
0: 아.
1: 휴식을 많이 못 취하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예. 일단 선수들 스스로 내부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또 준비가 이전 대회들보다 잘 됐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좀 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0: 해설위원 보시기에 좀 누구를 좀 기대하시는지.
1: 이번 대회 저는 뭐 여러 유명 선수를 네. 일단 모두 분들 기대하시니까 네. 옌스 카스트로프 이 선수가 이제 그 한독 혼혈
0: 그리고
1: 청소년 대표를 독일에서만 쭉 했던 선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독일 축구 국적을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해서
0: 그래요.
1: 한국 대표팀 소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0: 예.
1: 근데 그동안 홍명보감도 잘 안 썼는데
0: 예.
1: 분데스리가 일부 주전이거든요. 메넨글라드바흐라는 팀에서
0: 안 쓸 수가 없는데.
1: 네. 근데 3백으로 바뀌면서 공교롭게도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0: 예.
1: 왼쪽 윙백으로 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표팀의 왼쪽 윙백 자리에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 또 우리 대표팀이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지만 좀 유순한 편들이거든요. 반칙 잘 안 하고.
0: 또 싸움 따위 없고
1: 그렇죠.
0: 상대가 반칙해오면 같이 네. 또 막 그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1: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점잖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윈스 선수가 네. 뭐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네. 지난 시즌에 퇴장도 한 두 번 당하고 굉장히 터프합니다.
0: 아 수비하면서
1: 네. 네. 그 체코 선수들도 체격 조건도 그렇습니다만 예. 상당히 터프한 면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그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온다고 하면
0: 예.
1: 체코는 오른쪽 윙백인 초우팔 선수가 공격의 핵심인데
0: 예.
1: 요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또 격전지거든요. 그래서 옌스 카스트로프가 선발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0: 예.
1: 나오게 되면 이제 고지점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독일 청소년 대표 현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 예, 예,
1: 본인도
0: 예.
1: 독일의 대표팀 가능성이 없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한국 대표팀 하고 싶다고 자청을 해서
0: 좋네요.
1: 이렇게 왔다는 것도
0: 예.
1: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또 수비수의 핵심 중에 하나인 김민재 선수와 또 같은 리그에 뛰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소통도
1: 네.
0: 좀 잘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1: 네. 본인이 한국말이 그 어눌하긴 하지만
0: 예.
1: 거의 아라는 듣고요. 예, 그래서 본인 성격적으로도 약간 아이라고 하는데
0: 예. 그, 내향적이다.
1: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동료들하고도 빠르게 친해지고
0: 예.
1: 팀에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 월드컵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또 좀 새로운 얼굴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보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측면. 또 이제 많은 축구 팬들 또 이승우 선수가 좀 이번에 같이 승선했으면
1: 네.
0: 어떻겠느냐 마지막까지
1: 네.
0: 그럼 기대가 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우 선수의 탈락.
1: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워낙 그 이승우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조커 위주로 뛰면서 들어갈 때
0: 있고.
1: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고
0: 예.
1: 또 담이 큰 선수니까
0: 예.
1: 큰 경기 때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다만 뭐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선수냐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대체할 만한 선수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 예.
1: 이번에 뭐 이동경 선수 들어갔지만
0: 예.
1: 또 분데스리가 1부에서 꾸준히 베를린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갔고
0: 네. 그렇군요.
1: 감독의 예. 선택을 일단 믿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감독의 선택. 자, 일단 뭐 대한민국만의 경기가 아니고 또 전 세계에 가장 축구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조 중에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1: 네.
0: 주목하는 조가 어디이실지.
1: 일단 일본 조죠.
0: 일본죠. 네. 예, 일본.
1: 이게 그 시청률 예. 면에서도 일본 경기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1: 방송사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경기인데 일본이 지난 대회 때도 스페인, 독일하고 한 조였거든요.
0: 이야,
1: 근데 그 조에서 이제 1위로 통과를 했었는데
0: 와.
1: 이번에도 조편성이 좀 수월하진 않습니다.
0: 예.
1: 네덜란드, 튀니지, 스웨덴 이렇게
0: 강팀들이
1: 있기 때문에
0: 네.
1: 네. 일본 조가 예측도 어렵고
0: 예.
1: 좀 재밌는 그런 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0: 예.
1: 또 예측이 어려운 조를 죽음의 조라고 한다면
0: 예.
1: B조.
0: B조.
1: 여기가 이제 개최국 캐나다가 시드를 받은 조인데요.
0: 예.
1: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 그러니까 우승 후보는 없어 보이지만
0: 한 팀 한 팀 다 탄탄하다.
1: 그렇죠. 누가 조별리그 통과할지 예측이 쉽지 않은. 네, 그런 조인 것 같습니다.

0: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일본 팀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는데 일본 감독은 우리 일본 대표팀의 목표는 우승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합니까?
2: 우승 좀 꿈은 크게 꿀 수 있는 거니까요.
1: 아, 근데 우리는 목표가 우승이라 얘기 아쉽게 안 하니까.
2: 우리는 홍보 감독이 이제 32강이 목표라고 얘기를 해서 팬들이 좀 실망을 하긴 했었는데 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일단 32강을 가야 예. 그다음 목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가 있는 게 최근에 그 유럽 팀 상대로 8경기 무패고요. 와. 무려 7승 1무예요.
1: 아니 뭐 지지 않는 팀이네요.
2: 뭐 독일, 뭐 튀르키, 잉글랜드 타고 또 유럽 가서. 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아시아에서는 또 그렇게 또 압도적이진 않았었거든요.
1: 아, 예. 네,
2: 그런 양면성이 있는 데다가 또 주요 선수 두 명이 또 빠졌기 때문에 예.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예. 아무튼 일본이 그 유럽이나 해외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좀 강팀으로 분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유럽에서 또 활약하는 선수 굉장히 많기 때문에
2: 그렇죠.
1: 예, 그런 면에서도
2: 늘 그렇지만 톱은 늘 한국에 있고요.
1: 예.
2: 왜냐하면 양적으로 정말 그 우수한 선수들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중간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2: 그렇죠.
1: 예. 팀의 어떤 능력이 좀 기대치가 높다는 점인데 자, 또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이냐. 아까 일본 본인들이 우승하고 싶다. 전통적인 강호들이 또 우승 후보겠네요.
2: 그렇죠.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두 개 대회 연속 우승할지 예.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1: 예.
2: 늘 좀 비슷한데 좀 관건은 저는 이제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1: 아.
2: 브라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1: 그러네요.
2: 역대 월드컵에서 재밌는 징크스가 그 외국인 감독이 맡은 팀은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이 카를로 안첼로티라고 그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이 지휘봉을 잡았어요.
1: 예.
2: 이분이 클럽 레벨에서는 뭐 챔피언스 리그만 감독으로 5번, 선수로도 2번 우승을 했었고 엄청난 명장인데 이분이 예. 이제 브라질 대표팀으로 가게 되면서 브라질이 최근에 약간 하락세였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4-2-4 전술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팀을 재편을 해가지고 주목을 예. 많이 받고 있어서
1: 예.
2: 브라질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그 징크스를 깰 것인지 좀 많이 주목이 됩니다.
1: 자, 끝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월드컵 끝으로 사임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좀 다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들 그만두려고 할 때는 꿋꿋이 버텼고
1: 그쵸.
2: 결국에는 작년에 사선에도 성공을 하면서
1: 예.
2: 또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어요.
1: 예. 뭐
2: 선거 방식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적법한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 예.
2: 이번 임기까지는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1: 예.
2: 시기적으로도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이게 축구적인 축구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또 본업이 있잖아요.
1: 예.
2: 고기업이나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굉장히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고 나서
1: 왜 갑자기?
2: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부터
1: 예.
2: 축구계 안팎에서 또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발표한 대로 월드컵 직후에 사임을 하게 된다면 9월 정도에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2: 그래서 좀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선수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잘 휩쓸리지 않고 대회를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자, 이제 뭐 질문도 들어왔는데 이번 월드컵 왜 이렇게 인기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2: 네.
1: 여러 가지 축구협회에 그런 게 관련이 있는 거겠죠?
2: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그 대표팀 경기가 매진은커녕 뭐 반도 안 차는 경기들이 생긴 것부터가
1: 평가전에서.
2: 그렇죠.
1: 예, 예.
2: 그러니까 축구라는 것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국민 통합이라든지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런데 뭔가 불공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좀 덕지덕지 묻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끊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비판이나 욕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1: 예.
2: 악플을 넘어서 무플의 단계로 접어든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사들도 결국에는 지상파가 원래 모두가
1: 예.
2: 참여를 했다가 이제 빠진 것도
1: 예.
2: 관심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1: 예.
2: 좀 아쉬움이 큽니다.
1: 예, 그런 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예, 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로 와주십시오. 유튜브 연장 방송 블루 라코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0: 갯벌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9번째 페이지. 스스로 우주먼지라 칭하지만 존재감은 목성급인 남자죠.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명왕성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명왕성 얘기할 건데요. 잊을만 하면 이 명왕성이, 예, 우리 먼지님이 사랑하는 명왕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왕성 퇴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2: 아, 맞습니다. 네. 명왕성은 차가운 곳이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명왕성의 얼음이 녹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그 최근에 그 명왕성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게 현재 나사 국장이죠. 제러드 아이작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오랫동안 또 한 20년 가까이 행성이었다가 행성이 아닌 것으로 좌천되었던 명왕성을
1: 그렇죠.
2: 다시 또 행성으로 복권시키겠다. 심지어 나사의 인력을 동원해서 명왕성을 어떻게 해야 교묘하게 또 행성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겠다.
1: 연구를 하겠다.
2: 네. 사실 정확하게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명왕성만 다시 잘 되살릴 수 있는 뭔가 묘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네. 그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그 트위터 X에다가 이제 명왕성을 난 좋아하는데 행성이 네. 아니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 다시 행성으로 되돌려 놔달라.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1: 국장한테?
2: 네. 예.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그 아이작만이 리트윗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1: 그 정도예요?
2: 이야기를 했는데 예. 조금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1: 그래요? 예.
2: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트윗 하나 올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공식적으로 내가 한번 이 인력을 동원해서 네. 명왕성을 복권시키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이다라는 공식적인 발언들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요 이제 나사 국장님 정도 된 분이어서 네. 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사실 뭐 명왕성 퇴출 과정이나 앞서 있었던 행성 이제 복권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를 왕왕 나눴습니다. 그 관련 네.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영상을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간단히라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명왕성은 왜 태양계에서 이제 강퇴,
2: 네.
1: 좌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 일단 명왕성이 1930년에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행성으로 편입이 되었죠.
1: 네.
2: 그렇게 70년 가까이 평화롭게 행성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 둘 명왕성과 엇비슷한 궤도에서 돌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1: 네.
2: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제인 루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첫 발견을 시작으로 여기에서 이제 크고 작은 부스러기 같은 얼음 조각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1: 네.
2: 이제 명왕성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1: 예.
2: 보니까 그 카이퍼벨트 천체들 다 명왕성하고 비슷하게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두고 같이 돌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명왕성보다 살짝 크거나 살짝 작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명왕성이 뭐가 특별해서 그 많은 애들 중에 명왕성만 딱 골라가지고 행성으로 불러야 할까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1: 수금지 화목도 천해보다 어쩌면 네. 명왕성은 그 카이퍼벨트 천체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2: 맞습니다.
1: 이런 거죠. 네.
2: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2006년에 당시 체코 프라하에서 그 국제천문연맹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1: 네.
2: 그리고 여기서 나름 치열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최종적인 결의안을 만들게 돼요. 사실 이 2006년도에 명왕성으로 벌어진 그 논쟁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명왕성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예. 인간에게 좀 잘못이 있습니다.
1: 어떤 잘못이 있나요?
2: 왜냐하면 예. 인간이 그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플래닛, 행성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1: 네.
2: 정확하게 행성의 과학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수천 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행성의 정의 자체가 없었어요.
2: 그냥

0: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1: 2006년까지.
0: 네. 어. 그냥 이 명왕성과 친구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이거는 소행성이고 이거는 행성이야 아무 문제 없이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1: 그렇군요. 예.
0: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행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네. 뒤늦게 정의한 거죠.
1: 그때 프라하에서.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논쟁이 뭐였냐면 명왕성은 슬프지만 빼고 수금지와 목토 천에 여덟 개만 남길까? 아니면 아 그래도 명왕성 정이 있는데
1: 정 들었죠.
0: 그렇죠. 예. 명왕성 매몰차게 버리는 건 좀 예. 나쁘잖아요.
1: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333 구조가 또 안정적이고요. 외우기에도
0: 그런 생각은 예. 안 해봤는데.
1: 예, 예, 예.
0: 네. 그래서 과감하게 네. 행성의 수를 한 200개로 늘리자.
1: 아 예. 네. 명왕성 비슷한 애들 다 넣어서
0: 명왕성을 살려야 되니까 명왕성 친구들 그래 내가 과감하게 다 받아줄게. 이런 예. 선택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이제 공방을 벌인 거고요.
1: 네.
0: 결국에 명왕성만 쫓아내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1: 그럼 그때 행성의 정의에 대해서 뭐 새로 만든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확립이 됐어요.
1: 네.
0: 일단 첫 번째 태양 주변을 돌아야 한다. 어? 명왕성 아직 살아있어요.
1: 그렇죠. 돌죠.
0: 네. 예. 두 번째, 충분히 중력이 강해서 예. 그 모습이 동글동글한 공 모양이어야 한다.
1: 명왕성 생존.
0: 맞아요.
1: 합격.
0: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작고 감자, 고구마같이 울퉁불퉁한 진짜 소행성들은 걸러지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도 명왕성도 살아남아요.
1: 예.
0: 심지어 달도 살아남아요.
1: 아, 달도 행성이야.
0: 달도 동그라니까요.
1: 거기까지는. 예.
0: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1: 네네.
0: 세 번째 조건이 사실 말이 좀 많긴 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주변 궤도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가장 압도적인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한다.
1: 아, 좀 주관적인 것 같은데.
0: 약간 주관적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성과 네. 명왕성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예.
0: 목성도 목성과 엇비슷한 궤도를 함께 무리지어 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목성 궤도에 걸쳐 있는 나머지 찌끄러기들을 네. 다 긁어 모아봤자 목성의 질량의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1: 아, 목성이 그 구역에 왕은 맞네요.
0: 그쵸?
1: 주인이네요.
0: 그러니까 예. 목성은 자기가 돌고 있는 그 궤도 일대에서 네. 압도적인 대장이에요.
1: 네.
0: 그러면 명왕성은 어떨까요? 명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 살짝 더 큰 애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함께 바글바글 모여있는 카이퍼벨트의 멤버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명왕성은 명왕성만의 질량이 네. 카이퍼벨트 전체 질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극히 일부인 거죠. 그러면 명왕성은 그 일대를 싹 청소해놓고 있는 네. 압도적인 대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 오히려 그중에는 명왕성보다 질량이 큰 애도 있나요?
0: 그럼요.
1: 아, 이건 그렇고.
0: 그래서 명왕성은 그 세 번째 정의가 추가되면서 그걸 빌미로 쫓겨났습니다.
1: 그렇게 된 겁니다.
0: 네.
1: 그런데도 아까 그 소녀를 비롯해서 저도 네. 그렇고요, 사실.
0: 네, 네.
1: 조금 약간 짠한 마음이랄까 이런 게 드는 건 우리 태양의 행성 중에 약간 막내 포지션이기도 했고.
0: 그, 사실... 네. 전 그게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네.
0: 오히려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명왕성은 행성이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하고 마침표 같은 역할이었지.
1: 네, 맞아요.
0: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1: 예, 예.
0: 심지어 그때까지만 해도 탐사선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실제 모습도 몰랐고 목성의 구름처럼 화려한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1: 네.
0: 그런데 막상 쫓겨나니까 네. 그때야 이제 사람들이 정을 붙이고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1: 아 역시 떠나고 나서
0: 맞아요. 네,
1: 떠나고 나서 후회하고
0: 그러니까
1: 진작에 잘하지 이런 건가요?
0: 그 명왕성은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천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나 매력보다
1: 네.
0: 명왕성이 한때 행성이었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서사로 더 유명해진 천체가 되어버렸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명왕성이 다시 행성으로 복권. 승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어떤 가능성이 뒷받침이 되면 그게 진짜 말이 될까요?
0: 일단 네.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1: 네.
0: 자, 명왕성을 살리는 건데 어떻게 살리는 거냐? 일단 수금지와 목토 천에는 여전히 행성이고 얘네가 행성으로서 갖고 있는 지위에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1: 네.
0: 그렇죠. 명왕성이 행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새로운 기준 때문에 토성이 행성이 아닌 걸로 되면 안 되겠죠.
1: 아, 네네.
0: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0: 그 수많은 카이퍼벨트 친구들 중에서 명왕성만 살려야 돼요.
1: 그렇죠. 네. 아, 어렵다. 예.
0: 나머지 수백 개 애들은 다 남겨두고 네. 명왕성만 교묘하게
1: 명왕성만의 뭔가가 있어야 네. 돼. 그렇죠?
0: 인형 뽑기 하듯이 네. 빡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1: 명왕성만의 뭔가가 이때 그게 수금주 화목토 천해를 위협하면 안 돼.
0: 네.
1: 그렇죠?
0: 네. 네. 예, 예.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일 텐데 예, 예, 예.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실제로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논문의 제목이 이제 2022년에 제목이 되게 과감했어요. 네. 뭐냐면 Moons are planet. 달도 행성이다. 오.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일 뿐만 아니라 오, 예. 달도 행성이야.
1: 급진적이네.
0: 이 바보들아. 예. 라고 이제 주장하는 아주 파격적인 논문이었는데
1: 근거가 뭡니까?
0: 예.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 우리가 어떤 천체가 행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예. 태양을 중심에 두고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지 그 궤도의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체가 얼마나 기울어진 궤도를 도는지 얼마나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도는지 혹은 얼마나 비슷한 궤도를 같이 돌고 있는지 이런 동력학적인 역학적인 기준은 그 천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천체가 표면에 얼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네.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네. 것은 그 천체가 돌고 있는 궤도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궤도적인 특징만으로 네. 행성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것은 설령 걔네가 엄청 매력적인 지질학적인 네. 행성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예.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1: 아.
0: 잘못된 기준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1: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고 뭐 아무 천체나 다 봤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행성으로.
0: 그렇죠.
1: 그래. 지질학적 특성을 보자는 건가?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사실 조금 네.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네. 이 논문에선 뭘 대안으로 제시하냐면 그 천체가 갖고 있는 여러 표면의 지질학적인 복잡한 정도 있잖아요.
1: 네.
0: 뭐 화산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얼음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장, 뭐 대기 이런 기상현상 이런 우리가 표면이나 그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네. 행성 하면 딱 떠올리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1: 네.
0: 그런 특징들을 얘네가 충분히 복잡하게 갖고 있다면 이거를 행성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어요.
1: 그랬을 때는 달도 행성이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 중에 유로파, 뭐 이오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오는 태양계에서 제일 난폭한 화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파도 엄청 아름다운 얼음 표면을 갖고 있어요.
1: 예.
0: 또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 같은 곳은 위성이지만 아주 두꺼운 메탄 대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까지 갖고 있는데
1: 네.
0: 이거를 그냥 한낱 위성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하늘도 있는데 여기는 행성으로 쳐줘야지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라고 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 그런 특성을 봤을 때 약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거나 도출해낼 때 더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0: 그렇죠. 예, 특히나 예, 예. 이게 행성 하나하나의 특징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그러니까 천문학 안에서도 행성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1: 네.
0: 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설득력이 없진 않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궤도를 네. 예쁘게 돌고 있는 정말 재미없는 조그만한 돌 조각이랑
1: 네.
0: 궤도는 되게 이상하지만 예. 표면에서 난폭한 화산 활동도 벌어지고 대기도 존재하고 하는 그런 천체랑 만약에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1: 네.
0: 오히려 후자가 더 행성스럽고 재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네. 이 행성을 주로 연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1: 네.
0: 이런 지질학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충분히 명왕성도 행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 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네.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1: 네.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궤도적인 특징도 아예 없는 셈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체 표면에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성질도 물론 되게 흥미로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1: 네.
0: 그렇다고 궤도 역학적인 특징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에 대해서 전 아직 조금 거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게 이
1: 네.
0: 2022년에
1: 네.
0: 달도 행성이다라고 한 논문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논문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1: 플루토 킬러 아니야?
0: 아니요. 그 명왕성 탐사선을 날려보냈던 천문학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아.
0: 이 명왕성 탐사선 중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1: 그렇죠. 네.
0: 탐사선이 있는데
1: 네.
0: 얘가 되게 웃겨요.
1: 네.
0: 2006년 1월에 지구를 떠났어요.
1: 예.
0: 그리고 지구를 떠나서 열심히 이제 명왕성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1: 네.
0: 2006년 8월에
1: 네.
0: 명왕성이 행성에서 쫓겨났어요.
1: 어.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출발할 때까지는 네. 태양계 마지막 향해 행성을 갔는데. 향하는 탐사선이었는데 네. 출발하고 한 8개월 있다가 네. 행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1: 나중에 명왕성까지 가나요?
0: 명왕성까지는 갔죠.
1: 갔을 때는 행성이 아닌 거네요.
0: 이미 행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뉴 호라이즌스 네. 미션을 이끌었던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네. 명왕성이 약간 행성이길 좀 바라는 아~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내가 이 노력을 해서 네. 열심히 고생해서 보낸 탐사선이 네. 기껏 갔는데 고작 카이퍼벨트 천체 탐사선이라고?
1: 그분이 다른 달도 행성이다를 쓴 분이에요?
0: 맞습니다. 아~ 나는 태양계 마지막 행성 탐사한 걸로 할래. 네. 이제 약간 이런 좀
1: 이거 충분히 좀 고려해볼 만한
0: 귀여운 마인드가 섞여 있는 거죠. 예.
1: 그리고 뭐 달에 유로파에 뭐 수만 그밖에 수많은 것들을 다 행성으로 치면 제가 볼 땐 그 학생들이 수금지화목토 천에 외울 때 거의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급으로 길어지는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뭐 이제 태정태세 네. 문단세 그렇죠. 같이 노래로 네.
1: 샤리샤리 뽀뽀까지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0: 외우는 네네네. 그런 지경이 되겠죠. 네. 그러면 명왕성만 쏙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을까? 네. 사실 최근까지 마지막 희망이 하나 전 있었다고 봅니다.
1: 어떤 희망이 있었나요?
0: 바로 어떤 희망이냐면 네. 방금 말씀드린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날아가서 확인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네. 명왕성도 대기가 있어요.
1: 아, 대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0: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열려 있는 가정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그 수백 개 모든 카이퍼벨트 천체를 다 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명왕성 같이 뭐 고작 한 수천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친구들은 너무 중력이 약해요. 네.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진작에 기체 분자들이 다 우주 공간으로 새어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대기도 없고 네. 뭐 있어봤자 정말 있으나 마나 한 희박한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잠깐만 일단 그 전에 네. 태양계 행성들 해왕성까지는 다 대기가 있죠 당연히.
0: 그렇죠.
1: 있고 명왕성도 대기가 있고.
0: 맞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예, 예.
0: 물론 예. 태양 코앞에 있는 수성은 또 대기가 거의 없긴 합니다.
1: 그래도 있죠.
0: 그러니까 네. 휘발성 기체가 네네. 새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대기가 있는 척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네. 수성을 또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수성은 지구는 아니니까 일단 뭐 신경은 안 쓸게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명왕성도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네. 얇게 대기가 있긴 해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명왕성 탐사선이 이제 쭉 날아갈 때 일부러 아주 특별한 궤도를 지나갔거든요. 네. 탐사선 입장에서 태양을 명왕성이 가리고 있는 그림자 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탐사선 입장에서 보면 명왕성에 의한 일식 순간을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순간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명왕성의 동그란 그 가장자리 바깥에 뿌옇게 햇빛 그 태양빛이 산란돼서 퍼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명왕성을 그 덮고 있는 얇은 대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그렇구나.
0: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또 명왕성의 그 대기가 태양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태양빛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대기가 없다면 갑자기 뚝 어두워질 거고 네. 부드럽게 대기가 퍼져 있다면 태양빛도 부드럽게 어두워지겠죠. 그런 모든 변화를 다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 명왕성에도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가 있긴 하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1: 약간 수성이 애매하긴 하지만 네. 대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명왕성이 다시 복권될 수도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희망.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약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네.
0: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탐사 로봇을 직접 보내서 대기의 존재를 확인한 사례가 명왕성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막상 까보니까 다 대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명왕성만 대기가 있어요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대기 있으니까 다시 행성으로 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명왕성보다도 더 먼 곳에서 명왕성보다 더 작은 애가 네. 물론 더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1: 카이퍼벨트에 있는
0: 맞습니다.
1: 그 외소행성 중에 네. 대기가 희박하게나마 있는 친구가 발견됐어요?
0: 네. 그래서 이 친구는 2002XV93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천체이고요. 예. 얘는 사이즈가 지름이 5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명왕성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1: 대기가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크게는 원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요. 네. 온도가 낮으면 그 천체 주변에 붙잡혀 있는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도 빠르진 않겠죠. 그럼 느린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네. 미약한 중력으로도 충분히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천체에서 얼음 화산 같은 게 있다면 내부에 있는 기체 물질이 계속 새롭게 새어나오면서 대부분 다 날아가고 있지만 계속 보충해주고 있는 지질학적인 활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대기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성처럼 일시적으로 대기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
1: 네.
0: 모습을 보낼 수도 있겠죠. 또 드물긴 하지만 아예 다른 천체와 부딪혀서
1: 네.
0: 그 천체가 갖고 있던 기체 분자가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충돌로 인해서 또 잠깐
1: 네.
0: 기체 분자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1: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가 저 천체에 있는 거라면 사실 카이퍼벨트에 있는 다른 천체들에도 대기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네요.
0: 그럼요. 네. 특히나 카이퍼벨트에 있는 천체들은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다 비슷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서로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로 중력을 딱 주고받으면
1: 네.
0: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주먹 대신 대기를 주고받고.
0: 네, 그렇죠. 네.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지금 명왕성은 꿈은 다시 물거품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왕성만
1: 네.
0: 딱 갖고 있는 특징을 골라서
1: 네.
0: 다른 카이퍼벨트 천체들과 차별할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특징을 찾아야만 이 명왕성만 싹 살릴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는 카이퍼벨트 천체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위험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을 꾸역꾸역 찾아야 할까를 생각해보면
1: 네.
0: 제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1: 비빌 언덕이
0: 저는 안 보이거든요.
1: 아, 안 보이세요?
0: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과학을 벗어나서 그냥 과학과 무관한 문화적인 기준으로 명왕성을 그냥 행성으로 하자 불쌍하니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1: 디즈니 캐릭터로 이름이 쓰인 천체는 제외,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문화적으로
0: 세일러문의 이름이 쓰인 천체만 행성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1: 예.
0: 플루토도 있으니까
1: 플루토
0: 네.
1: 그렇게 하면은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 짜야 된다.
0: 네.
1: 지금 상상력으로는.
0: 그렇죠. 근데 뭐 네. 세일러문이 과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1: 그러네.
0: 네.
1: 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뭐 행성이나 뭐 외소행성이나 이런 건 인간이 만든 분류이기 때문에 명왕성은 사실 아무 생각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는데
0: 네.
1: 애초에 명왕성이 꼭 행성이어야 될 건가요?
0: 저는 너무
1: 네.
0: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1: 네.
0: 명왕성이 매력적이고 멋진 건 명왕성이 행성이라서 멋진 것도 아니고 명왕성이 외소행성이라서 멋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명왕성이라는 천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천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크레이터도 별로 없고
1: 네.
0: 너무 매끈매끈한 아기 피부를 갖고 있고 그러면 명왕성은 여전히 그 크레이터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지각으로 엎어버리는 계속 이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지질학적으로 마냥 죽어있지만은 않은
1: 예.
0: 아주 활발한 세계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마그마가 아니라 슬러시 같은 얼음을 분출하고 있는 얼음 화산도 명왕성 곳곳에 발견되고
1: 예.
0: 그러면 또 명왕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풍경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명왕성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인간한테 처음 발각된 게
1: 네.
0: 1930년이에요.
1: 예.
0: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이니까 이제 얼추 100년 정도 지났거든요.
1: 그러네요. 예.
0: 근데 명왕성의 1년 주기,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명왕성의 한 바퀴 궤도를 도는 주기가 248년입니다.
1: 명왕성의 1년은 248년이면 자기가 지구인한테 알려진 때로부터 1년도 안 지난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딱 10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명왕성 입장에서는 이제 반년 정도
1: 그러네.
0: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1: 그렇죠. 예.
0: 갑자기 1930년에 저기 살고 있는 애들이 나를 보더니 행성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 가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너 이제 행성 아니야.
1: 빠지래.
0: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보고 행성일. 되게 좀 명왕성 입장에서는.
1: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네 저기서.
0: 그렇죠.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명왕성이 행성이라서 멋있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
1: 네.
0: 명왕성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매력적이고 또 심지어 행성이 아닌 수많은 천체가 태양계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잖아요. 사실 소행성 하나하나 해성 하나하나 다 신기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우리가 행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천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네. 소중한 과학적인 흔적들에 주목해 주면 덜 서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태양계 행성

0: 이든 아니면 카이퍼벨트 외소행성의 뭐 대장이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명왕성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이런 거에 주무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왕성의 태양계 복귀 논란, 예,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미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2006년 8월 제26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명왕성이 공식적으로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됐는데요. 당시 그 야멸찬 결정을 내려줬던 장소 바로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새벽 4시면 멕시코와 남아공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고 우리도 이제 A조 국가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바로 체코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꼭 승리해서 32강 청신도 밝히고 명왕성의 복수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파이팅하는 마음을 담아서 억지로 끼워 맞춰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0: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

0: 서 물러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선관위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할 전망입니다. 위철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게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의 의사 일정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늘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의결과 본회의 승인 등을 거쳐 실시되며 요구서 본회의 보고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와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수출국들의 무관세 물량 확보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모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4,236억 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2,011억 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이는 단일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키 관리와 접근 통제가 미흡해 유출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조사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강등 인사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고단함 후에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동균 세브란스 재활병원 물리치료사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환자를 마주하다 보니 점점 공감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정동균 치료사. 그러던 중 갑자기 난치병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 병원을 떠돌며 치료를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 정동균 씨는 그제서야 환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 얻게 된 소중한 깨달음.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물리치료사 정동균입니다. 혹시 재활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말은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중증 재활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처럼 전문적인 의료진의 관리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중증 환자의 관리가 가능한 대형 병원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치료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흔히 재활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6년차 물리치료사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는 새로운 재활난민이 되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환자들을 돕던 제가 이제는 환자 입장이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병을 진단받기 전에 물리치료사로서 자부심이 상당히 컸어요. 전국에서 재활로는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다는 게 저의 정말 큰 보람이었거든요. 특히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로봇재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잊지 못할 환자들도 참 많았어요. 한 번은 강직 때문에 팔에 보톡스를 맞고 울면서 온 어린 환자가 있었어요. 로봇을 타는 동안에 걸으면서 계속 울다 보니까 치료 시간 내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저에게 그림 일기를 가져와서 저에게 한 장 건네는데요. 기분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적힌 그 그림 일기에는 주사를 맞아서 너무 아팠지만 내 손을 잡아준 선생님 덕분에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고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실력도 쌓이다 보니까 이런 저를 환자들이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어요?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치료사가 되었고요. 선생님 아니면 저 진짜 치료 안 받을 거예요 하는 환자들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점점 커질수록 저는 환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재활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다 보니까 보호자들의 상황도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속합니다. 하루아침에 장애를 받아들여야 되는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한 번은 한 환자가 치료 중에 저에게 소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맞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소독도 해야 되고 이제 5분 뒤면은 다른 환자가 오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정리하고 치료를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보호자가 저에게 오더니 남은 5분 정도의 치료 시간을 계속 해달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호자가 저를 붙잡고 실랑이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는 환자들에게 단호하게 대하면서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옳다는 확신에 빠져서 점점 환자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난 항상 건강하게 의료진으로서 나의 역할을 잘 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몸도 마음도 변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에 아주 해로운 거 하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술? 담배? 대학원생이 됩니다. 제가 대학원생이 되면서 그 석사과정과 그 직장생활을 같이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엉덩이 주변이 조금씩 아프더니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염증이 점점 퍼지면서 하루는 귀가 안 들리고 하루는 눈이 안 보이는 합병증까지 생기더라고요.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는데 결국 저는 올해 강직 척추염이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척추 관절에 염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통증과 합병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자가 염증 질환인데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완치는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굳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삶은 통째로 흔들려버리게 됩니다. 전 진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만 가득했죠. 그 이후로 제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새벽이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서 고통에 몸부림쳤고요. 아침이면 생겨나는 새로운 증상들 때문에 점점 더 절망에 빠졌죠. 며칠 전 한 환자를 평가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긴장을 하시길래 혹시 왜 그러세요? 라고 연유를 여쭤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하시고 난 후에 의료진으로부터 너무 부정적인 말이랑 최악의 상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저절로 겁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제가 병을 진단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긴장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선 집에 와서 논문이나 정보를

찾아봐도 겁부터 냈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살던 어느 날 문득 제 머리로 이런 생각이 딱 스쳐갑니다.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몸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됐고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어요.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신경외과 의사인 폴 칼라티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쓴 마지막 기록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떠밀려 지옥을 경험하지만 정작 그렇게 좋지 않은 의사는 그 지옥을 거의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문장처럼 항상 치료사 입장에서만 환자를 바라봐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철저하게 환자의 입장이 돼서 스스로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의 길에 들어선 거였죠.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제 몸에 맞는 약을 찾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배이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치료와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굳어가던 제 몸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저한테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재활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 말을 매일 아침 이제는 제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저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였어요. 물론 통증은 계속됐고요.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회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이 희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그렇게 몇 개월의 병가를 끝내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서 지금도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딱 오늘 같은 날이요. 비하고 눈이 오는 날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비하고 눈이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정말 싫어했는데요. 그런 날은 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잠을 못 자고 출근하기 일쑤였고요. 통증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일하던 부서에서는 그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중환자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은 재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난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환자들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얼마 전 중환자실에서 한 어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질환 때문에 몸에 반이 마비된 상태로 입원하게 됐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근력평가를 하려고 팔을 드는데 움직이지 않는 팔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앎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곳을 아파본 사람끼리는 굳이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환자였을 때의 경험 덕분에 환자들의 이런 반응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첫날도 둘째 날도 저를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 병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를 믿고 조금씩이라도 저랑 같이 움직여봐요. 제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들릴지도 알았기 때문에 되도록 안 되는 동작보다는 되는 동작들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던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이후로 그 환자는 제 치료를 차츰차츰 즐겁게 따라올 수 있게 되고요. 어느새 20대 소녀다운 밝은 미소를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나와 남은 치료를 잘 받고 집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겪은 절망이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물리치료를 뜻하는 피지컬 세라피라는 단어는 원래 서양에서부터 발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학요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뜻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리치료사라는 단어

라고 생겨납니다. 하지만 피지컬 세라피에서 피지컬은 물리라는 뜻보다는 원래 신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보다도 신체의 통증이나 기능과 같이 신체 전반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최신의 물리치료는 신체적인 문제를 볼 때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회복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 병을 통해서 이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요.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제가 병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아프고요. 병과 계속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재활 난민들도 결국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삶의 마침표를 찍거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절망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재활은 어렵게 얻은 생명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진정한 삶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민은 비록 떠돌아다닐지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발견한 희망은 그들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겪는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서로에게 이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인턴 때 치료했던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환자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고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절망 속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고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몇 년간의 재활에 온 힘을 다한 끝에 마침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장애는 남았지만 스스로 걷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 등 뒤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제 어깨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형처럼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물리치료과에 들어갔어. 저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제 그 환자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고단함 후에 찾아온 행복입니다. 첫 번째 강연,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동균 물리치료사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른 A Wink and a Smile, 테이크 대시 부른 How Deep Is Your Love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20대, 서른 넘어 인생을 바꾼 습관, 소설가 김동식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동식 씨는 자신을 작가로 소개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세바시에 출연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 아시죠? 그 증거가 김동식 씨 자신이고 그런 자신을 좀 더 소개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공장 노동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생을 바꾼 어떤 습관에 얽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 연재한 초단편 소설들을 모아 해세인간을 낸 김동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저는 김동식 작가로 저를 소개했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게 될 거란 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작가가 되기 전에 저는 성수동 주물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때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었어요. 자퇴하지 마세요. 큰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저희 집이 굉장히 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셨고 산동네 쪽방에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했던, 그래서 평생 꿈도 없었거든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자 이런 태도로 살아와서 그런가 성인이 돼서도 뭔가 꿈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 첫 책이 나왔을 때 고백하자면 평생 읽은 책이 열 권도 안 되던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학력도 안 되고 책도 안 보고 작가 꿈이 아니었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내고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제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게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 주물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그 10년 동안 일했던 저의 20대 10년을 하루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집, 공장, 집, 공장, 집, 공장, 집, 공장, 탕, 탕, 후루루. 제 인생에서 정말 20대가 삭제된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약간 타고난 성향 자체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나 기회가 왔을 때도 그냥 다 거절하고 사는 극단적인 내향인이거든요. 항상 뭐부터 생각했냐? 안 할 이유. 잘 못하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실패할 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드니까. 온갖 안 할 이유들 생각하면서 다 거절해오고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 그 안 할 이유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안 할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안 할 이유들이었던 거죠. 제가 갖다 붙인 이유들이. 지금의 저는 달라요. 예전에 저는 안 할 이유 찾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안 할 이유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정말 스스로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로 안 할 이유가 맞는가? 그래서 만약 안 할 이유가 아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하자, 이거인 거죠. 저처럼 이제 꿈이나 목표가 없이 살아왔던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해야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글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정말 글쓰기와 인연이 없었을 것 같은 제가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마오는 무서운 소설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게시판의 이름이 공포 게시판인데 특징이 일반인들 누구나 본인이 지은 창작 소설 막 올리던 게시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올라오는 그분들의 창작 소설들을 보면 느껴져요. 와, 아무나 글 쓰네. 나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했던 게 리레이 소설 쓰기입니다. 댓글창에서 한 편의 소설을 리레이로 쓰는 거예요. 뒷사람에게 넘겨가면서. 재밌잖아요. 놀이잖아요. 사람들이 댓글창에서 리레이 소설을 놀고 있으면 저도 눈치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소설 속 주인공 죽여버리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어차피 뒷사람이 책임지니까 깽판 치고 넘겨준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뒷사람 너는 이제 죽었어. 커플 출생의 비밀 받아라. 막 흔히 트롤 활동이라고 하죠. 네, 트롤 활동이라는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단점, 릴레이 소설의 단점이 뭐냐? 뒷사람은 내 글을 받아주지 않는다. 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전개로 판을 깔아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내 머릿속엔 이미 재밌는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이 욕망은 어떻게 발전하냐?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만으로 그냥 키보드 앞에 앉은 거예요. 글쓰기나 작가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첫 글을 딱 썼는데 뭐 저는 자신이 없긴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안 볼까 봐. 그래서 새로 고침 계속 했거든요. 댓글 달릴 때까지. 이제 댓글이 달리고 놀랍게도 이게 재밌다는 칭찬 한 대여섯 개였는데 충격이었어요. 살면서 제가 못 느껴봤던 보람, 뿌듯함, 인정받는 느낌. 댓글 중독이 된 거죠. 전 작가 꿈이었던 게 아니라 댓글 받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댓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공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 스마트폰까지 댓글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웃고 있어요. 뭐 작가님 때문에 버스 놓쳤으니까 책임져요. 뭐 내가 왜 막.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중독돼서 이 힘으로 1년 반 만에 혼자서 단편 소설을 300편을 쓴 거죠. 박수가 후하시네요. 근데 이제 300편을 썼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렇게 300편을 쓰는 와중에도 저는 안할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1년 반 동안 이렇게 300편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게는 진짜 무수히 많은 제안들이 쏟아졌거든요. 뭐 단편 영화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업 같이 하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웹툰 같이 하자. 뭐 다양한 출판사에서 책 내자 혹은 어플 사장님 월급 드릴게요. 온갖 기회 제안, 단순 제안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분은 책만 내면 다 사주겠다. 혹은 화도 내요. 왜 책을 아직도 안 내? 살 건데. 아니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댓글. 계좌번호 알려주면 현금 꽂아주겠습니다.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트가 귓속말이 안 되는 사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감사한 제안들을 다 거절했던 거죠. 평생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안할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제안을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책 쓰신 훌륭한 작가님이시거든요. 왜 훌륭하시냐면 유퀴즈 출연하셔가지고 훌륭함의 증거잖아요. 그 김민섭 작가님이 인터뷰를 제안해 주셨어요. 잡지 코너 제목이 뭐였냐? 김민섭이 만난 한국의 젊은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란 표현에서 기분이 업된 거죠. 내가 젊다고. 작가들 사이에 내가 낀다고? 너무 신기해서 처음으로 제가 용기를 내서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그날의 인터뷰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무슨 파도가에 휩쓸리는 것처럼 인터뷰하고 책을 내고 미팅하고 계약서 사인하고 책이 나오고 심지어 책이 잘 되고 많이 잘 돼서 제가 책만 팔아서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로 꺾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 무난하게 제 민생은 미래를 그렸을 때 최종 목표 공장장님. 근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던,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시작이 그냥 단 한 번에 해보자. 모든 걸 다 거절하다가 딱 한 번 인터뷰 해보자 하고 나갔던 게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이때 경험 이후로 약간 제가 용기가 생겼는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안 할 이유라기보다 그냥 서서히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냥 해볼까.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으면 하자라는 태도가 그때 완성된 거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를 수가 없는 라디오 캠페인이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는 저희 공장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알고, 제가 거기에 녹음을 한 거예요. 출연한 거 잠깐만에. 공장에 난리가 났거든요. 네가 잠깐만에 나온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출연료 KBS, MBC, SBS, EBS 방송국도 제가 다 나가보게 된 거예요. 해외여행도 처음 가게 되고 제안을 받아야 되니까. 또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제 인생 최초로 첫 연애도 한번 해보게 되고. 잠깐만요. 깨졌으니까 박수 오래 치지 마세요. 박수 오래 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이유, 사람이 참 밝아졌다. 어두웠던 거죠. 공장분들이 항상 하세요. 왜 이렇게 밝아졌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완전 바뀐 거죠. 변화한 건데 그것도 즐거운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변화가 없는 삶과 새로움이 가득한 삶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할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게, 만약 예전에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명확한 목표나 어떤 꿈이나 지향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의 저처럼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안 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하자, 이런 태도로 살아보시면 새로움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서른 초반 글쓰기 전까지의 제 삶은 굉장히 단조로운 한 줄의 선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매번 새로운 가득이 가셔서 인생이 음악 음표처럼 완전 변해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면 해보는 삶, 그것에 대해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거라면 행복하다는 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걸 처음 경험한 게 글쓰기 하면서 행복해졌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하던 시절에 저를 돌아보면 더 힘들어졌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육체노동, 퇴근하면 원고노동, 일어나면 육체노동, 퇴근하면 원고노동.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행복해진, 그때 생각한 게 행복이라는 게 육체의 고단함, 힘듦 이런 걸 초월해서 정신적으로 기능하는 건가? 이 생각했었는데, 제 해세인간 첫 번째 책 마지막에 보면 피노키오의 꿈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산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 할아버지가 통나무 가자석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무 인형이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피노키오처럼. 외롭게 지내던 할아버지, 잘 됐다, 외롭지 않게 지내는데 말도 안 되는 존재니까 전 세계지고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사랑받는, 애정받는 이런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말에 신이 등장해서 피노키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요. 피노키오를 애정했던 수많은 사람들 너무 잘 됐다 좋아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던 피노키오가 신에게 빌 소원이 뭐였을까요? 사람이 된다, 일 건데. 근데 피노키오가 신에게 소원을 뭐라고 빌었냐면, 나는 건강한 소나무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걔는 원래 나무였잖아요. 나무였던 피노키오에겐 인간이 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건강한 소나무가 되는 게 행복인 거죠. 인간이어야 행복할 거다는 사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는 행복에 대한 많은 명언, 말, 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밖에,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남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대신 느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에서 재미,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모두가 다 다르세요. 누군가에게 10점 만점짜리, 나에겐 6점밖에

안 될 때도 있고, 누군가의 3점짜리 나에겐 10점일 수도 있고, 사람은 다 다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상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기준으로 뒀을 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길, 좋은 직업, 좋은 대학, 많은 돈 이런 거 쫓아가는 거 행복해지는 길이 맞기는 맞겠지만,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피노키오처럼 나의 본질이 뭔지 찾는 것도 행복해지는 또 다른 길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이거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서른 넘어까지의 제 인생은 길을 벗어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가끔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깨달은 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이 되게 시야가 좁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 아니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고단함 후에 찾아온 행복이란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동균 물리치료사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두 번째 강연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20대, 30 넘어 인생을 바꾸는

바꾼 습관, 소설가 김동식 씨의 강연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재하가 부른 지난날,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황가람이 부른 나는 반딧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인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0: 하고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의결과 본회의 승인 등을 거쳐 실시되며 요구서 본회의 보고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모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4,236억 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2,011억 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이는 단일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키 관리와 접근 통제가 미흡해 유출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조사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 불발됐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로 택배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강등 인사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은 의혹일 뿐이어서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서울에서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제6차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군박정책실장과 로버트 슈퍼 미국 전쟁부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단체 응원을 앞두고 종합안전대책을 가동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7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4: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만나는 방법, 서진교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신학교에 왔는데 등록금 내지 못해서 퇴학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네. 저는 결국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일 술 먹고 또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제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바보 같은 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밤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밤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1: 그렇죠.
0: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바보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 또 어느 날은 이제 여느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자정 때쯤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막 동남아에서 그 스콜처럼 네.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던 막 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예.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예. 왜 나 한타만 그렇게 모질게 구시냐고 막 사태질하면서 따졌습니다, 제가. 네. 근데 또 바보같이 교회 갔어요. 가서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내 삶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네, 그 시기들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2: 그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회복이 되셨고 그 이후로 어떤 부모님의 변화나 그런 것들도 좀 찾아왔나요?
0: 아버지 어머니는 술을 이제 뭐 쉽게 잘 못 끊으시다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 컨테이너 박스에 살 때 맨날 그 술 먹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다가 저희가 그때 보일러 기름 뗄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컨테이너니까 더군다나 예, 예.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녹슨 기름난로 하나를 구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 5천 원어치 기름을 채우고 그거를 네. 가장 추울 때 뭐 잘 때겠죠. 잘 때만 한 번씩 틀었어요. 예.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구조가 특이한 게 방이 두 개인데 방 부엌 방이에요. 그래서 기름난로 방향이 바람방향이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항상 부모님 방에 이렇게 돌려놓고 저는 이제 자는 거죠.
3: 반대 방향에서.
0: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때처럼 자다가 깼는데 몸이 되게 개운한 거예요. 네. 개운하면 안 되고 원래 이제 춥게 자면은 몸이 좀 덜덜 떨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몸이 개운하고 뭔가에서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예.
3: 돌려놓으셨나 보다.
0: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려놨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이제 며칠 뒤에 자는데 잠을 자는데 좀 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3: 인기척이 나오는 거예요. 예.
0: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예.
3: 그런 적은 거의 처음 아니에요?
0: 처음이죠. 그죠? 네, 처음이죠. 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정을 그때 처음으로 느껴본 거고. 네. 그때 이후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아버지가 술을 안 드세요.
3: 변화들이 생긴 거네요.
2: 너무 감사하네요. 네,
0: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고요. 여전히 제 속을 좀 힘들게 하실 때는 있으세요. 그래도 네. 술을 안 드세요. 간이 많이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이제 중독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요 큰 수술을 세 번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세 번 받으셔서 저희 집에 지금 한 3년째 누워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누워서 이러고 있어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3: 네.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살아 계셔서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난로를 아들 방향으로 돌려놓으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때 나는 몰랐지만 결국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부름 받아서.

0: 알아보신 거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렇게 술 드시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셔도 늘 우리 아들내미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에 대한 좀 마음에 좀 미움이 사라 좀 녹아들던가요?
1: 세월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도 특별히 저처럼 이제 알코올 이전에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네. 세월이 가도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2: 그런데
1: 저는 이제 그 세월 가운데 제 삶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섭리가 약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지금은 뭐 아버지 보면 제 안에 그런 화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예. 네, 그냥 이렇게 전혀 뭐 그런 거리낌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자에서 작은 자를 돕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1: 네네.
0: 첫 번째로 만난 작은 자가 이제 군인이라고 하셨더라고요.
1: 네네네.
0: 군인은 어떤 군인을 어떻게 돕게 되신 거예요?
1: 아,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 박스 탈 때
0: 예.
1: 영장이 나왔어요.
0: 네.
1: 이제 자퇴가 되니까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막상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0: 아.
1: 왜냐하면 맨날 저는 집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0: 아.
1: 군대는 전쟁을 연습하는 곳이잖아요.
0: 네.
1: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0: 예.
1: 분리가 되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0: 밥 잘 챙겨주고 따뜻하고.
1: 네, 맞습니다. 네.
0: 예.
1: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았어요.
0: 네.
1: 밖에 병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조금 예. 참고 그렇게 살다가
0: 예.
1: 군병원을 갔는데 MRI 찍어보고 연골하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저보고 군대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1: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군병원에 이제 입시를 했어요.
0: 예.
1: 군병원에 입시를 하고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이제 군병원에 입시를 했는데 군병원에 입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 받다가 군병원에서 누워서 쉬면 좀 편한 거 아니야 생각할 네네. 수도 있지만 정반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부대를 돌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왜요?
2: 왜요?
1: 그러니까 부대를 만약에 이제 치료받고 부대 돌아가면 예. 선임들이
0: 예.
1: 너 군병원에서 편하게 쉬다 왔지.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꿀 빨다 왔지.
0: 예.
1: 그러면서 이제
3: 더 가혹하게 막 돌리는
1: 그거를
3: 거죠.
1: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3: 그 스트레스가 있겠다, 그죠?
1: 엄청난 스트레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병 전역을 하려고 그래요.
3: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난 무조건 제대해야 된다.
1: 예. 네네네. 그 군병원에 어깨 수술한 환자들이 많았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아침 조회 끝나고 이제 그 뒷문으로 나가면 으슥한 곳이 있는데
0: 네.
1: 거기 가면 항상 어깨 환자들이 있어요. 어깨 환자들이 뭘 하냐면
0: 뭐요?
1: 손에 팔을 잡고 어깨를 빼줘요. 네, 어깨를 빼줍니다. 왜냐하면 어깨 수술 한 번 한 환자들은 재수술하면 무조건 의병 전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어깨를 빼줘요. 빠지면 이제 고맙다 그러는 거죠. 이 덕분에 살았다. 네, 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첫날, 첫 주일날
0: 네.
1: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제 장의자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기관병들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0: 네.
1: 의무병들, 막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환우들, 군인 입원한 환자들 환우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찾아갔는데 한 다섯 명 앉아 있더라고요.
0: 예.
1: 거기 기관병들이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군정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제가 환우회를 좀 조직하겠습니다.
0: 네.
1: 환우회를 조직해서 좀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제가 그날부터 환우회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오후 2시에 교회에서 간식 먹으면서 티타임이 있으니까
0: 예.
1: 교회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오기 시작하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제가 들어주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제가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환우의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수술 날짜가 딱 온 겁니다.
0: 예.
1: 근데 밖에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받았죠. 돈이 없으니까.
0: 예.
1: 그래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감사하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저를 수술해 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역하고 나서 찾아서 인사 뵀거든요.

0: 인사드리고. 네. 그분이 수술을 해주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누워있는데 외롭더라고요.
1: 예.
0: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회복실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외로워서 제가 그 회복실 나온 다음날부터 뭘 했냐면 군병원에서 술 받고 회복실에 있는 환우들을 제가 그 심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동 뒤에 화이트보드 보면 수술 일정들이 쫙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는 이제 가는 겁니다.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들고 가서 이제 귀에 대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 네, 그 선녀 서진교라고 하는데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2: 다 그분들도 이제 외롭게 혼자 네. 계시는 거니까
0: 다들 막 이제 비몽사몽이 힘은 없는데 제 귀로 얘기하니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딱 나오면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로 이제 복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0: 마지막 주일날
1: 네.
0: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네. 갔는데 예배 30분 전에 보통 와서 기도를 하는데 뒤가 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 좀 보고 싶었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꼭 참고 기도를 하는데 점점 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뒤로 딱 돌아봤는데 환우 자리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그 환우들 자리가 모자라서 기관병들 앉는 자리에도 환우들이 끼어서 앉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0점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그 0점 몇 초의 그 시간에 제가 눈으로 사람 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쿵 하고 임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왜 벌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은연중에 생각해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1: 네.
0: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환호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환호들이 모임이 계속 이어졌겠네요.
0: 네네네네.
1: 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작은 자들을 만나셨는데 두 번째로 또 노숙인들을 만나셨나 봐요.
0: 아, 네네네네. 제가 신학교 처음 OT 갔을 때
1: 네.
0: 청량역에서 노숙인을 만났어요.
3: 네.
1: 네.
0: 근데 제가 돕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돈 지어드리는 게 전부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 살라라는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들을 위해 살라. 근데 저는 평생을 술 주정하는 부모님이서 자랐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라면 제가 학을 뗐어요.
1: 예.
2: 그렇죠.
0: 그런데 노숙자는 전부 다 알코올 의존이거든요.
1: 예.
0: 다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갔어요.
1: 네.
0: 그날도 기도하러 가는데 추운 겨울날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이제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기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일으켜 보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1: 네.
0: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이제 댁이 어디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지 해가지고 보는데 여기가 인도고 도로고 여기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 뒤쪽으로 이제 산 이제 능선이 이어지는데
1: 네.
0: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곳에 허름한 천막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이분 노숙자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안 거죠.
1: 예.
0: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주무셔도 안 되고 저기서 주무셔도 안 돼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까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희 교회 지금 불 켜져 있으니까 교회 가보세요 하는데
1: 예.
0: 이분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1: 예.
0: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1: 예.
0: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순간 누군가

0: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손에 쥐어드리고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한참 기도해드리고 선 후배들이 이제 기도하러 갈 멤버들이 기다리니까 그냥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올라가면 뭐 남북 통일을 위해 열방을 위해 막 기도할 게 많은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게 교회 현실이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안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맞닥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네. 교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노숙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괜찮은데 이제 주변에 있는 찬양대 멤버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분한테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예, 그냥 뭐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하니까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큰 사업을 하시고 공장도 몇 개씩 운영하시다가 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잃으시고 수감 생활을 하시고 출소하고 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예. 춘천까지 오셔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잠깐 계시라고 그러고 제가 교회에 이제 가서 예. 저희 교회 간사님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돈을 몇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면서 네.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고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네. 잤는데 새벽 한 2시, 1시쯤에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일날. 네. 그래서 받으니까 웬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자작 깨가지고 뭔 소린가 보니까 제가 그 돈을 드린 노숙인 아저씨가 예. 술집에 가셨는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값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낼 방법이 없으시니까 그 사장 여관 거기 술집 사장한테 제가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 주면 술값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껐어요. 전화를 껐어요. 제가. 예. 일단 제가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 배신감.
1: 그렇죠.
0: 그 뭔가 그 마음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벌벌 떨리더라고요. 손이. 그렇게 거의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노숙인들 만나면서 약간 나름 회의감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막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렇게 뭐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드리고 손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예, 막 청량역에서 그런 무숙인들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아멘 응답하시면 제가 이분 변화됐겠구나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거기서 부활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막 회의감이 빠지는데 그때 카운터펀치가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카운터 펀치가 들어오고, 이렇게 밤새 막 하다가 이제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2: 왜요?
0: 이분이 1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네.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아이고. 저 어딨냐고. 저 어딨냐고. 예배 때 들어오셔가지고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죠, 죄송하고. 그렇죠.
1: 또 화도 날 것 같아요.
0: 화도 나고. 그런데 제가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성도님들의 그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인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라는 그 따가운 눈총이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쿠바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5: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위기를 역전으로 바꾸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적신호 혹은 자녀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청천벽력 같은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국의 2인자였던 총리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모두 진멸하겠다는 끔찍한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비극은 권력자 하만이 제국 전역에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며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의 통치 질서에 복종하라는 압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었던 모르드개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정치적 반역으로 여겨졌기에 이를 계기로 모르드개와 더불어 민족적으로 오랜 원수였던 유다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협 속에서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개는 궁궐의 왕비로 있던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눈물로 촉구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외침은 에스더의 마음을 깨웠고 절망의 자리를 위대한 역전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0: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는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밤낮 3일을 부르짖는 금식 기도의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영적 기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밀려올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합해 믿음의 동역을 이룰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포로라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지혜를 발휘했던 모르드개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달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기계를 가지고 기도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동역자들과 뜨겁게 기도함으로 위기를 역전으로 바꾸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자, 오늘 세 사람을 우리가 살필 텐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먼저 전제하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타인이 잘못했는데 괜히 휩쓸려 들어가서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이 잘못할 때 나도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의 생활 속에 누군가의 잘못에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의가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교회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데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등장하는 아이도벨, 후세, 바르실레 각각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도벨.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똑똑한 나의 머리, 나의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도벨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평상시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기의 머리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일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똑똑하지 않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옳은가 그른가만 분별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그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까 또는 불리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일까 어느 쪽이 나에게 손해일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건강한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익을 쫓아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이익에 끌리지 마십시오. 결국 최종적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이 어느 줄인가 이것 보고 줄 서셔야 됩니다. 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란과 분쟁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상교회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상에 가서 누리게 될 교회의 생활은 완전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에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드는 일들을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느 쪽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이도벨 평상시에 다윗에게 자기 머리를 빌려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도벨이 말한 대로 하면 다윗은 늘 잘 됐습니다. 다윗에게 조조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도벨이 이 순간 계산을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압살롬 편에 서는 백성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로 향해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마음을 도적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야근수를 써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을 때는요, 잘못된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시는 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판단을 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누구 편에 서는 게 유리할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고 압살롬 편의 백성들이 완전히 압살롬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이 압살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최후는 이제 곧 살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할 때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피난길에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너 압살롬 편에 서라. 가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처럼 위장 잠입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설 것을 맹세하자 압살롬이 네가 어떻게 내 편에 서느냐, 그러자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아이도벨이 계획을 세운 것들, 이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아이도벨이 계획을 세웠어요. 기가 막힌 머리로 압살롬에게 지금 바로 계속 쫓아가서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변수가 돼서 압살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결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쫓아갔다가는 패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놀랍게도 아이도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도 도망을 하면서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망했다 그러질 않아요.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러질 않습니다.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도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도 무효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짤막한 기도를 도망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뭐 며칠씩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급할 때 격식 갖출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딱 이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후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와 아이도벨의 계획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후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아이도벨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이도벨이 똑똑한 사람인데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을 했습니다. 아하, 압살롬은 끝났다. 그러다 보면 나도 압살롬 편에 서 있었으니 내 인생도 끝이다. 그래서 바로 낙창을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도 아이도벨은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패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 들고 내려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짤막한 다윗의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도벨, 후세, 바르실레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아이도벨과 후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계략

하게 말려들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매우 친근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친구처럼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절친이신 그분. 그분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도 모든 상황을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의 친구, 친구 중에 친구, 가장 절친이 될 수 있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와는 어떻게 사요? 매일 전화도 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게 절친이잖아요. 예수님과 절친이 되십시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좋은 친구는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그것까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까지 예측이 다 될 만큼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내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혼돈스러울 때 우리로 하여금 말끔하게 정리하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진정한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과 후세 그리고 압살롬까지 생각한다면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이도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누가 더 가깝다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관계였지만 결국 압살롬은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 죄인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오직 추구하는 게 자기의 욕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친구, 때때로 여러분, 아유 저 친구가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라는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십시오. 그래야 친구가 많습니다. 많은 친구라고 해서 꼭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있다면 모든 사람 친구 삼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자란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 길은 안 되겠다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압살롬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아이도벨을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17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을 갔는가 하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너무 급하게 도망을 나와야 돼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생전 남이잖아요. 원래 남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놈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 곁에 묵묵히 따라가는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부자였던 그가 왕이 피난길에 나선 것을 보고 17장에 보면 왕이 피난길에 쓸 모든 생필품을 가지고 왕에게로 옵니다. 그야말로 세수대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먹을 것, 쓸 것, 생필품을 잔뜩 가지고 왕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뭐예요? 압살롬에게는 반역자예요. 압살롬에게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을 그냥 물질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른쪽에는 목숨을 걸 만큼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돈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나의 정열과 힘을 어디다가 쏟아붓겠습니까? 돈 되는 쪽, 이익이 되는 쪽에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고 나에게 유리한 쪽에 쏟아붓고 싶지만 바르실레 정말 하나님의 의만 생각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의예요. 압살롬은 불이에요. 압살롬은 악이에요. 다윗이 선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제공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맨발로 쫓겨났던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뒤에서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참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까지 왔다가 패배합니까? 너무 동선이 긴 거예요. 무조건 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추웠던 거예요. 병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배고프죠? 춥죠?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가 막힌 병참이 있었어요. 바로 바르실레가 부자였던 그가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면서 누구 쪽에 서야 유리할까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만 서십시오. 정치적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치적 판단, 어느 쪽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어느 쪽이 더 센가, 어느 쪽이 약한가, 어느 쪽이 나중에 10년 후에 내게 유리할까, 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은 도덕적 판단,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예요. 싸움이 있다면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 이걸 분명히 판단하셔서 줄 서야 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 어느 쪽이 말씀에 서 있는가, 이 판단을 하시고 그쪽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붙드시고 결국 우리의 마무리가 인생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계산 잘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인간만이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존재, 그렇게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역사의 발전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생각, 역사의 발전을 이루고 뭐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빠른가 늦은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0: 우리의 최고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이 오른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을 때 내 친구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T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네, 다음 곡은요. 노래 한 곡을 같이 듣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는 어느새 또 다른 노래를 기다리곤 합니다. 다음 곡을 소개하는 설레임도 그와 다르지 않지요. 노래와 노래가 이어지면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간은 따스하고 다정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래 한 곡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이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번 곡 그리고 또 다음 곡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은 김명선의 노래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6월 11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CCM 캠프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많이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초대석 손님도 모셔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님들 좀 조용해 주세요. 아직은 제 차례예요.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목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 특별히 진짜 아름다운 연주자와 진짜 멋진 가수분 모셔서 아 이분이 가수던가요? 아니 작가분이던가? 아니 예배인도장가? 아니 그냥 친구던가? 아무튼 그 멋진 분 모셔서 한 시간 동안 초대석 매일 시간을 당겨서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CCM 캠프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CBS 라디오에서 또 고음질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초대석 손님 보시면 아마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캠프2에서 얼른 진행하기 위해서 광고 듣고 바로 초대석 진행하겠습니다.

0: 찾다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CCM 캠프 초대석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우! 아이고 깜짝이야. 너무 놀라서 비지가 도망갔어요. 비지가 도망갔어요. 네, CCM 캠프 초대석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금요일 순서를 목요일로 당겨서 김명선 목사님 그리고 함께 연주해 주시는 성함이 허은지 연주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1번 마이크 오케이. 김명선입니다.
0: 네. 명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네,
2: 안녕하세요. 허은지입니다.
1: 와.
0: 잠깐. 마이크가 안 나간 것 같은데.
1: 네, 네. 되는 것 같아요.
0: 네, 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허은지입니다.
0: 야.
1: 와.
0: 오늘 이 스튜디오에 있는 세 명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와.
0: 야, 말을 적게 하니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허은지 연주자님 그리고 김명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CCM 캠프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거든요.
1: 네.
0: 그동안의 모든 아쉬움과 기억들을 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특별히 김명선 목사님은 제가 약속을 오래전에 이렇게 부탁을 진짜 목사님 한 번만 나와주세요. CCM 캠프 진짜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나와주세요.
1: 아이고
0: 하다가
1: 진짜인 줄 아는데
0: 그치.
1: 진짜죠.
0: 그렇죠. 김명선 목사님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김명선 목사님은 캠프 초대석은 대부분 금요일에 라이브를 하는데 워낙 예배 사역도 있고 하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 모시다가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했더니 그러면 제가 목요일에 그래서 제가 오늘 CCM 캠프 초대석에 특별하게 김명선 목사님 그리고 혼자 오시기 아쉽다고 세계적인 재즈 연주자이신 허은지 선생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한 시간 동안 딱 한 시간만 드릴 거니까 자제와 절제를 하면서 우리 함께
1: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0: 그죠. 저도 김명선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김명선 목사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물어보고 또 김명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 들으면서 또 감동받고 또 마이크 내려가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1: 네, 지금 마이크 잡았으니까 얌전하게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실시간 캠프는 근데 아쉽게도 놀 오시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1: 지금 네, 그래서, 10시에.
0: 네, 그래서 모든 라이브. 아티스트, CCM 아티스트의 실력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까발리는. 좀 미안하지만. 네.
1: 저는
0: 네.
1: 예배 사역자로서.
0: 네네.
1: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배 사역자라는 얘기는 이제 그 뭐랄까 네. 아무래도 그 더 깊은 영성과. 회중과 네. 함께하는 공동체성.
1: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0: 네네.
1: 저 노래 불러봐 이러면 너무 부끄럽고
0: 무슨 말이세요.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1: 시리스를
0: 통해서 전국과 전 그렇습니다. 세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듣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1: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자, 그래서 잔인하게 부탁드리는 밤 10시의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일까요?
1: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라는 곡인데요.
0: 네.
1: 네. 2021년 정도에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 것 같고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또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외국 곡의 번안 곡이긴 하고 또 뒤에 제 노래가 붙습니다.
0: 네. 그러면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함께 듣겠습니다.
1: 네. 가시죠.

0: 아멘. 우리 김명성 목사님의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 시선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선이 물론 지금 부르신 노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라는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계속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다는 증거가 제가 알잖아요. 신청곡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1: 한 번이요?
0: 최소한.
1: 아쉽다.
0: 프로그램보다 한 번씩은 최소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요. 이 노래 좋은 거 알아요. 이 노래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노래만 틀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내 삶은 죄의 것을 틀어주시면 돼요.
0: 지혜롭게 이 노래도 틀고 저 노래도 틀고.
1: 정치가님들 내 삶은 죄가 또.
0: 아 좋은 방법. 그렇다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그럼요. 거. 네. 아 제가 오늘 첫 번째 곡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본분을 망각하고 조정을 못 해드리고 갑자기 이상한 데 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김명성 목사님의 노래 첫 번째 라이브 함께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시선이 연결된 노래였는데 뭐 거의 뭐 한 노래 같은데요.
1: 그렇죠.
0: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듣는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김명성 목사님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또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 얼마나 바쁘신지
1: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저는 이제 오륜 이름 말해도 돼요?
0: 그렇죠. 교회는 뭐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네.
1: 오륜 교회에서 이제 5년 정도 감사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교회에서 또 우리 프레전스 찬양팀과 함께 사역했고 또 렘넌트 월십 함께 섬기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섬기고 이제 작년 말까지 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있지만 네. 1월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배 섬기고 왔고요. 아이들 둘 같이 데리고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2월에는 하와이 코나의 예배 컨퍼런스에 네, 또 섬기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는 미국의 그 워싱턴 DC랑 뉴욕에서 네,
0: 지금 잠깐 월드 투어 일정을
1: 그렇죠. 5월에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마무리하고
0: 월드 투어.
1: 네, 우리 은지 우리 연주자님은 지난주에 이제 유럽 투어 다녀오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0: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1: 그
0: 목동
1: 끝은 이제
0: CBS에
1: CBS다.
0: 오셔서
1: CCN
0: 그
1: 캠프.
0: 열정과
1: 이 모든 것을 다해 난 CCN 캠프에 올 수 있었다.
0: 아,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1: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0: 전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최근에 캄보디아 이제 가장 최근에 저는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0: 네.
1: 와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너무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 번은 캄보디아 친구들, 한 번은 영어권 친구들, 한 번은 한국 분들, 한 분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섬겼는데요. 진짜 행복했어요. 예배할 수 있고
0: 또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네. 언어를 가진 분들하고
1: 맞아요. 네.
0: 소통의 어려움들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네. 함께 드리는 맞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들에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겠어요.
1: 아, 진짜 열방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0: 캄보디아 덥다는데.
1: 캄보디아가 저는 별로 안 더웠어요.
0: 그래요? 네네네.
1: 망고가 맛있어서 그랬나? 그래서 저는 더운 건 모르겠고 망고가 맛있었고 행복했던 기억.
0: 아 그러셨구나. 사실 그 무대에 서서 이게 인도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연주하는 분들에게는 또 현장을 바꿔서 예배한다는 것도 거기마다 또 세팅도 다르고 또 다 막 함께 만드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님 어떠세요? 같이 사역을 하시거나 다니시면서 여러 사역지에서 느낀 어떤 느낌?
2: 근데 어디 가도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고
0: 네, 마이크를 또 네. 네, 아름다운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방금 그 얘기 다시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시작.
3: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어도
1: 그렇지. 좋습니다. 네.
2: 김명성 목사님과 함께라면 아, 분위기를 싹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오, 너무 행복하고.
0: 분위기 어떻게 바꾸시나요? 막.
2: 지금 보면 네. 이 사랑스러움이
0: 아,
2: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파리 갔다 왔을 때는 파리에서 진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1: 엄청 더웠다.
0: 네. 파리가 뭐 세계 문화의 도시고 뭐가
1: 이때 엄청 더웠죠.
2: 저희가 간 그 주에 34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0: 이 유럽의 건물, 폭염.
2: 네. 근데 거기는
0: 에어컨이 없는 도시.
1: 맞아.
2: 예.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기독교 문화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왔던 거죠.
0: 네. 아, 저는 사실 이런 질문 던지면 건반이 소리도 안 나고요. 뭐
1: 아, 우리 은지 연주자님이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0: 그러니까 그런데도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사역지의 그 어떤 험난함들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 역시 예배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은혜의 사람들.
1: 아멘.
0: 제가 또 배웁니다. 제가 배웁니다. 제가 우리 준비하면서 71년 CBS 가요 이렇게 어려워요 얘기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투덜거리고 나는 투덜거리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어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그 예배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김명선 목사님은 사실 이 우리 뭐 한국교회 뭐 크리스찬 음악계에서 너무 너무 소중한 분이잖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선 목사님이 한국 내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개인적인 음악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오륜교회 인도자로 이제 초청 받으셨을 때 조금 섭섭했어요. 아, 저 교회 메이면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기쁘고 네. 또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은 좋지만 이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역지를 좀 이렇게 훨훨 날아다니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정말 최고의 시기에 예. 근데 돌아보니까 제 추측이고 제가 느끼는 그 교회가 잘 명선 목사님을 잘 이렇게 다듬고 또 좋은 분들 붙여주셔서
1: 맞아요.
0: 더 이외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5년은 좀 아쉬웠지만 5년 이후 요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다니시니까 아,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많은 예배를 하시고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이게 쌓여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피디님께 3집을 들고 오기로 약속했다가 3집은커녕 아무것도 못 들고 왔지만 그래도 네네. 진짜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역도 그렇지만 그 국내 안에서도 이제 간증 집회를 워낙 제가 많이 하거든요. 간증 집회 하고 또 요즘은 예배 세미나들도 많이 섬기면서 지역 교회 안에 이제 제가 한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나와 보니까 여러 교회들도 경험하고 또 디아스포라 사역하면서 진짜 많은 교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배 세미나 하는 사역들을 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사실 저는 20년 동안 여러 교회를 섬겨보긴 했지만 이제 오륜교회에서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에 여신 끼친 영향력도 있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 교회는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예외 진짜 좋아요. 우리 교회 김명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력했다는 점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선의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제 좀 곡이 좀 많이 차서 올라왔으면
1: 좋겠다. 3집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여기 꼭 계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제가 아니어도 CGN 캠프는 언제나 우리 김명선님 팔을 벌리고 네. 아, 제가 갈게요. 이번 한 주 CGN 캠프의 특별한 시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를 어서 들어야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다 하고
1: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 저희가 시간이 뭐 빠르지?
0: 그러니까요. 이 참 정말 몇 얘기 안 나눴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과 있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별 얘기는 안 나눴는데 시간이 같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빨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두 번째 곡은 우리 허은지 연주자님께서 편곡해 주셨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0: 참 아름다워라. 오,
1: 저는 6월을 너무 좋아하는데 6월의 푸르름 그리고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는 주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야 진짜 박수 박수. 저 피아노 끝에만 한 번 더 쳐주시면 안 돼요?
1: 야, 야, 한 번 더 안 해.
0: 야, 저는 참 아름다워라 그 노래 선곡하셨다 하실 때 아 이 노래 홍이삭이 있어서 홍이삭의 참 그 그 아 그 필이 이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웬만해서 이기기 힘든데 어떻게 하시려나. 근데 와 이건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네. 예, 네. 이거는
2: 처음 불러봤는데 너무
0: 이거는
2: 괜찮은데요?
0: 빨리 찬송가 앨범.
2: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0: 네. 야, 야, 그리고 반주가 아니라 연주를 해주시는데 재즈가 이게 촥 그러니까 아니 원래 어둠의 세월이 있으셨나요? 깊은 밤 종로 재즈 바에서 있어요.
2: 저희 재즈 피아니스트 허은지님은 또 저의 좀
1: 네네,
2: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0: 아 제가 피아노?
2: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0: 네.
2: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막 배우고 있는데
0: 아하.
2: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251을 징자 해서
0: 아.
2: 3개월 됐습니다.
0: 야, 3개월 피아노 배운 걸 자랑할 수 있는 용감함. 아, 이 너무 김명선 목사님만의 이 맑고 청명함이죠. 저는 이런 점이 네. 참 좋아요. 그죠?
2: 아, 그렇구나.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0: 아니요,
2: 네, 맞습니다.
0: 시간이 제가... 아깝습니다. 지금 네, 지상파 라디오를 통해서 아, 함께하는 시간을 전 네. 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그 우리 그 선생님 그러면 원래 재즈를 하신
1: 네 재즈 전공했고
0: 아.
1: 네 참 아름다워를 와 나와라를 보사로 한 게 지금 목사님 보사노바 배우고 계시거든요.
0: 그래서 아.
1: 이거 레슨곡으로 하려고
0: 네,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2: 선생님 말씀하세요.
1: 네. 네. 학생 가르치려고 만들었습니다.
0: 네.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1: 아, 감사합니다.
2: 네. 저 나중에 이거 같이 치면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겠다.
0: 그러다 춤도 막 추고 막.
1: 그렇죠.
2: 울려. 아,
0: 그럼 이제 옆에서 권사님이 김명선 목사 이상해졌다.
2: 그치.
0: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고 우리가 찬송가로 잘 알고 자마른 이렇게까지 가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흥겹게 부를 수 있고 연주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찬송가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요즘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에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 있는 그리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찬양 인도자한테 조건으로 다섯 곡을 하면 두 곡은 찬송가 해주세요.
2: 네.
0: 물론 이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다 함께 드리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이런 평가를 가져가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를 이렇게 새로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2: 네,
0: 좋았어요, 진짜.
2: 네, 참 아름다워라가 기본적으로 감탄사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이제 감정을
0: 네, 그렇죠.
2: 감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가.
0: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 김명선 목사님 어려우시면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재즈 보사노바 재즈 찬송가 하나. 저희 배경음악 많이 필요합니다. 흥겹게 기도하는 보사노바 재즈.
1: 아,
2: 보사노바가 기도는 쉽진 않을 것 같아. 괜찮나?
1: 아, 찬양 부르기.
2: 아, 기도는 좋아.
0: 우리 또 열정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2: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2: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부흥의 기도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2: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0: 와 좋습니다. 마음의 열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연주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저희가 좀 스튜디오 환경이 좋아서 바로 레코딩을 따서 마스터링해서 딱 돌리면 좋은데 네, 71년 CBS 스튜디오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사랑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0: 아니 괜찮아요. 문자 온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2: 네.
0: 7799번님께서 두 분 너무 아름다우신데 비결이 뭔가요? 네, 조명입니다.
2: 아, 예수님 사랑.
0: 아, 뭐 그것도 있겠네요. 네, 예수님 사랑. 네. 아, 제가 이렇게 또 배워요.
2: 제가 너무 교회에서 있다가 왔죠. 죄송해요.
0: 네. 그리고 찬양회원님께서 목사님 내 삶은 주의 거 찬양을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놨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셨어요. 네.
2: 거의
0: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목사님의 이런 이 밝은 모습도 보는 건 너무
2: 그러니까요.
0: 기다리니까 앞으로 좀 많이
2: 밝으니까.
0: 부탁드릴게요. 흥희님께서 김명선 목사님 몇 달 전 한양대 학교군요. 네, 오셨을 때 배웠는데 캠프에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2: 반갑습니다.
0: 오, 네 감사합니다. 캠프도 사랑해 주시고 김명선 목사님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0: 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마음속에 있는 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디아스포라 사역도 하시고 현지인 사역도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1: 나이가 먹었죠.
0: 좀 아쉽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
1: 사역을 네. 한 25년 그럼요. 했더라고요.
0: 선배들도 계시지만 네. 뒤에 오는 여러 사역자들과 후배들도 있고 많은 젊은 세대에게 또 어떤 책임 있는 이야기를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될 세대가 되셨는데 부담스럽겠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예배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와 김명선 목사님들 저런 사람은 막 밴드도 뒤에 막 있고 막 오브드 목사님들이 막 저분하고 같이 예배하기 원하고 모든 교회가 초청하기 원하고 또 김명선 목사님 개인의 얘기를 들어도 와 진짜 좀 대단한 분이야 진짜
1: 아니에요.
0: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의 개인의 예배 시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1: 와 정말 도망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질문. 이것이 CCN 캠프의
0: 아유, 아닙니다.
1: DJ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제가 큰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예배를 섬기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정말로 개인의 예배가 이렇게 까보니까 많이 비어있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제가 그래서. 그걸 의도하고 여쭤본 건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1: 주님이 저에게 똑바로 살라고 근데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막 큰 사람 같고 막 밴드가 다 잘해가지고 잘하는 건데 내가 뭔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그렇죠.
1: 사실은 예배자로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제가 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저의 무엇을 보실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혼자 했던 게 아닌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겸손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를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이걸 부르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나조차도 진짜 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노래구나. 그래서 그 낯설게 읽기, 낯설게 보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했던 건데 내 노래인데 제가 다시 이 노래를 낯설게 제가 부르고 들으니까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저의 삶에 좀 부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제가 의도한 답변은 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좀 더 이렇게 목사님 같은 답변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1: 아이고.
0: 괜한 질문을 드렸나 싶기도 하고
1: 다시 짧게 다시 끊고 가볼까요? 라이브 끊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0: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김명선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요즘 많은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예배 사역자들의 예배팀들의 많은 리더분들이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고 헌신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많아요. 뭐 전원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막 박은중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헌신의 경을정들을 하는 과정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 사역자들이 목사님으로 가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같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라는 자리로서 예배자를 지키는 것도 좀
1: 맞아요.
0: 저의 개인적 제가 평신도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죠. 느낌이 있었는데 임방선 목사님에게 그런 직구준 질문을 드렸을 때 정직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런 질문을 준비한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어떻게든 한번 곤란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1: 충분히 곤란했던 것
0: 역시.
1: 같은데요.
0: 하지만 이 질문이 김명선 목사님에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다니시는 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어려움이나 연주라는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선 목사님이 예배를 서면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인도를 만드는 분 뒤에서 그분의 뒤를 밀어가는 사람으로서 혹은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0: 개인의 예배에 대한 느낌은 또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노래하다가 이렇게 찬양하면 되지만 연주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
1: 근데 저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2: 베이스가 네, 있으니까요.
1: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굳이 제 왼손을 꺼야 네. 되지 않아서
2: 네, 맞아 맞아 네.
0: 제가 또 어리석은 질문을 또 했군요. 아
2: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안 찬양할 수 있지? 아,
1: 그렇죠. 그치?
0: 베이스 연주자를 불러왔어야 되는데 아, 어떠세요? 그 조금만 같이 얘기 나눠주세요. 개인의 예배에 대한 태도나 어떤 네.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1: 예배 때는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
0: 아.
1: 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안전장치가 없으면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냥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순모임이나 그런 데서 있는 안전장치가 저에게는 오. 아직은 필요하다. 혼자만은 힘들다.
2: 영원히 필요해. 영원히 네. 필요해. 공동체는 그렇죠, 영원히 그렇죠. 필요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나의 상처나 아픔을 보여줘도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2: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2: 어떤 면에서 저희 또 CCN 캠프도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 그렇죠. 네. 역할들을 네. 하고 네, 계시니까요.
0: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사연으로 또 노래를 맞아요. 신청하지만 노래 안에 있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들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또 김명선의 시선이 흐르면서 내 하나님이 흐르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자꾸 보게 돼요. 우리가 약속한 노래들이 있어서 목사님 준비해 오신 노래를 다 듣고 가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마지막 라이브를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세 번째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목사님?
2: 세 번째는 Give Me Jesus 라는 영어 곡이고요.
0: 네.
2: 네. 찬양의 가사가 너무 보석같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인데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라는 고백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김명성 목사님의 세 번째 라이브 우리 연주는 허은지 연주자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0: 김미 지저스 함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노래 정말. 사실 무대를 서는 사람, 뭐 가수라는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점은 청자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해요. 내가 어떤 노래를 하고 내가 어떤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벽에 표현하는 것 같을 때가 되게 힘들고, 저희도 이제 방송을 처음 하게 되면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또 내가 지금 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저희도 방송 사역하고 있는데, 방송 사역 좀 내가 원래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김영현 목사님 오늘 이 노래 부르시면서 아무도 예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를 노래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오늘 또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1: 예배하는 네, 마음으로
0: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약속한 시간이 저희가 이제 7분 남았어요. 7분 남아서 정말 중요한 얘기 조금 하고 가야 되는데, 김명수 목사님, 제가 하니까 이제 뭐 큰 조직을 하나 만드신다. 이제 조직의 보스로 이제 또 이렇게 또 등극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1: 아닙니다. 네.
0: 어떤 뭐 쭉 아름다운 단체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1: 제가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하고요.
0: 네네.
1: 전격 발표 CCN 캠프.
0: 도중
1: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서 네.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단어가 있었는데 예배 사역자로서 worship servant라는 단어였어요.
0: 네.
1: 예배를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한참 전에 도메인을 파놨어요.
0: 아, URL 주소를?
1: 네, Worship Servant Ministry를 파놨는데

0: 이제 그렇게 하고 없어졌고 그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교회 지역 교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또 세미나하고 이렇게 또 디아스포라 교회를 보면서 많은 찬양팀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를 장치들을 제공하고 섬기잖아요. 컨퍼런스도 하고 그렇죠. 세미나도 하고 학교도 많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막 아이자야 같은 데는 워리커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세미나 가보니까 단회적으로 설교나 강의로는 정말 한계가 있고요. 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평촌에 있는 모 교회에 저랑 또 우리 은지 MD님이랑 또 우리 목진 자매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 보컬 디렉터랑 셋이 한번 그 지역 교회를 세미나를 섬기러 갔었어요. 그래서 파트별로도 섬기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도움이 그러니까 좀 실질적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내 팀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팀들을 저희가 이렇게 2주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계기가 되어서 팀의 찬양팀의 찬양 인도자, 보컬 디렉터, 악기 디렉터 사실 찬양팀이 그런 거 교회마다 다 없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좀 포지션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합주하고 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를 나누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그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월십 서번트 미니스트리한 단체를 만들기로 결단하였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래서 그 평촌에 있는 모 교회를 저희가 함께 섬기러 가게 되었어요.
1: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모델을 여러 가지 지역교회나 해외교회에서 요청하면
0: 맞아요.
1: 서로 일정을 맞추고 뭐 환경을 맞춰서 그냥 단회적으로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쑥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관계하고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교회 멤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0: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저녁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갈 교회의 찬양 담당 전도사님과 또 같이 이렇게 강사들이 회의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저희가 리서치를 이미 했고 이러이러한 그런 배경이 있고 이런 팀의 구성이 있어서 팀마다 어떻게 저희가 적합하게 이 시간을 가르쳐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연결선상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좋은 모델이 되면 그러니까 작지만 소중한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는
1: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마음이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워시 컨퍼런스나 이런 말씀하신 그런 큰 모임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친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모두의 열심을 공감하지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없지라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 그리고 그 자리를 좀 평가하게 되는
0: 맞아요. 네. 그리고 되는데, 교회마다 다 파트들이 다르고 또 사실은 저희는 그 생각도 해요. 한 사람의 월심 리더밖에 없을 경우에
1: 그렇죠.
0: 어떻게 교회 예배를 지역교회에서 작은 교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1: 좋다.
0: 조금 관점을 가지고
1: 네네.
0: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1: 너무
0: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
0: 네. 월십 서번트 미니스트리.
1: 그 세계 탑급의 월드 투어를 진행한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도와주는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활동도 저희가 응원하고
0: 감사합니다.
1: 잘 되면은 그 팀 한 다섯 세션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대형 컨퍼런스라면서 시선을 만 명이 함께 부르는 시선.
0: 대형 컨퍼런스는. 이제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저희 작지만 소중한
1: 그렇게 알차게 네. 오늘 김명성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김명성 목사님 보내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예배 자리도 개인의 예배 자리도 놓치지 않고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우리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허원지 선생님 재즈로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 잘 돌봐주세요.
0: 네, 잘 좀 돌봐주세요.
1: 네, 저는 여기서 두 분은 인사 드려야 될겠어요.
0: 네.
1: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CCN 캠프 그동안 너무 멋지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김명성 목사님, 허원지 연주자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저 혼자 돌아오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짧지만
0: 저 계속 있어도 되긴 하는데 가야겠죠?

0: K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CBS 교계뉴스입니다. CJ그룹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후에 이단 신천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BS는 어제 지난달 발생한 CJ 여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자로 지목된 인물이 신천지 정보통신부 관계자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인물의 블로그와 텔레그램방에서는 신천지 홍보글과 함께 인도자, 교사, 섬김이를 뜻하는 인교섬 등 포교 대상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내부 특수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해킹된 계정을 구매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한 의혹일 뿐 신천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결론날 전망입니다. 어제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8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이날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신천지의 과천 성지화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우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1 형사부는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이규호 씨와 박재순 목사에 대한 재심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한우레 사건은 1981년

0: 자백을 강요하는 등 국가폭력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비판과 개선 요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은 사회적 불신과 분열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1: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밤 2부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함께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면서 잘 건너가시죠. 2부에 준비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아니라 뉴스 CCM이었는데요. 오늘 캠프 초대석 준비하느라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2부는 그냥 오늘 같이 신청곡 또 제가 준비한 노래들 들으면서 이어가도 괜찮겠죠? 김영미의 노래 듣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마라나타 뮤직그룹의 In It's Time 주님의 시간에 신청곡을 함께 들었어요. 조세핀님께서 마라나타의 In It's Time 들어보렵니다 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아, 이 노래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죠. 네.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 성욱 PD님 1부는 너무 상쾌한 김명선 목사님의 웃음소리로 힐링 2부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좋았죠. 저도 늘 만날 때마다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그 진지함을 가끔 이렇게 툭툭 삐지고 나오는 또 유쾌함 네, 참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쉽게 3집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더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좋은 노래들 많이 모아서 김명석 3집으로 새 음악으로 만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김명석 목사님의 다른 곡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피아 바라기 김진아님께서 다음 주는 김은영 아나운서님이 이 자리를 채우시죠? 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6월 15일자로 CBS 라디오 개편이 있어요. 음악 FM에서는 진행자들이 좀 자리를 위치를 변경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표준 FM에서는 CCN 캠프 진행자가 김은영 아나운서로 바뀌고요. 그리고 주입부의 채널에서도 진행자별로 프로그램별 시간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살펴주시고 또 우리 김은영 아나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김은영 아나운서도 CCN 캠프 두 번째 진행인가 그런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피아워십의 나를 돕는 은혜 듣고 싶으네요 하셨는데요. 아, 그러면 뭐 들어야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는 바보 생각 밴드의 당당한 그대 목소리 장점의 새 길이 되신 예수 들려드립니다.

피아오십의 나를 덮는 애, 우리 피아바라기님이 신청하신 곡 들려드렸어요. 아이디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적는 것도 좋은데요. 네, 아 이분은 이 팀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선곡할 때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최현숙님께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나 봐요. 잠시 혼란 혼동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며 항상 청취하고 있으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요. CBS 라디오 개편이나 진행자가 교체되고 그런 것들은 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라디오가 다른 이유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청취자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CBS 라디오는 오직 청취자만 바라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음악과 최선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동안 마음에 들던 프로그램이나 진행자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CBS 라디오는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 전해드릴 거고요. 저 김은영 아나운서도 CGN 캠프 뭐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낮 시간에 조이포에서 축복송 진행도 오래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진행 잘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루아우 엘로인 보혜사님께서 샬롬 캠프 월드컵은 4년 만에 돌아왔고 박PD님은 4년 만에 쉬러 네, 뭐 쉰다는 표현 저도 뭐 쉬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모르는 일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딱 자르듯 다시는 못 본다. 그러신 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찬양 선곡 너무 은혜롭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 오동나무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 듣죠. 이철규의 오랜 친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장명식의 마지막은 그리고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한웅재 우리 다시 만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해피맘님께서 작년에 큰아들 재수학원에서 데려오면서 CCN 캠프를 둘이 들으며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그리고 요사이는 멍멍이 산책하며 이어폰으로 CCN 캠프 들으며 다녔는데 개편 소식 듣고 가요 제목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네요. 제 추억이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요. 우리 함께 들었던 라디오의 추억은 우리 마음에 같이 있는 거죠. 아, 그 추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름다운 기억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N 캠프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로 남아 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김은영 아나운서분 오시면 정말 두 팔 벌려 꽉 안아주세요. 네, 그게 우리가 라디오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 장근이 이철규가 함께하는 가난한 마음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에스겔 20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BS 장로합창단과 최인혁 함께 부른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송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아님 정말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초창기의 소리엘 버전이죠.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의 하나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잔잔한 찬양을 듣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차분하게 불러주시는 조수아 씨 음성도 참 좋아합니다. 홍래님도 말씀 묵상과 또 들려주신 최인용 목사님의 찬송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은영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다샤 님도 오랜만에 여유가 되어 문을 두드리네요. 경주에서 대구까지 부모님 계신 병원 다니니 가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첫곡참 위로를 주는 좋아하는 곡이라 감동되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옵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한 길 오고 가시기를 응원하고요. 또한분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짱가님께서 오늘 큰아들이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그쵸?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는 기도 제목 써주셨어요. 이쁜이님께서는 찬송가 늘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초롬의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해드리고요. 또 믿음 따라 오늘 커피향기님께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사이플스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발론의 Can live a day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봤고요. 디사이플스의 믿음 따라 초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버섯돌이님께서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찬양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사랑이야기의 찬양 주 따르고 준비해봤어요. 버섯돌이님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또 모바일로 시원하게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이력서도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 멋지게 도전 성공까지 외치시기를 응원할게요. 9190님도 역시 저희 응원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토닥토닥 힘내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정선 자매입니다. 다음 주 피부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빨리 퇴원해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를 써주셨어요. 오늘 지영의 음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 응원곡도 전해드리고요. 9190님께는 저희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피부 회복 잘 하시고 그래도 피부 저자극 화장품 있으니까요. 레스케미 화장품으로 저희 응원해 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천국을 갈망하며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신청합니다 하셔서 팀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예전에 그 사랑합니다라는 곡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얼마 전에 그 뭐 프로그램에 아기 낳고 키우는 그 프로그램도 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시고 엄청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팀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중간에 뭐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능숙하시잖아요. 오늘은 아, 외국에서 손 들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댈러스입니다. 하음님, 미크에서 와주셨어요. 며칠 전에는 레인보우 잘 안 되더니 요즘 아주 잘 나와서 기뻐요 하셨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고. 제가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이 밖에도 외국에서 듣고 있다고 손 흔들어 주신 분 많이 계신데 2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벌써 1부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서 1부 끝곡은 비니아드 뮤직 역시 외국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Lord, Your Name is Holy 그리고 Holy, Holy, Holy라는 접속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이렇게 외국에서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축복송 개편 앞두고 아쉬운 마음에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승희의 감사해와 김상진이 부른 감사해 같은 제목 서로 다른 찬양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김상진의 감사해를 신혜숙님께서 다리가 골절돼 오래도록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동생 밥 사주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다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입원도 오래 하셨으니. 바깥에서 맛있는 식당에서 아주 영양가 풍부한 그런 식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커피 쿠폰을 살짝 그동안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받으신 분들이 어머 쿠폰이 도착했군요.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이렇게 바로 또 보내주셔서 네 쿠폰 받으신 분들 저 잘 받았어요 하고 손은 들어주시면 아 잘 도착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께도 쿠폰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 보내드릴게요. 난자니 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프놈펜에 와 있는데 호텔에 TV가 안 나와서 레인보우 앱으로 한국 라디오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잠시 여행 가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오시면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난자니님께 여행 다녀와서 시원하게 한잔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렸고요. 발바닥에 땀나기님 왜 쿡 소개라고 하시니 저도 손은 들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홈스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 중이에요. 학생 관리 아주 끝내줍니다. 크게 손은 들어주셨어요. 필리핀에서 저 아직도 필리핀 저 못 가본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필리핀 마닐라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는 일본에서 손을 들어주셨죠. 함께 예배부로 섬기고 있는 기열 형제 미선 자매 가정에 기다리던 아기 태명이 꼬물인데 어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꼬물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또 출산으로 수고한 미선자매도 몸과 마음 속히 회복되기를 꼬물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하곡은 은영님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하호호님 그 태명 꼬물이라고 하니 저는 그 뱃속의 아가 내가 너를 지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에서 저는 약간 그 태아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 곡을 항상 꼽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눈과 코와 입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 지으신 그 소중한 작품 꼬물이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전해드릴 거고요. 겨자나무님께서 가는 곳마다 초록초록해서 참 좋다고 대전에서 청주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 청주 친구분도 대전으로 가시는 거죠? 버스에서 방송 들으니 더 마음에 찬양이 들어옵니다. 윤형주 씨가 부른 찬양은 다 좋아요 라고 하셔서 저는 실은 윤형주 찬양으로 이 곡을 제일 처음 들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응원가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곡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리티지 싱어즈의 Someone is praying for you로 오늘은 전해드렸어요. 윤형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씀을 드렸더니 세틀 안경님께서 그 껌 CM송도 들려주세요 하셔서 제가 맞아 이거 있지 하면 근데 주시 후레쉬 스피아 민트 이것까지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세상에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다른 껌 CM송으로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이것도 막 생각나고 갑자기 물밀듯이 머릿속에 온갖 CM송이 막 지나가서 세틀안경님 덕분에 제가 지금 다음 곡을 준비를 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살짝 늦게 아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윤형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시와 그림 토기장이 신청곡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외국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더니 고센맘님께서 저 여기 PA입니다. 그래서 그 PA 필라델피아 어디일까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찬찬마음님께서는 여기는 미국 동부 뉴저지입니다 하시며 내일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저희 교회는 교육관을 오픈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또 같은 순원들과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고 한국은 예전에는 뭐 치맥 월드컵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할 정도로 오전에 집중이 돼 있어서 내일 방송 들으시다가 아마 계속 월드컵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붉은 유니폼 다 입고 큰 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칠 또 월드컵 기다리게 됩니다. 찬찬마음님 손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요. 그제 아들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아, 늘 아빠를 안아주던 막내 아들이 없으니 아내도 나도 강아지 슈슈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6주간의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 바로 조금 전 들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고요. 자 오늘 이 곡은 세뇨라님께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언니가 입원해서 항암 중인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시은마음님께서는 오늘 생일이시라고 자축사연도 보내주시며 10년 난임 끝에 얻은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딸의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사연 써주셨습니다. 자 3459님은 병원에서 방송 들으신다고 오늘 퇴원 예정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시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청하셔서 오늘 아주 힘찬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

김관호의 여정이었습니다. 보통 한나형의 여정, 여성분이 부르시는 버전, 또 남성 버전은 김관호 여정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선곡을 하는데 오늘은 김관호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소울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도 아주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요하맘님께서 처음 글 남겨보는데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인대파열로 수술하고 재활 중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써주신 바로 이 말씀이 큰 용기를 준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저희 같이 응원할게요. 소진영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Lord, You are Holy, 헬렌 메이어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축복송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런 인사를 드리게 돼서 내일 생방송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내일도 와주세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작가이며 성공의 신부인 크리스토퍼 워즈워드 주교가 작시하고 미국의 교회 음악가 로웰 메이슨 박사가 독일 민요곡을 편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크리스토퍼 워즈워드는 180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즈워드는 당대 영국 문단을 풍미했던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조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1833년 영국 성공회에서 신부 안수를 받았고 런던 주교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워즈워드는 뛰어난 헬라어 학자로 성경 주석과 세 권의 찬송가집을 포함해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4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안식하면서 부르기 좋은 찬송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0: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0: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2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주의 자녀들과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쳇바퀴 도는 종교 생활, 간절함이 없는 믿음 생활, 경외함이 없는 예배로 망령되이 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죄만 죄악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남의 죄라 여겼습니다. 이웃을 외면하고 세상의 사람들이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죄악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배척됨은 나로 인함입니다. 예수 이름이 더럽혀졌음도 나로 인함입니다. 영적 권위와 하늘의 권세가 인정받지 못함도 나의 행위와 나의 행함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거센 풍파가 몰아치고 있음에도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이 무뎌졌음에도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잠들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할례를 행하옵소서. 진심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미디안의 영이 주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만몬의 우상과 물질의 유혹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미혹하며 타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가는 모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타락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의 경계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계의 무너짐이 죄입니다. 생각의 타협이 죄악입니다. 주여, 깨워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패역함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이 땅과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르짖어 주를 찾는 영적 파장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깨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이 나 자신에서부터 회복되고 십자가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투루바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전용대가 부릅니다. 주여 이제는.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8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28장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제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춰진 온갖 보화를 들춰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세계도 감춰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성경 낭독 욥기 28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성욱과 최한순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 181장입니다. 숨은 평안. 초롬의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류영진이 부릅니다. 찬송가 413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연간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잃어버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돌아오지만 그중에서 0.3% 정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아 부모와 가족의 예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애타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이며 그 중간 땅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과 남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앗수르에게 패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앗수르 사람들과 혼인하여 혼혈했고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와 유다를 오고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로 우회를 했습니다. 그 땅을 받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3절로 4절에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혼의 목이 마른 그녀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는 그 여인과 수가성의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수 있습니다. 영은 인간의 중심 부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 눈먼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건축 재료로 완성한 건축물입니다. 그뿐입니까? 법궤, 향단, 떡상은 겉은 금으로 입혀 만들어야 했습니다. 등대를 만들 때는 순금 1달란트, 요즘 미터법으로 약 34kg 정도 되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0: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하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둘째,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고, 질병, 손해, 관계 문제 등 애군을 멀리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예배한다면 이것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무한하신 분입니다.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수가성 남쪽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했으며 그들이 사용했던 경전은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수리의 신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째로 예배가 있는 전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배 인도자들과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 2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 후 목장 식구들과 소속한 부서의 성도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절대적 사명이요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함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어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선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홍순관이 부르는 찬송가 475장 이 세상은 요란 하나,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아침 묵상 2. 브라이터 데이스가 전하는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으면서 6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CJ그룹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후에 이단 신천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BS는 지난 10일 지난달 발생한 CJ 여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자로 지목된 인물이 신천지 정보통신부 관계자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인물의 블로그와 텔레그램 방에서는 포교 대상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내부 특수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해킹된 계정을 구매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한 의혹일 뿐 신천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결론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8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이날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신천지의 과천 성지화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우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1 형사부는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이규호 씨와 박재순 목사에 대한 재심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은 사회적 불신과 분열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0: 잘 풀리는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미래를 보는 힘이 있어요. 독일의 제조업이 거의 망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으로 부유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뭐 머신을 잘 만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너지가 요즘 4배로 뛰었어요. 4배로 뛴 것이에요. 제조업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거는 제조업이 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메르겔 총리 때문입니다. 메르겔 총리는 자기 재임 기간에 에너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다. 러시아랑 친해지면서 러시아의 아예 파이프라인을 독일까지 씹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로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독일은 나토에 속했잖아요. 푸틴이 전쟁 중에 그 독일로 가는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독일의 에너지, 가스 가격이 지금요 80% 인상이 된 것이에요. 아니, 독일의 에너지가, 가스가 의존율이 여러분 러시아의 80%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가 러시아에 달린 것이에요. 싸게 들어와 처음에는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5선도 하라고 얘기한 것이 독일 국민들입니다. 그게 메르겔 총리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메르겔 총리를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미래를 못 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독일의 중국 의존도를 확 높여버렸던 거예요. 이게 다 독일을 지금 잠식시켜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독일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방한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죠.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뭐 오피스 하나도 제대로 없어갖고 미국의 그 데니스라는 그 대중음식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침 먹는 곳이에요. 우리 음식을 얘기하면 설렁탕, 무슨 추어탕 먹는 곳 그런 거예요. 거기서 직원들 회의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텔의 CPU를 따라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CPU를 만들기를 그만두고 GPU를 만든 것입니다. 병렬 명령 구조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능에게 단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스 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가 한국에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페이커라는 게이머를 만났죠. 왜 그래요? 이것이 그가 만든 GPU가 게임의 환경하고 AI의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지금 아주 뜨거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요, 볼품없는 하찮은 것 그리고 평범한 것에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오늘 칠병이어의 얘기예요. 칠병이요, 오병이어 때는 여러분 물고기 다섯 마리와 여러분 떡 다섯 개와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것을 내놓은 아이가 누구죠? 어린 꼬마 아이였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여러분 주님이 또 한 번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빵 일곱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놓았는지는 몰라요. 누가 내놨는지 몰라요. 그것은 아마 평범한 사람이 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누구도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내놓지 않았을까, 이름 없는 사람이 내놓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은 평범하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에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찮은 것,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허약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아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0: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0: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볼품없는 꼬마의 런치박스에서 기적을 이뤄냈죠. 모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지팡이입니다. 노인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두 아이 아들이 있는데 두 자녀가 이제 빚을 못 갚자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얘기할 때 그 어렵게 있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건 달랑 기름 한 그릇 뿐이었어요. 그 달랑 기름 한 그릇 뿐인 그 작디 작은 것을 엘리사에게 내놓자 그릇을 빌려오라 하면서, 여러분 그 그릇에 기름이 쏟아지는데 그릇을 채우고도 나올 만큼 그릇 기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릇이 모자라서 기름이 스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갖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그런데 이들은요 4천명, 무려 4천명이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몇 광줄이? 일곱 광줄이 남았어요. 오병이어 때는 몇 광줄이 남았어요? 열두 광줄이 남겼어요. 여기는 일곱 광줄이 남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스라엘에서 역사가 난 것이에요.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역사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알죠?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인물,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0: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그 엄청난 위협과 그 질병, 그리고 그 가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시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할렐루야.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잡히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굶주렸을 때 여러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장정만 5천명, 그리고 남녀노소 합치하면 뭐 2만 명쯤 될까요? 1만 5천 명 될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줄이 남긴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며칠 동안 했냐면 사역을 3일 동안 했어요. 이 3일 동안 무슨 성회가 됐냐면 금식 성회가 됐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냥 확 붙들렸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0: 그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4천 명이 이 칠병이어의 혜택을 받는데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4천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볼건데 저들이 너무 굶주렸다, 이제 성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가다가 쓰러져서 아사 직전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 빵 7개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물고기도 여기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 first, 감사 first. 4천 명 앞에 남녀노소 앞치면 여기도 1만 5천 명, 1만 명 정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칠병이어를 갖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first,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0: 저기 보면은 여러분 영어 성경이랑 같이 나오죠? 위에는 축사하시고 두 번째는 축복하셨어요. 축사와 축복은 영어에는 똑같은 말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Give thanks.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기도 먼저 한 거예요. 마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먼저 기도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할아버지가 먼저 기도하죠. 숟가락 뜨기 전에. 그러면 그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감사 먼저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입으로 한번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실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이 파장을 일으켜요. 여러분 내 영혼아
2: 감사하라,
0: 내 가문아
2: 감사하라,
0: 내 인생이
2: 감사하라.
0: 옆 사람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이 성전에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패밀리 먹이고도 몇 광주리? 몇 광주리?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일곱 광주리 하면 배부르리라 해보세요. 일곱 광주리, 일곱 광주리. 이번 주에 강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번 달에 강력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불타는 소원을 알고 알아내고 있어요. 일곱 강줄이, 일곱 강줄이 배부를 줄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일곱 강줄이 남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 놀라운 역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자리에 현장에 지킬 수 있을까요? 진리의 현장에 남아있어라. 끝까지.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뭐 강의도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좋은 모든 이런 기술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건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칠병이어를 직관한 사람이 4천 명이에요. 그 4천 명은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역사에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일곱 광주리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진리의 연장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배고프신 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이 좋은 거죠. 그런데 쓰러질 정도로 힘드신 분 계세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쫓아가고 쫓아가다가 숨이 꼴까닥 넘어갈 정도로 아사 직전에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야기는

0: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죽게 된 결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고 따르고 따르는데 어느 날 힘이 쭉 빠져버린 겁니다. 응답이 안 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족 한 명도 돌아오는 거는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내게 지금 남은 거라는 건 가난이야. 나는 지금 병들었는데 나는 이 병으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고파서 등가죽이, 여러분 배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쫓아가고 쫓아가고 진리의 현장에 남아있고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칠병이어에서 이 모든 것을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 칠병이어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을 얘기하면 오래 참음은 인내의 덕목이고 오래 참음은 결국 거절의 예수님의 젠틀한 다른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아, 이번에 안 되겠구나.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구나. 이번에도 또 나는 여력에 대했구나. 이번에도 나는 응답이 없고 옆 사람들에게만 응답이 가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건 큰 인간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그 속에 당신은 그 응답만이 아니라 그 응답과 더불어서 더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이것에서 이것을 축복을 받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배불리 먹이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라 배불리 먹이고도 여러분에게 일곱 광주리를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받을 축복이 있다.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일곱 광주리 할 테니까 더 받을 축복이 있다 해보실래요? 일곱 광주리,
1: 더 받을 축복이 있다.
0: 일곱 광주리,
1: 더 받을 축복이 있다.
0: 할렐루야. 오늘 굉장한 위로와 함께 여러분 굉장한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응답이 뒤로 물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간, 급한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더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0: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이게 샤바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이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달랑 그 약속 하나만, 그 축복만 받아냈을 사람이 아니라 이것에 연계해서 아브라함은 더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부터 또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 16절, 17절 다 같이,
2: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0: 할렐루야. 여러분,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오래 참아

여러분 인내하는데 계속 참고 견디고 견디고 그런 거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바위를 갈르시고 거기서 마실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더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지 마. 아, 빨리 집에 가. 일단 봤지. 너 한나절 있으면 됐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자, 알았지? 빨리 집에 가. 너 지금까지 있다가 너 결국 아사돼서 쓰러질 거야. 집에도 못 가. 너 죽을 거야. 너 그만 예수님 따라가. 이만큼에서도 대단한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진리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들어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3일 동안 굶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것은 해결해 주는데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가장 배고픔을 해결시키 못하는구나. 나는 주님 쫓아가다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할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봐, 기적이 일어날 거면 벌써 일어났겠지. 봐,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젠 끝났어. 집어치자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자. 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얘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 마귀 소리가 끊어질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곱 강줄이 배불리 먹고도 일곱 강줄이 남고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들어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낮은 화폐 단위가 1센트 펜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동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동전은 뭐 길가에도 뭐 던져 있고 뭐 이런 동전입니다. 1센트 동전에는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냐면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얼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가가 거기다가 링컨의 얼굴을 새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고난과 실패를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 부자도 가난해도 모든 사람들은 이 펜인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동전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동전에는 여러분 링컨의 얼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소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칠병이요 배불리 먹이고도 여러분 일곱 강주리를 남기실 분입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저는 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일곱 강주리, 이 일곱 강주리가 어떤 강주리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강주리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상상을 했어요. 나에게 일곱 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일곱 강주리, 그 일곱 강주리는 어떤 강주리였을까? 하나하나가 어떤 강주리였을까? 저에게는 제일 필요한 강주리가 기도라는 강주리가 필요해요. 기도 강주리가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한 강주리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에게는 감사라는 그 컨텐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인생에서 기쁨. 그래서 저는 기쁨이라는 광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쁨의 광주리가 가득하면 언제나 우리 가족, 언제나 우리 공동체, 언제나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기쁨이 넘쳐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세 개를 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섯 번째 광주리가 초자연적인 신유가 될지어다. 여섯 번째 강주리는 초자연적인 신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강주리는 초자연적인 재정이 광주리 가득히 넘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냥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곱 강주리 배불리 먹이고도 일곱 강주리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곱 강주리 가지고 뭘 할까? 무엇을 할까?

내가 먼저 배불렀어요. 그 일곱 강지를 갖고 여러분 3만과 이방민족 30만, 특별히 영국 웨일즈의 100만 명이라는 높은 담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세요. 칠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4천 명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일곱 강줄이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더 받을 축복이 있다.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우리 세 번만 한번 외쳐볼까요? 더 받을 축복이 있다. 시작. 더 받을 축복이 있다. 더 받을, 한번 더. 더 받을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과 3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0: 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길거리에 빈몸으로 내동댕이 친 그 같은 절망에 처한다든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당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단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의 무속인이 80만이라고 하는 보고는 그만큼 이 나라가 불안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실패한 경험, 상처 입은 경험, 과거의 여러 가지 아팠던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서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당히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도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예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 싸워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과로해서 몸이 아파 며칠간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워있는 침실로 마이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큰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쳤는데 이쪽부터 저까지 빼곡하게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라나면서 그가 성직자가 되고 난 후에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썩 물러가라. 허가망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과거는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절망에 가고 슬픔에 가고 실패에 가고 상처 입은 과거, 버림받던 과거, 배신당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와서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쓰라는 상처 속에서 다시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실패의 기억 속에서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큰 대형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할 때 그 정신과 닥터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정신병 환자들이 자기의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잊기만 한다면, 미움의 대상을 용서만 한다면 지금 당장 3분의 2 이상은 완치되어 이 병원을 퇴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들이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되뇌이기 때문에 정신병에서 노연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 같은 정신병의 문제에 갇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일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 다음 이런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마음 아리를 하고 밥맛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앞서서 큰 일들을 치고 나서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다가올 때 담대히 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스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1936년에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귀한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의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시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발걸음도 떼지 못한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던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를 안고 가셨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 해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통 충만하게 하심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으려 한평생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저는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떤가요?

0: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떤 풍경입니까?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상대를 찌르고 자신을 찌르고 하나님마저 찌르고 있는 가시나무 숲인가요? 아니면 풍성한 잎들이 가득하여 그 아늑하고 시원한 그늘 아래 서로가 쉬어가고 내 자신이 쉬며 하나님도 편안해 하시는 푸르른 나무숲인가요? 유대 땅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 지독하기 이기적인 그는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 편에 붙어 큰 부자가 되었기에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그도 사람들을 더 괴롭힌 실로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삭개오라는 가시나무 숲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삭개오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찾아왔도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만약 당신의 마음이 가시나무 숲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푸르른 나무 숲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꽃과 꽃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꿀을 모으는 벌들. 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라 여기기 쉽지만 사실 꿀벌도 피곤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을 잔대요. 집으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서 그냥 꽃잎에 기대 그대로 잠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꿀벌처럼 참 열심히 살았던 한 주였죠. 마음은 지금부터

쉬고 싶은데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 찬양을 꽃잎 삼아 마음을 기대어 좀 더 힘을 내 날아올라 보기로 하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다 찬양하여라.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프랭크 신났더라님, 출근 준비하며 듣습니다. 어제 방송 듣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싱그러운 계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싱그럽고 청량한 6월의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했던 말을 들으셨군요. 이제 출근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야, 여러 종류의 새소리가 가득 들렸습니다 했던 말. 제가 신기한 거 두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소에 이제 자동차 소리, TV 소리, 사람 소리에 묻혀서 그렇지 밖에서 조용한 가운데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면 언제 어디서든 새소리가 들려요. 진짜예요. 그리고 신기한 점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산이 보여요. 빌딩, 숲,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건물과 건물들 사이 빈 공간으로라도 저 멀리 산의 높은 곳, 세모 부분이라던가 능선이라던가 고개 돌려서 찾아보면 산의 일부분이라도 보인다는 거. 진짜 그런가 싶으시다면 잠시 라디오 끄고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시까지 생방송으로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6시면 울려 퍼지는 Amazing Grace 반갑습니다. 땅콩밭 고랑에 풀 메고 있어요. 와, 더워지기 전에요. 사랑꾼님,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님, 뒷산 산책로에서는 집바귀 울음과 휘파람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향집 마당에서는 꾀꼬리, 검은등 뻐꾸기 울음을 들을 수 있어요. 더 다양한 새소리가 있어도 아는 만큼밖에 못 듣죠. 아유,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참새, 까치, 제비, 비둘기 정도만 모습으로 구분하는 저보다 100배 나으신데요. 검은등 뻐꾸기까지 아시니까 조류학자 같아요. 지금 여기님. 광진 01번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고 계신 좁은길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한 젊은 관리가 왕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피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왕은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정해진 거리를 돌아오너라. 단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고는 칼을 든 군인을 그의 뒤에 따라 붙게 했습니다. 그 관리는 잔을 두 손으로 꼭 붙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죠. 마침내 한 방울의 기름도 쏟지 않고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왕은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죠. 길 모퉁이에 꽃집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보았니? 보지 못했습니다. 구두가게는?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는 법이다.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혹과 시험은 지나치게 한가한 시간 속에서 시작되죠. 결국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응원가처럼 오늘 아침은 들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11시 월드컵 조별리그 체코전 때문에 아침부터 가슴 설레고 뜨거우신 분들 게시판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화이팅이고요. 오전 11시면 이제 우린 뭐 한창 일하고 이동하고 그럴 시간인데 회사에서 집중, 업무에 집중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6월 12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월 동강에서 아침을 맞고 계신데요. 지기 66님. 뒷자리 6400번 오신 분은 대구에서 영천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은혜롭게 들으신다 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성함도 적어주셨네요. 김대영님. 부초님은 조금 멀리 계십니다. 여기는 오후 11시 22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이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멋집니다. 여행 가신 걸까요? 일하러 가신 걸까요? 강정호님 신청곡입니다.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광고 전에 흐른 곡은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 강정호님 신청곡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6월 10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직하게 걷다 보면 어느새 높은 산의 정상에 닿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올라 정상에 닿은 후 또 다른 멋진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나의 아침 동지. 그대와 하는 아침 김용신입니다의 김용신 선배께 띄우는 저의 신청곡으로 오늘 1부 마칠게요. Of Where We Belong 1부 끝곡입니다. You know what?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약 1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인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오후 10시쯤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 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금광 이동 제3투표소에서는 안민석 당선인이 337표, 임태희 후보가 368표를 얻었지만 이를 잘못 입력한 탓에 두 사람의 득표수가 서로 바뀌어 공표됐습니다. 경기 광주시

0: 투어룹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구투표소 용지를 넣으면서 이 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두 사람의 당락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생명은 신뢰라며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문서 최종 조율만 남았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마무리되면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시점을 이번 주말쯤으로 예측하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예고했던 추가 공격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이란이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시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A조에 편성된 한국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복병 체코와 첫 경기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개막 행사에서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번 월드컵의 주제가 DNA를 불러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전에는 최대 6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장에 3개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경기 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0도로 서울 지방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인데요. 낮 기온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이 28도까지 예상되고 강릉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 14일에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화

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넌 지금 이 여행을 통해서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야.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높아졌다면 넌 그들보다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김동영의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 일부입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은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한국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는 체코인데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고 우리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전망은 어떨지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여야 모두 차기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죠. 2부에서 아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투표용지 부족은 분배 실패였다.
2: 아,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지금.

0: 매번 브리핑을 하고 있죠? 거기 네. 나온 얘기인가요?
1: 어제 위철한 성관위 원장 직무대행이 입장문도 내가지고 사과를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한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사죄의 말을 올린다.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송파구 사례를 분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은 투표한 사람이 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투표용지는 예. 28만 2,800매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총량만 보면은 투표용지가 한 4만 장 넘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0: 예.
1: 여유 있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투표소에서 모자랐던 거는 투표소가 146개거든요. 여기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배분이 제대로 안 됐느냐. 이건 제가 선관위에 따로 좀 물어봤더니
0: 예.
1: 이 사전 투표율이 좀 다 달랐다는 거예요. 투표소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17%, 어떤 데는 25에서 26%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본 투표에 확 몰릴 수가 있잖아요. 사전 투표가 좀 적은 투표소 같은 데는요.
0: 예.
1: 이런 데를 예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투표소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사전 투표율 같은 게 좀 나오니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위철한 대행이 그럼 왜 또 50%만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의 해명을 했는데 원래 이전까지는 60%를 하한선으로 뒀는데 이번에 50%를 하한선으로 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남게 되면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가 남게 되면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가 나오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용지를 좀 줄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어제 이제 자체 설명 조사 말고 지금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도 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0: 예.
1: 여기서 브리핑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송파구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17,000장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됐는데 이게 2,000장만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점을 짚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 왜 있는 거냐면 모든 투표용지에는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0: 일련번호가 쭉 적혀 있게 돼 있죠.
1: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아까 146개의 투표소라고 송파구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투표소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럼 무번호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는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인쇄를 하다 보면 뭐 점이 막 찍힌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종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0: 예.
1: 그 경우에 거기다 이제 따로 기재를 해가지고 요 종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한 가지가 있고요.
0: 예.
1: 두 번째 이번에 벌어졌던 사태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다 직접 기입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두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17,000장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냐면은 이게 그 선관위 자체 규정을 보면은 유권자 수의 3% 내외로 이렇게 무번호 투표용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0: 예.
1: 송파구 유권자가 한 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로 계산을 해보면 17,000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2,000장만 뽑아놨느냐? 이건 선관위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해명은 내외니까 내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1차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0: 진짜 그렇게 해명했어요?
1: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니 3% 내외라는 거의 의미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명할 부분이 별로 없다. 좀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진상규명위에서 두 번째로 짚은 게 뭐냐면은 이 하한을 50%로 낮춘 것 자체도 일단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그 하한 50%도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0: 예.
1: 50%가 낮게 인쇄가 됐다라는 거죠. 이건 또 선관위에 다시 물어보니까 선관위에 낸 자료도 보면은 49.7%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0: 예.
1: 왜 49.7%가 됐냐, 50%가 한이라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거는 절사하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소의 선거인이 예를 들어서 3,199명이다. 그러면은 100단위로 절사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예.
1: 3,100명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으면은 조금 소수점 자리에서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주
0: 여유롭게
1: 심장인...
0: 하려면 올려서 100장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일단 종이를 좀 안 남기자 그래서 다들 낮춰서 100 단위로 끊었군요.
1: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가 아니라 60%로 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긴 한데 이번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이런 점들까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 조사나 그 진상규명이 조사 외에 별도로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검경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7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특히 중요한 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의자라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랑 또 허철은 전

0: 장관이 사무총장 이런 인물들이 총 10명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1: 예.
0: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거고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추진됐는데 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1: 예.
0: 빠르면 18일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의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위원장 누가 할 건지 위원 숫자는 뭐 민주당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 의석 수가 많으니까 국민의힘은 아니야 여야 동수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맞부딪치고 있어서 협상 과정은 좀 봐야 되지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사실 지금 박수문 기자가 선관위의 해명 뭐 경과 이걸 쭉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관위가 진짜 무능하고 느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맨 처음에 배분 실패라고 하는데 그건 146개인가요? 각 투표소에 다 고루 배분은 어디선가는 뭐랄까 부족한 상태가
2: 네.
1: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는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보면 배분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나. 예.
2: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50%를 찍은 게 한으로 낮춘 그러니까 50%로 낮춘 게 문제가 된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나오니까 아 그거는 문제 아니야라고
1: 예.
2: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치밀하게 돼야 되는데 뭐 이미 엊그제 이제 언론부도 나왔지만은 이거 문서도 없고
1: 예.
2: 이렇게 낮추게 된 과정에 대한 문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낮춰 그러니까 그냥 탁탁 낮춰진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뭐60% 찍은 데도 있고 50% 찍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KBS가 보도한 거 보면은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 있는데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쇄된 투표용지의 10%는 미리 배부하지 말고 비축분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1: 예.
2: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 어.
2: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다뭐 4만 표가 지금 송파구에 남았다고 하는데 다 나눠주고
1: 예.
2: 그리고 대충 이제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은 연락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바로바로 배분이 됐는데 비축분을 남겨두지도 않고 그리고 오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연락이 왔는데도 사람이 없다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안 보내준
1: 예.
2: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1: 예.
2: 뭐 지금 그 특히 이제 10시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1: 출구조사 발표 뒤에도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죠.
2: 예. 그거를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관위에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더니 한 명이서 선관위 고위직 서울시 선관위 고위직 한 명이서 이거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언론 보도로 또 난리가 난 상황인데 한 명이서 할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긴급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1: 예.
2: 이런 것들조차 매뉴얼이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야야 그냥 10시까지 해 그럼 사람들 많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로 모든 게 의사결정이 돼 있고 제대로 이 선거 당일에 다 대기하거나 이런 상황 그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1: 예.
2: 게또뭐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어떤 수사나 국정조사가 지금 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뭐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투표소 거를 1투표소에 입력하고 또 후보를 순서를 바꿔서 개표를 입력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2: 네, 뭐 그러니까 사소하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실수가 한꺼번에 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호가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교육감은 선거는 이게 번호가 없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런 게 없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안민석하고 임태희하고 이렇게 있는데 투표 용지에는 안민석, 임태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여기 기입하는 거는 임태희, 안민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꿔서 위아래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제 오류를 수정한 게 경기도 교육감 선거고 전북 교육감 선거는 이미 나왔는데 한 1,100표 정도 지금 잘못 누락이 돼가지고 그거를 추후에
1: 예.
2: 뭐 입력하고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선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출구조사 이번에
1: 예.
2: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성별 연령별로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뭐 20대, 30대 여성,
1: 예.
2: 남성이 얼마 찍었다.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를 입력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그 뭐 이제 추구조사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오류가 났었던

0: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분석했잖아요. 왜 서울의 30대 여성들이
1: 오세훈 후보를 더 찍었냐?
0: 더 찍었냐? 아니요. 정원으로 더 찍었어요. 실제는. 예. 51% 정도가 정원으로 찍었어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막 분석한 거 다
1: 모양 웃기게 됐어요.
0: 다 헛소리야. 지금까지 다 헛소리했다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은 게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예.
1: 그건 물론 이제 선관위랑은 관련이 없지만 예, 선관위랑은 예, 그리고 사실 뭐 전국 선거를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는 정말 드물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부정이 아니고 부실로.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런 실수가 있고 또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 이 정말 신의 직장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2: 사실 이렇게 선관위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뭐 정치권의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보좌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 선거 관리할 때 글자 토시 하나 이런 거 잡으려고 오히려 선관위가 길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오류를 잡아내게 되면은 이 선거 때는 특히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 입법 기관들 쪽보다는. 근데 그래서 부글부글 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또 이 입법 의원들 입장에서는 직접 실무를 안 하고 두 번째로 선관위에 밑보이는 게 좀 부담된다는 거예요.
1: 자꾸 딴지 걸면 곤란하니까요.
2: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특히 국민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밀접하게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평소에는 뭐 의원들이나 이제 출마자들하고 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1: 출마자들에게는 압도적인 갑이죠 선관위가.
2: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개혁이 좀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규정이 복잡하면 이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이 권한을 갖게 돼요. 그렇죠. 선거법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걸로 갑이 되지 않았나.
0: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선거 관리도 있고 선거 규정 이제 해석이 있잖아요.
1: 예.
0: 선관위 내부에서는 관리보다는 선거 규정 해석 쪽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승진도 잘 되고 이쪽을 더 훨씬 중심 중점을 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런 사고가 그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1: 예. 뭐 선관위 내부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바빠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오는데 쓸데없는 권한을 다 빼주면 인력이 좀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쏟아진 사퇴 요구.
1: 어제 민주당의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비공개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 지금 그냥 당장 사퇴하라 이 얘기죠?
2: 맞습니다. 지금 배경 흐름 한번 먼저 짚어보면 이 선거에서 뭐 애매한 승리 혹은 뭐 아쉬운 패배 이런 걸 겪은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좀 밀어주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1: 예.
2: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진 게 맞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한번 폭발한 상황입니다. 그게 그제 상황이었고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일단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많이 쓴 단어가 이재명, 단결 두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일단 의원총회 하면 모두 발언하잖아요.
1: 예.
2: 모두 발언을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 이거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1: 예.
2: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하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1: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직접 어제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의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2: 예. 그리고 또 별도로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심 단결하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제 그 공개된 발언들만 봤을 때는 좀 수습하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였어요.
1: 예.
2: 그런데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직접 면전에 대고 사퇴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전당대회 잘 관리하려면은 지금 정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물러나서 그 도전을 해라.
1: 예.
2: 관리하려면 중립적으로 하려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전당대회 나가려면 그만두세요 이런 정도의 취지는 아닌 것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잘 못해줬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같이 했습니다.
1: 원래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8월 17일이고 약 한 달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일찍 뭐 단 20일, 2주라도 먼저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네요.
2: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의 논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실패한 거 인정하세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인미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세균 전 총리가 대표 연임을 할 때는 도전할 때는

0: 전당대회 두 달 전에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1: 예.
0: 이 선례를 예로 들면서 좀 당장 그만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역시 갈등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분열이 많이 남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함께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도부 책임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뭐 신정훈 의원은 호남 지역 공천 잘 안 좋았다.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 대표 옹호하기도 했고요. 좀 주목됐던 거는 최민희 의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패배는 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좀 나오는 얘기들이 그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 항상 보통 여성을 좀 같이 배정을 해서 예. 라인업을 짜잖아요. 최민희 의원이 아마도 그 정대표 쪽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은 친청이 아니다. 어떤 몇 가지 핵심 의제에 동의하는 분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0: 네.
1: 일단 뭐 숫자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인식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정 대표가 이 입장을 냈는데 기자들이 만나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잘 들었다. 그다음에 연임에 도전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라 좀 뭐 잘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예.
0: 지금 정 대표가 이게 표현을 좀 어제 부드럽게 했잖아요. 이게 수습하는 거냐. 어제 좀 쭉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1: 한 명도 없어요?
0: 네, 이 싸움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고 서로 이빨을 확실히 한 번씩 드러냈기 때문에 밀리면 그냥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얼굴이 드러난 양측의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공천 못 받는다.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단결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를 어제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많이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제가 김준일 평론가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박수문 기자가 민주당에서 이걸 수습으로 해석하는 분은 하나도 없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먼저.
2: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이 뭐 딴지보에 글 쓰고 뭐 그러면서 뭐 다시 또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뭐 길고 정권은 짧다. 아,
1: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2: 예, 뭐 그 발언들이나 지금 행보들은 다 이제 연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결 단결 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옛날에 했던 말 아니냐.
1: 이재명 대표 시절에.
2: 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 이제 연임을 하는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연임의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연임한 것도 나처럼 나도 하겠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당권은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장악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비명행사 논란이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공천권 행사해서 차기 대선에 가겠다 뭐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지금 1인 1표제를 놓고 지금 민주당이 다시 한번 붙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이미 1인 1표제로 지난 2월에 이미 통과가 됐는데 시도당하고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도 1인 1표제로 이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놓고 이제 비당권파 아니면 친명파 쪽에서는 이거 좀 신중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뭐 옳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인 1표제를 주장한 건 아니었지만은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는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의 뜻이었다.
1: 방향이 이제 그렇게 됐었죠.
2: 방향이.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지금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은 24일쯤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있었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표도 2024년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6월 24일 날 사퇴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6일 날 꾸려졌고 이틀 앞두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 혹시 그러면 뭐 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 저는 의식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지금 계속 항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24일 정도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1: 예. 앞서 이제 어제 의총에서 장철민 의원이 그냥 지금이라도 당대표직을 사퇴하라. 이건 사실 책임을 묻는 그런 거였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2: 글쎄요. 저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상한 선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양당 대표가 이렇게 동시에 사퇴론에 시달리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0: 이건 처음이라서 특이한 선거이긴 하다. 근데 정치적 책임은 또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미리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예외의 규정이 나오면서 사실은 당권 경쟁이 그냥 대권 경쟁이 되어서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볼까요?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소식이죠.
2: 네. 총사퇴 주장에 철없는 소리.
1: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2: 네. 예. 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두 차례 크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최고위원회의, 다른 하나는 대안과 미래라는 새신파 의원 모임인데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예. 오재준 최고위원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이었는데 요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3: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해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4: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5: 아니 철없는 소리라뇨.
4: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2: 이렇게 발언이 이제 오간 다음에 예.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원래 처음에 발언을 하잖아요. 이제 다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 요구하려면은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부터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도 비공개회의는 참석도 안 하면서 본인 개파 위에서 뛰려고 한다. 이거 우재준 최고위원 비판하는 얘기거든요.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모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장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그래요.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끝난 다음에는 저는 계속 사퇴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앙금이 계속 남은 예. 상태입니다. 대한과 미래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보수는 책임을 늘 중시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장 물러나라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권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요약을 해보면은요. 대안 없는 지도부 사태는 안 돼. 총선 공천권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 예. 민주당 싸우는데 우리도 싸워야 돼? 비대위 꾸리고 판동훈 의원 복당시키고 전당대회 바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좀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예. 이건 당권파뿐이 아니고 옛 주류 의원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비당권파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표현 쓰더라고요. 이거 지금 국지전으로는 안 되고 총력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예. 해놓은 상태거든요. 의총 열리면은 의원들 일일이 다 이렇게 직접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장 대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누가 옹호하느냐 이걸 남길 거고 두 번째는 우재준 최고위원 사퇴하고 양양자 최고위원 아직 세모 상태긴 한데 예. 사퇴를 좀 유도해가지고 줄사퇴를 하도록 하면 남은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신들 때문에 장 대표 남아있는 거야 이런 여론의 압박을 통해가지고
1: 좀 더 명확히 보여주자는 거군요.
2: 그렇죠. 당신들한테 키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압박을 좀 유도하겠다라고 합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철부지 정치적 미수 이런 발언은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약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정확하게 철없는 소리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광한 최고가 이제 58년 개띠.
1: 58년 개띠. 예, 그 유명한 개띠.
0: 예, 여기 그 우재준 의원은 이제 88년생이에요. 8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30년 차이인데 예. 조광한의 얘기는 그거죠. 내가 네 애비뻘이다. 어따 대고
1: 철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0: 이게 예. 너무 유치합니다 진짜 예. 이번 일부러 이거는 그냥 파행으로 한번 개싸움으로 예. 끌어보려고 자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정치권은 맨날 이럴까요? 그래서 지금 38살이에요 우재준 의원이 예. 이게 앱니까? 나 진짜 이거 들으면 이제 황당한데 정치권은 너무 다 나이 따지고 권위 따지고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진짜
1: 예. 60 정도 돼야 발언권 얻는 겁니까?
0: 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예. 뭐 홍준표 시장도 네. 한동훈 대표한테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런 네. 얘기했잖아요.
1: 애송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0: 썼죠. 50대인데 그렇죠. 50대 중반인데 이게 뭐 정말 이거는 꼴보기 싫다 진짜.
1: 저희도 50대지만 네. 네. 젊게 살지만 애는 아니잖아요. 네.
0: 영 피프티죠.
1: 이거 자책골 같은데요. 네.
0: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이제 의뢰해가지고 미디어토마토가 8일에서 9일 이제 네. 전국에 1036명 ARS 조사한 건데 어느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인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40.3 예. 그리고 민주당이 34.3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자라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0: 당대표 중 누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냐 물었더니 장동혁이 30.3, 정청래 25.6, 조국 11.8 뭐 이렇게 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대 승자인데 장동혁은 최대 패자다. 패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야 동시에 이렇게 사퇴하라는 거 이상하다. 뭐 장동혁 대표랑 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나랑 가위바위보라도 할까? 뭐 예. 이런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가 패배한 거죠, 이거는.
1: 그렇죠.
0: 예,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1: 일단 예. 뭐 여야가 둘 다 한쪽에서는 이겼다, 한쪽에서는 졌다. 각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대표가 다 잘 일을 못한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여기도 사퇴할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끌어내릴 그렇지. 수 있을지 이게 고민이라는 뭐 내부 전원이 많더라고요.
1: 정치권 얘기는 2부에서 저희가 더 자세히 뉴스를 하게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문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2026 북중미 월드컵 드디어 일단 시작은 됐고요. 오늘 새벽에 시작은 됐는데 우리나라 첫 경기가 체코와 열립니다. 이번 월드컵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 어떻게 될지 지금 다들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막 걸고 밤내기하고 그럴 텐데 이 관전 포인트를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단 혹시 위원들끼리도 축구 전문가시잖아요.
4: 네.
1: 몇 대 몇으로 예상해? 이런 거 하시나요?
4: 아, 하죠.
1: 커피값 내기 뭐 이런 거.
4: 네, 네. 저희도 뭐 밥도 내기도 하고 예. 재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 위원님은 몇 대 몇에 거셨습니까?
4: 체코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1: 예, 예, 체코 경기요.
4: 1대0이 그렇습니다. 한국 승리한다.
1: 한국 승리. 예, 한국 승리 1대0으로 이거는 그냥 해설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커피나 점심을 걸고 걸었기 때문에 무게가 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4: 예. 아니, 그럼요. 커피값이 얼만데요.
1: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이렇게 1대0으로 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 일단 우리가 이긴다와 그다음에 골은 많이 터지지 않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스코어죠. 1대0이면.
1: 예.
4: 일단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잘 해왔고 체코는 좀 준비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좀 포함된 건데요.
1: 예.
4: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제 11시 열리는 그 경기장이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멕시코의 도시인데.
1: 과달라하라. 예.
4: 예, 예. 고지대입니다. 1600m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경기장 져놓고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아이고 그러네요. 예.
4: 네네. 그러면은 선수들이 피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호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지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선수들의 체력 문제뿐만 아니라 볼이 날아가는 게 공기 밀도 때문에
1: 예.
4: 더 멀리 빠르게 날아갑니다.
1: 예, 아무래도 산소가 것들을... 희박하니까 호흡은 더 가빠지고 공을 차면 공기 밀도가 적어서 더 빠르고 강하게 나간다는 거군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4: 이거는 뭐 이미 그 다른 경기를 통해서도 증명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1: 예.
4: 이 고지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수인데, 우린 이 때문에 미국의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비슷한 환경에 가서
1: 예.
4: 이번 훈련까지 다 하면 3주 정도를 고지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체코는 좀 뒤늦게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어요.
1: 예.
4: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지대에서 훈련하다가 바로 경기가 열리는 어제 전날에서야 이제 과달라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1: 예.
4: 물론 이제 체코의 현지 쪽의 분위기를 찾아보면 그 문제 때문에 뭐 의사를 포함을 한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컨디션 여부는 어떤 식으로라도 어떻게 맞춰드라도 아까 예. 말씀드렸던 볼이 날아가는 게 다른 거는 또 이게 또 적응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변수 자체가 우리에게 좀 유리하다는 조건 하나와
1: 예.
4: 또 하나는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도요. 우리 선수들이 체코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1: 예. 피파 랭킹도 우리가 위더라고요. 예.
4: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소속팀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선수 자체의 능력,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위기 때문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이번 경기는 한국이 좀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0: 한국의 승리를 걸었는데
1: 예.
0: 그런데 이제 1대0이라고 하는 양팀 합쳐서 저는 한두 골 정도가 나올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저득점으로 걸었냐면 체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인 팀입니다.
1: 원래 수비를 많이 하는 팀이군요. 예.
0: 네, 원래 수비를 많이 하는 데다가 이번에는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더 수비를 많이 할 공산이 높고요.
1: 예.
0: 체코가 26명의 이번에 엔트리의 평균 신장이 26명 전체 평균 신장이 186입니다.
1: 상당히 장신 팀입니다.
0: 네, 선발 11명만 거기서 추려서 뽑으면 188에서 190 정도가 됩니다.
1: 예.
0: 평균이 190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경기를 하냐면 그런 장신 선수들을 수비 쪽에 세워놓고 계속 지키다가
1: 예.
0: 경기에서 나오는 코너킥이나 프리킥과 같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 찾아오는 기회에 헤딩으로 노립니다.
1: 원래 그때 이제 예, 세트플레이 때 장신 선수들이 들어가서 헤딩골을 노리겠다 이런 거군요.
0: 그렇죠. 원래 그렇게 게임 플랜을 한두 골 승부로 가져가는 팀이고요.
1: 예.
0: 이제 우리도 상대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싸우는 데다가 한국 입장에서도 첫 경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도전 역사에서 첫 경기에서 지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예.
0: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이 경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갈 겁니다. 좀 우리가 막 첫 경기인데 무리하게 공격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 한 예. 골이나 두 골 정도에서 승부할 것 같다.
1: 골이 별로 이제, 안 나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예.
0: 네, 그래서 저는 1대0이 걸었습니다.
1: 위원님 먼저 인터뷰하고 걸었으면 저는 2대1에 걸었는데 위원님 먼저 인터뷰했었으면 1대0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0: 아닙니다. 네. 제가 항상 그 전망이 틀리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1: 아니,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아주 있습니다. 일단 수비 중심으로 갈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이 현지에서 또 체코전 상대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경계해야 될 점 이건 뭐가 될까요?
0: 역시 높이죠.
1: 예,
0: 상대는 공격을 할 때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1: 예.
0: 그리고 장신의 한 두세 명 선수에 의한 헤딩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로스 자체를 일단 쉽게 허용해주면 안 돼요. 올라오더라도 상대가 부정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방해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 예.
0: 위험지역 상대가 바로 프리킥에서 골대 쪽으로 붙일 수 있는 위치에서는 웬만해선 파울을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상대에게 높이 있는 볼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혹은 최소한 이제 불편하게 만들도록 그런 좀 더 전략적인 수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홍명보호의 과제 중에 하나로 이 3백 전술의 완성도 혹시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뭐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공격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수비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수비는 뭐 김민재 선수가 있지만 김민재
1: 예.
0: 혼자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 전체가 수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조직이 수비를 하려고 한다면 한 명 한 명 한 명 모든 선수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1: 예.
0: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거의 뭐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라인 전체가 좀 고정화돼서 일정하게 호흡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예.
0: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지난 일주일 전에 엘살바도르 경기 때까지도 계속 수비 라인이 바뀌었어요. 홍명보 감독도 거기서 좀 계속 가장 좋은 조합이 뭔지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1: 예.
0: 사실 우리가 뭐 그동안 평가전 과정 많이 지켜보셨겠지만 좀 불안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 라인을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시도했고 또 중간에서 안타깝게도 뭐 김주성 조유민
1: 예.
0: 이번에 김태현까지 부상으로 중간에 낙마하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서 수비 라인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일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두세 시간 정도 뒤면 체코 경기를 할 텐데 홍명 감독이 하루 전인 어제 선발 라인업을 확정했다라고 기자에게
1: 예.
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뒤늦은 건데 그래도 잘 선택을 했을 거라 기대하고요.
1: 예.
0: 일단 축구 경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3백 수비 라인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이제 좀 뒤늦게 조합이 됐는데 잘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군요. 전반적으로
0: 네네.
1: 이제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바뀌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참가국이
0: 예,
1: 예전에는 32개 나라였는데 48

0: 10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먼저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1: 네네. 뭐 14가지 정도가 바뀌어가지고 5명은 너무 길 것 같아요.
0: 예, 중요한 거요.
1: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에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월드컵 때 되면 가장 많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 얘기하는 게 가자 16강으로 이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6강을 갖기 때문에 32개 체제에서는요.
0: 예.
1: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32강입니다. 16강이 아니고.
0: 32강으로 가는군요. 예.
1: 네네네. 그리고 조 3위도 32강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별리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꼴찌만 안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내의 규정도 많이 바뀌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지금 제가 새벽 4시에 남아공과 멕시코의 개막전을 봤는데
0: 예.
1: 경기를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하자. 경기를 자꾸 끊는 시간을 잡아먹는 플레이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뭐 골키퍼가 볼 처리하는 시간, 스로인하는 시간, 코너킥 차는 시간을 다 정했어요.
0: 예.
1: 5초 이내 볼 처리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0: 어.
1: 선수 교체도 선수 교체하라고 했는데 천천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앞서고 있으니까 시간을 끌려고.
0: 예.
1: 10초 이내에 선수 안 바꾸면 니네 한 명 1분 동안 못 들어와.
0: 아, 1분 동안 못 들어오게 되나요? 예.
1: 네네. 최소 1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니까 다 선수들이 빨리 해요. 뭐든지.
0: 예.
1: 볼 처리를 빨리 해서 이런 것들도 일단 이렇게 눈여겨보실 만한 거고요. 요게 이제 크게 경기를 전체적으로 템포를 좀 빨리 하는 변화들이 많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래 축구하면은 전반과 후반이죠.
0: 예.
1: 이건 누구나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건데 이번 월드컵은 농구처럼 합니다.
0: 아, 농구처럼요? 예.
1: 4쿼터로 합니다.
0: 예, 4쿼터로.
1: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전반전 중반인 22분이 되면
0: 예.
1: 경기를 멈추고 3분 동안 물 먹는 시간을 줍니다.
0: 예.
1: 후반전도 돼서 중간에 22분이 되면 멈추고 3분 동안 물 먹는 시간을 줘요. 피파가 그런 물 먹는 시간을 줬던 건 이게 내세웠던 대회 명분은 선수들이 뭐 무더위에 경기를 하니
0: 예.
1: 체력을 좀 보호해 주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 물 먹는 시간을 줬는데 그거는 이제 밖으로 내세운 이유고요.
0: 예.
1: 속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는 광고를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 월드컵이다 보니까
0: 그러네요. 선수들 네, 쉬는 시간에 광고가 나가죠.
1: 오늘 예. 제가 오늘 멕시코 남아공 경기 봤더니
0: 예.
1: 그 3분 동안 광고가 열심히 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중간에 그 3분 동안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경기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전반 두 번, 후반전 두 번. 그러니까 합치면 4쿼터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쉬는 동안이 마치 작전 타임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감독님
0: 예.
1: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만약에 어떤 이변이 일어난다면 그 이변의 이유는 역대 어느 월드컵 때보다 감독의 역량에 의한 이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대화되어 있죠.
0: 3분 작전 타임이 전후반씩 있는 거군요.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월드컵이라고 한다면 경기 시작할 때 한번 감독이 개입하고 하프타임 때 한번 개입하는 게 전부일 텐데 이번에 이제 물 먹는 시간이 생기니까 경기 시작할 때 그다음에 또 중간에 물 먹을 때 하프타임 때 또 후반에 또 물 먹을 때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감독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일단 4쿼터로 되면은 흐름은 좀 끊길 것 같고 근데 쉬는 시간도 있고 물도 먹으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의 움직임은 좀 더 빨라질 것 같고
1: 네네네.
0: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피파는 광고 수익이 늘어나니 거긴 무조건 장점이군요.
1: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방송을 하는 방송국들도 좋죠.
0: 그러네요.
1: 네네.
0: 예. 그리고 막 아까 침대 축구 막 이긴 팀은 자꾸 시간 끌고 천천히 다니고 넘어지면 안 일어나고 막 이랬었는데 요 부분이 네. 개선된 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1: 일단 저도 그거 보면서는 좀 시원시원하고요. 예. 시간 끌지 않으니까 답변을 좀 받습니다.
0: 그러면 제일 관심. 자, 32강은 뭐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16강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요?
1: 저는 우리나라 10강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0: 예.
1: 예, 지금, 32강은 저는 뭐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를 남아공 하는 걸 봐도 남아공 충분히 이길 것 같고,
0: 예.
1: 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운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도 뭐냐면, 멕시코와 오늘 남아공 경기에서 퇴장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와 경기 때 멕시코의 주전들이 또 멕시코나 남아공의 주전이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0: 예.
1: 예.

0: 여러 가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뭐 조별리그 통과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32강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1: 예.
0: 예, 이제 그 대진은 뭐 지금은 현재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2위로 올라가게 되면 멕시코 홈팀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1: 예.
0: 옆에 있는 B조 2위랑 경기하게 돼 있는데 B조에 누가 있냐면 캐나다,
1: 예.
0: 카타르, 보스니아, 스위스. 어떤 팀을 만나도 우리가 와 너무 어려운데 이런 팀은 없습니다.
1: 해볼만 하네요, 다.
0: 충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1: 예.
0: 지금으로서는 16강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는가라고
1: 가능성이 있다.
0: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번 월드컵 박문성 해설위원님은 이 선수를 주목하라. 어떤 선수를 제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요?
0: 우리나라 얘기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저는 해외
0: 네.
1: 잘 몰라요. 예.
0: 네, 뭐 우리나라 선수 중에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뭐 가장 일단은 잘할 텐데
1: 예.
0: 그건 뭐두 선수는 누구나 다 얘기하실 테니까요. 저는 그두 선수를 뺀다면 이재성 선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1: 이재성 선수요. 예.
0: 네네,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와 동갑내기 선수인데 정말 우리가 박성 선수가 한참 뛸때 언성 히어로라고 해서
1: 예.
0: 숨어있는 영웅 이렇게 누구처럼 골을 막 넣고 어마어마하게 빛나진 않지만 이 선수 없으면 팀안 돼. 이 선수
1: 화려하지
0: 없으면
1: 않지만
0: 경기
1: 꼭
0: 안 돼.
1: 필요한.
0: 네네.
1: 예.
0: 그런 이제 언성요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딱 그렇습니다. 정말
1: 예.
0: 그 선수가 없으면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 예.
0: 수비할 때는 수비를, 공격할 때는 공격을, 또 필요할 때는 어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이재성 선수를 이번 대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재성 선수 눈여겨봐야 되고 또 몸값은 이강인 선수가 제일 높다고 그러고요. A조 중에서
0: 네네네.
1: 전체 A조 중에서
0: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난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하는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이제 혼혈 선수가 뛰게 되는 건데요, 월드컵을.
1: 예.
0: 이 옌스 선수도 상당히 그 능력치가 많고 서사적으로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1: 예.
0: 옌스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손흥민 보유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 맞습니다. 손흥민 보유국이고
1: 예.
0: 이강인, 김민재 보유국이죠.
1: 그렇죠. 네. 잠시 뒤에 이제 시작이 11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대0 일단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거 확실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0: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뻔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 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거대 양당의 시선은 일제히 차기 당권 경쟁,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향해 있는데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차기 당권 경쟁에 들어선 양당의 속사정을 하드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스쇼가 10분 더 빨라집니다. 아침 7시 정각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10분 일찍 시작하는 만큼 더 빠르고 더 알차고 정확한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침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건설을 위한 금융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예,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어제 경향신문에 나온 한홈플러스 매장의 매대 모습 사진이 나오는데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넓은 음료 매대에 한 종류의 음료만 가득 차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납품업자들이 물건값을 못 받을까봐 물건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104개 매장 중에 37곳은 폐업하기로 했고 나머지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매장 직원들, 배송기사, 또 입점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또 그 가정의 미래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뒤에 4조 원이나 되는 자산을 빼먹고 경영을 신경 쓰지 않은 영향이 클 겁니다. 거기에 대형마트보다는 새벽 배송을 찾는 소비자들의 습관 변화 탓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수천 개의 가정이 분명히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AI와 로봇의 새로운 물결을 환호하지만 환호 뒤에는 늘 밀려나는 물결이 있고 그럼 그 패자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충분한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홈플러스 TF가 활동하고 있지만 더 크게 들리는 건 온통 당권 경쟁, 명청 갈등, 전당대회 같은 권력 투쟁의 목소리들입니다. 그럼 그 권력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물론 아직도 친윤이라는 단어, 윤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당내 주류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야당은 아직 논외입니다. 네, 덧붙여 한 컷은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뉴스쇼가 다음 주부터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또 길어졌는데 저희가 일부 코너 개편이 있으면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코너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 한 컷이었습니다.

0: 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뉴스 락 시작합니다. 지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원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이게 뉴스 락이니까 약간 목에 스크래치를 내고
3: 안녕하세요.
0: 힘을 내서 괜찮습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네,
4: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4: 서정욱 네. 변호사님은 평소에도 그러면 락이네요.
0: 그러네. 네.
3: 네. 제가 변성기 때 그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목이 갔어요. 아 중학교 때
0: 아, 농구를 좋아하는데 왜 목이
3: 농구하면서 그냥 막 고함을 치가지고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0: 아 발이나 손으로
3: 패스 해달라고 농구도 못하면서 그냥 패스, 소리만 치다가 목이
1: 아무도 패스를 안 해줘가지고
0: 그렇군요. 좀 여기 여기 뭐 이거 말씀이시군요. 공을 안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갔다고 얘기하시는 서정 락 변호사였습니다. 자 선거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했었는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월과 9일 시행한 여론조사인데 ALS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응답자의 40.3%가 국민의

0: 게임이라고 답을 했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한기 대변인님.
1: 이게 이제 진정한 선거 평가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선거 평가하면은 선거구 개수 아니면은 선거구별로 의미 해석 뭐 이런 건데
0: 예.
1: 사실 과학적이지 않는 방식의 선거 평가가 진짜거든요. 선거 끝났는데 지지자들이 기분이 더럽다 진 겁니다.
0: 아.
1: 지지자

0: 명백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졌는데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지층들이 아 지도부 총사퇴할 일 아닌데
1: 뭐 할만해 이제 뭐 이런 느낌.
0: 대표한테 왜 물러나라고 해? 우재준 네가 나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예.
0: 그 기분들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
2: 그 왜
1: 잠시만요. 김종혁 최고님은 제가 묻자마자 입꼬리가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분명히 이긴 선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0: 기분이 좋으시니까요.
3: 아니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3: 아, 예.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피로스의 승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나 많은 저 출혈을 그 소모를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망하는 경우 그런 걸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15대 1이 아니라 12대 4로 뭐 형식적으로 이겼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나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지금 굉장한 출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평택에서 벌어진 유희동 의원의 생환 그 다음에 또 보수 주자 중에 하나인 북갑에서의 한동훈의 그 등장, 그 다음에 저 경남에서 박완수 지사의 승리,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장도혁 대표하고 다 거리를 두려고 했고 장도혁을 묻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대구 경북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1: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고 지도부인데 이긴 곳은 다 장동혁 피하기에 성공한 데가 이겼다. 그러니 이제 애매한 지점이 되는
3: 거예요.
1: 그런데
3: 건가요? 웃기게도 장동혁 당권파들은 그거 거기 이겼으니까 장동혁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피한 사람들이 다 이겼는데 근데 이겼으니까 나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이 선거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그 국민들의 선택은 놀랍게도 무서운 것이었는데 제가 보면 그래도 민주당은 자기 반성이라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권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박한 논리를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1: 제가 볼 때는 뭐 지역별로 선거별로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는데 명확한 건 정청래 장동혁 두 분은 졌다. 이거는 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보도록
4: 저는
1: 하겠습니다.
4: 저는 안 말하나요?
1: 이야기했어요. 한 명씩 다 안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럼 얘기해 주세요.
4: 저는 장도혁 대표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4: 네.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랑 똑같을 거예요.
5: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 돼. 데이터를 봐야 돼.
1: 데이터를 왜 봐요? 데이터를
5: 국민의힘에서 보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1: 아니 저
5: 2018년에
1: 데이터
5: 예.
3: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5: 아니 그때 그때 그 홍준표가 사퇴할 때 2018년 최악의 참패할 때요. 그때는 이제 광역단체장이 두 개 대구 경북 이번에 서울하고 4개 중요한 게 그때 보궐선거 12개 중에 송은석 김천 하나 당선 이번에 4개 그다음에 그때 기초는 53곳 이번에 95곳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비교해보면
3: 장동혁이 잘해서 한 거냐니까요.
5: 그런데 구별할 수 없죠. 장동혁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3: 어떻게 구분을 못해요.
5: 그 당대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데이터만 보면 사퇴할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0: 장동혁 대표는 소주 한잔 드신 거 아니에요?
1: 데이터를 좀 해주세요.
5: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데이터만 보면 뭐 사퇴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1: 아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3: 이번에요 시흥시장을 아예 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후보조차 못 낸 것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 시기에 뭐 했냐면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의사당하고 백악관 앞에서 뻗치게 하면서 미국의 유명인사들을 어떻게 만나겠다고 거기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앵벌이하다가 뒤통수 찍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벌였는데 그다음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만들어놔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뭐 그 현역 광역단체장들 다 바꾸겠다고 한 명도 못 바꿨습니다. 난장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인 공관위가 있었는지 그렇게 놓고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지가 최고위원 하면서 직접 나갔어요. 아예.
4: 그렇게 과정이 엉망이었으나 결과는 민주당의 뼈아픈 상황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장정혁이 이겼다. 국민의힘이 이겼다.
3: 아니, 궤변 계열에 아주 합류하시네요.
1: 잠시만요.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자꾸 장동혁 이겼다는 게 당신은 거기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지금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4: 뭐게
1: 아닌가.
4: 저의 생각도 그렇게 좀 뭐 너무 있어줘. 투명하게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예, 예. 그렇게

0: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조영 이긴 거 맞고 그다음에 장조영은 자기가 안 가야 될 때 안 가가지고 그쪽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1: 도움을 준 거다.
0: 네, 오세훈 시장은 거기 안 가가지고 도움을 준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아,
3: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승리했다라고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우재준 최고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도부 총사퇴하자라고 하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서 조광호 최고위원은 정확한 워딩이 제가 재연하면 우리가 또 재연 잘해요. 목소리를 깔아서 했더라고요.
2: 네.
3: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PD님이 안 틀어주니까 제가 그냥 재연했어요.
4: 근데 저는
3: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4: 지금 보세요. 사퇴를 했다. 그럼 이게 비대위로 6개월씩 비대위로 일년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3: 예.
4: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해봤자 한동훈 복당 안 한 상태에서 저 의미가 없다 봐요. 잔여 임기만 하거든요. 내년 8월까지 남은 임기에 뭐 굳이 전당대회를 해봤자 실세들이 안 놉니다. 어차피 공천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3: 예.
4: 그러면 비대위로 일년 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저는 임기를 마치고 내년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되 그전에 한동훈 복당해서 한동훈하고 장동혁 진검승부를 해라 이거예요. 지금 전당대회하면 보세요. 누가 친한계에서 뭐 배현진 놉니까 조경태 놉니까
3: 예.
4: 김문수 안철수 이런 분들이 노겠느냐 공천권도 없는데 따라서 저는 비대위도 1년간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회 잔여 임기밖에 안 돼 정청래처럼
3: 잠시만요.
4: 따라서 예. 1년 임기 마치고 내년에 그렇죠. 8월 달에 진짜 한번 공천권을 걸고 그때는 한동훈도 참여할 수 있도록
3: 예.
4: 그래서 한동훈 장동혁 뭐 김문수 안철수 진검승부를 하자.
3: 진검승부를 하자. 근데 제가 이거 잘 이전에 못 들었었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동훈 복당시키고
4: 네, 내년 전당대회까지는 그래요. 진검승부
3: 지금은 아니고
4: 지금 당장은 뭐 본인도 생각이 없는 거고 전
3: 예.
4: 장기적으로는 하나가 돼야죠. 보수는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삼국지로 가야 됩니다.
2: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평론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인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공당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게 당원과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태도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물러나면 나올 사람 없다. 이거 평생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재준 최고위원 제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나이가 네. 마흔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곧 있으면 만으로는 38이고요.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 나이는 58년생이던데 예.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거든요.
0: 30년 차이.
2: 우리 아버지가 뭐 저한테 이제 뭐 철이 없네 이렇게 안 해요. 뭐 얘기할 때도 제대로 내용을 갖춰서 나무라시거나 하지.
3: 예.
2: 아니 맨날 그거 당원들이 뽑은 뭐 당대표 운운하는 걸 신주 딴지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러면 당원들이 뽑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해야 되는 거지. 철이 없다가 뭡니까? 철이 없다가. 저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훨씬 철이 없다고 생각해요.
5: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서 제가 예. 말씀드리는 최고위원님. 건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한테 말씀 유권자에게 당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 예.
5: 아 이렇게 저놓고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3: 예.
5: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적어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에 대해서 그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거를 부정선거로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예.
5: 그러니까 더 나쁜 거를 통해서 지금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잘못됐다. 이거는 거의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다. 라는
3: 예.
5: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보수로 가야지 민주당이 저렇게 뭐 내분이 벌어지고 뭐 싸움 벌어지고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저희 그 보수가 다시 재건되고 회생할 수 있거든요. 장동혁 지도부식으로 가면 우리는 재생할 수가 재건할 수가 없어요.
3: 예.
5: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졌다. 제가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 때문에 이겼고 그다음에 이거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지금 뭐 어제 당대표의 사퇴 요구를 묻는 질문에 지금 그런 거 요구한 사람들은 그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재선거 이 목소리를 먼저 가야 된다.

0: 이렇게 또 방어를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자리에서 좀 나가라라는 소리들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된 예. 것도 하나 이제 잡으신 거예요. 이 아이템을. 그래서 이 이슈를 그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시는 그런 속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실제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게 부실관리인 건 뻔히 알아요. 본인도 예전에 본인이 판사할 때 이런 선관위를 다 맡아서 했었던 사람이에요.
0: 예.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실제 뭐 부정선거가 아니고 얼마나 관리가 소홀해 했고 특히 판사들이 위에서 장으로 있지만 실제 일들은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판사들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밑에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오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떤 개인적인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부정선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동인도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0: 보통 판사들이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하다 보니 이런 분들 다 안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뻔히 알죠. 이 사람이 뭐 판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몇십 예. 년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메커니즘이 뭔지 정확히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자꾸 나가가지고 복면 쓰고 자꾸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 이것이 정말로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서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결집시키고 예. 자신한테 이슈가 자꾸 이 너 이제 옷 벗어라 너 그만 돌아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당의 대표로서 실제 이 선거의 결과는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막 전부 다 재선 가자 그러면 당선된 자기네들 자기 당의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뻔히 알고 어차피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솔직히 말하면.
0: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일단은 입은 마스크 써서 많이 가리시고 네. 있더라고요.
1: 네. 눈만 안 가렸다.
0: 눈만 안 가리고.
1: 입 가리고 아웅이다.
0: 나머지는 다 가리셨어요. 모자에
2: 입 가리고
0: 마스크.
2: 아웅이네요.
1: 입 가리고
2: 네.
1: 아웅이네. 네.
0: 일단 피켓도 들고. 그런데 제가 서종욱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려는 추동력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많은 분들로부터 신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갈 것 같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궁금해서. 당대표는 따로 놀고 남은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당대표는 그건 그분 생각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 뭐 제가 지도부에게 그 한 분 한 분 통화를 해봤더니 지도부는 뭐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신동욱 수석최고나
0: 예.
3: 그다음에 그 김재원 그다음에 최고요. 김민수 뭐 양향자
0: 예.
3: 양향자 제가 통화 안 해봤지만
1: 조광하는
3: 이제 그 선출직이니까
0: 예.
3: 따라서 이게 네 명이 사퇴했는데
0: 조광한 최고예요.
3: 예, 지금으로서는 이게 그 우재준 청년 최고
1: 예.
3: 하나 정도니까 지도부에게 갈 거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국민의힘이 많은 변화 개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또 선거제도 개혁.
0: 예.
3: 이쪽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주도권을 잡고 계속 할 거고요.
0: 아니, 이게 국민의힘을 개혁하라는데 지금 선관위 개혁 수준을.
3: 그걸 이슈로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이슈를
0: 예.
3: 잡고
0: 예.
3: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그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있잖아요. 사전투표 폐지나
0: 예.
3: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내년 8월 바로 되거든요.
0: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옆에서 약간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왜 웃으셨는지.
2: 웃음이 터지겠죠.
0: 사전투표 폐지를 지금 개혁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신 거죠.
4: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0: 예.
4: 실제로의 능력은 정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의 무능한 집단이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기강마저 완전히 해이됐다는 거. 그러니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고 능력은 없고 기강까지 헤이든 그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그 현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4: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리고 이번 통해서 뭐가 확인됐냐 하면 야 저렇게 무능한 집단이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지난 15년 동안에 이거를 그렇게 아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와도 정보기관이 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해왔다고 라는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가 하나가 확인됐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상해라고 얘기하는 뭐 송도에서 투표 숫자가 같다든가
0: 예.
4: 뭐 이런 것들이 과거 선거에서도 무수하게 있었다는 것들도 확인됐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야가 국조특위를 하고 나면 아마 부정선거라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지가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0: 있는 집단이 못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1: 너무 무능하고 예. 게으른 집단이어가지고 아예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0: 주어진 시스템도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까?
2: 그러니까 근데 사기던지면 부지런하고 똑똑해야 된다는 네, 거죠.
0: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그 투표용지를 몰래 찍어내고 도장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1: 게다가 이 사전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0: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냐면 송도에서 5억 9천만 분의 1이란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기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이 아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황교안과 똑같이 황교안 씨가 지금 길거리에다 다 현수막 붙였어요. 6.3 부정선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5억 9천만 분의 1이고 이건 불가능하다 해서 이거 예.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뒷감당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 지금 정치인으로서 뒷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건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주류로 평가받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되긴 했지만 55대 48, 7표 차로 김도 의원이 아깝게 쇄신파로 분류되는 안 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에너지는 확인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에너지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름 당 쇄신에 좀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기 대변인님?
3: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2: 아, 안 할 것 같아요.
3: 네. 아니, 저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아.
3: 아니, 콩밭인데 어떻게 팥이 납니까? 이를테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당원 뭐 80%, 일반 국민 여론 20%. 그래서 그때 전당대회 할 때도 분명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더 많이 받았고 예.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았고 당원 투표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된 거거든요. 아 근데 당원 비율을 그렇게 높여 놓으면 어떻게 쇄신파가 거기서 당대표가 되거나 뭐 지도부가 되거나 합니까? 그냥 콩 심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니라 룰을 바꿔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지금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윤호기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비판적인 보수 지지층도 정당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올 거 아닙니까?
2: 예.
3: 그 작업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콩을 다 뿌리 뽑아내야 돼요. 일단은 썩은 콩들을.
2: 콩을.
3: 제일 대표적인 썩은 콩이 장동혁 지도부라는 거죠.
2: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 콩이다.
3: 콩이죠. 왜냐면은 그 원내대표 후보자들 중에 제일 친윤색채가 짙었던 사람이고 당권파에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콩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콩 심고 난 뒤에 팥 요 정도 있었으니까 다음엔 콩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2: 팥을 약간 묻힌 거군요.
3: 팥을 약간 묻힌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그냥 콩밭입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기 때문에.
2: 그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서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4: 그런데 뭐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 30% 정도 여론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4: 어쨌든 그것도 5대5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당대표 당원이 많이 반영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게 당원이 지금 100만이 넘거든요.
2: 예.
4: 얼마든지 새심파 한동훈 들어오면 이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당원은 뭐 전부 장동인이다. 이것도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장동인을 지지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계속이
1: 근데 근데 당원 변호사는 장동인 지지하잖아.
4: 아 저는
1: 왜 지지하는 거야?
4: 저는 장동혁 지지한다기보다 저는 적법하게 당원과 국민이 뽑은 지도부를
2: 예.
4: 임기까지는 가게 하고 그러게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자무단계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아예 도중에 사퇴 시킬 만큼 그렇게 처참한 패배는 아니라 보는 거죠.
2: 알겠습니다.
4: 그는 게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왜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승부예요. 그런데 정청래나 장동인은 자꾸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개파 싸움 이게 있다는
3: 계속
4: 개파
3: 데이터를 싸움이. 얘기하시니까 아까 기술 공급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2018년 데이터랑 비교했잖아요.
2: 예.
3: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2022년 지방선거도 있었죠. 그걸 슥 빼고 2018년이랑 갑자기 연결해가지고 이때에 비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2: 아마 탄핵 뒤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 2022년 예. 지방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당대표 쫓겨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비교할 게 아니라 2026년 예. 이 지방선거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참패한 게 맞다는 얘기죠.
1: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3: 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정점식

0: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뭔가 쇄신책을 낼 건지 아니면 팥좀 무슨 콩이어서 그냥 그대로 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쇄신책을 낼 거라고 봅니다.
0: 아, 예. 네. 약간 팥맛을 좀낼 거다.
1: 네, 뭐 예. 어쨌든 그 정점식 씨,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장동혁 대표와는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뭔가 그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금 우리 당은 정상적인 당이라기보다는 윤핵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 망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 지도부가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다가 이번에 그 아 잘됐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을 해서
0: 예.
1: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선거 결과가 15대 1에서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진 거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당을 망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당이 기사회생하니까 그게 자기 덕이라고 지금 그 완전히 적발하장이잖아요.
0: 예.
1: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2: 약간 제가 여기서 질문하자.
1: 네.
2: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김도읍이 나왔고 성일종이 나왔고 정점식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선까지 가서 이 정점식을 원내대표로 만들어낸
1: 네.
2: 이 의원들의 생각이나 이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 이분들은 예.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1: 지난번에 정원석 씨가 정원석 원내대표가 될 때는 이현승 16표, 그다음에 김성원 30표, 그다음에 예. 그 정원석 60표였어요. 근데 이현승 표도 사실은 다 친윤 쪽과 가까운 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때 30대 76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48대 55까지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2: 근데 이번에 원래 정점식 할 때 3표 정도가 지금 덜 왔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걸 다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안 찍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0표 정도다 원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 과거에는 거의 그 일방적인 친윤 쪽이었다면 이미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공감하고 있어서
2: 근데 그래도 10표나 차이 나게 정점식이 된 거잖아요.
1: 뭐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1: 그게 하나도 없어요. 76에서 그 아니 그때는
2: 도로 친윤당인데
1: 46표 차이가 났다가 이번에 그 얘기하신 대로 뭐 여거 갖다 붙여서 10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많이 달라진 거지. 이게 어떻게 안 달라진
2: 그러니까 그래도
1: 거예요?
2: 그러니까 뭐 조금 달라지는 거 이렇게까지 왔는데 뭐 전혀 안 달라질 수는 없고 조금 달라졌는데도 결국에는 도로 친윤당이고 결국엔 정점식이 됐고 결국엔 장도의 유지가 되고
0: 예.
2: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1: 근데 정점 변호사 희망사항인 거고
2: 아니 정점식 말하잖아 현상
3: 이분이요 지도부 사퇴는 안 갈 거예요.
0: 예.
3: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물어보니 그 척근한데
4: 안 한대요.
3: 두 가지 이유래요.
2: 절대 안 하지.
3: 두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요.
0: 예.
3: 정점식도 사퇴해야 돼요. 지도부가 총사퇴하는데 자기도 사퇴해야 돼. 원내대표 되자마자 사퇴한다?
0: 예.
3: 웃기잖아요.
0: 어.
3: 지도부 총사퇴하는데 원내대표는 직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예. 첫째 이유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정점식 의원이 한동훈 비토 한동훈 포비아라고 할지 비토로 할지 그게 너무 강해.
0: 예.
3: 지도부 사퇴하면 한동훈 척이 들어오고 헤게모니 잡는다. 그 막아야 된다. 이래서 이게 정점식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사이입니다.
0: 예.
3: 같이 뭐 진짜 친한 사이 검사부터 따라서 그 한동훈 비토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사퇴되기 때문에 지도부 사퇴까지 안 간다는 게 일반적.
4: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분리돼 있지 않아요? 지도부 총사퇴하면 원내 지도부도 다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지도부 사퇴하면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거나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1: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4: 이건 뭐 사실 손정국 변호사님 말씀은 안 맞는 말이지 않나요?
3: 구독이 최고위원회 일원이니까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죠. 원내대표.
4: 아니 그건 그러네. 보통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원내대표가 같이 사퇴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맞아요. 대행을 하는데 왜 방송에서 사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냐 이 말씀 드린 거죠.
2: 아니 어쨌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못하는 거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절대 바뀌고 있지 않다. 하나도 안 달라졌다.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지금 제 질문의 예. 핵심이에요.
0: 일단 거기에 대해서
2: 도로 친윤당이라.
0: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네. 일단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친윤 도로 친위다라는 게 노영희 변호사님의 주장이었고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이전 원내대표 경선과 비교했을 때는 쇄신파가 훨씬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적긴 했지만 변화의 싹이 보인다로 정리를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콩이 몸에는 더 좋다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콩과 팥이 두 류계의 라이벌인데 네. 콩이 좀 더 좋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서
1: 예의를
0: 혹시
1: 갖춰서.
0: 콩이나 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1: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할 때 그
0: 콩.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완두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그다음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0: 예, 지금 네네. 온에어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광고 나가는 중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김종일 의원님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1: 거자질할 필요가 없게 다 방송에 다
0: 나왔습니다. 약간 그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온 거는 청취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다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광고 시간에 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다 줬는데 왜 사퇴를 안 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했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 전에 한 얘기는 질라면 확실히 줘야 되는데 어영부영 져가지고 버티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을
3: 어중간하게 졌어.
0: 아, 어영부영이 아니고 어중간이니까
4: 어중간하게 졌다.
0: 어리버리에는 아니고요. 예. 예. 어중간 졌다.
1: 어중간하게라도 좀 사퇴를 하시는 게 어떨까. 결반만 사퇴하든가.
5: 아니 왜 자꾸 사퇴하라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말하잖아. 지금 장두혁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3: 그래요?
5: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1: 저는 당리당략보다 국가공동체가 더 중요해서 부정선거 음모론 뿌리는 사람이 제일 야당 대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이렇게 당을 이렇게 어지러운 당을 이 정도까지 잘 수습하고 하고 했으면 밀어줘야
3: 공적 가치와 네. 사적 가치 중에서 뭘 중시하는지가 두 분이 확실히 보이네.
0: 예, 일단은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랑은 다르게 당대표가 좀 따로 놀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여기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물론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단결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부분에서는 정청래 대표 사퇴 목소리,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총 끝나고 보통 나올 때 기자들이 쭉 물어보는데 이때 정청래 대표 표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6: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7: 잘 들었습니다.
6: 어떤 입장이라도 좀 있으실까요?
7: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6: 24일 전으로 사퇴할 거라는.
7: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8: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7: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건.
0: 예, 여러 질문에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하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민주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하원기 예, 부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1: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금 인식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선명하게 전선을 PR을 구분해서 긋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대응한다거나 잘 싸워서 그래서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라고 스스로를 이제 자처하면서
0: 예.
1: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시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할 때도 뭐 회의 운영을 좀 단호하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지지층 보기에
0: 예.
1: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여당 대표는 그렇게 전선 긋고 싸움만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들을 다 청취하고 조율해서 합의를 좀 끌어낼 줄도 아는 그런 예.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분란이 빚어지고 하는 것들도 조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만 하고 계세요. 본인이 성공해왔던 방식.
0: 싸움.
1: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 메인 슬로건이 내란청산이죠.
0: 예.
1: 지방 뭐 발전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본인의 성공의 감옥에 갇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도 보면 그때 쓰는 메시지나 워딩들이 갈등을 조율하거나 분란을 잠식시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예.
1: 뭐 메시지도 그렇고 하는 방식들이 다. 그래서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상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 대표가 갖춰야 되는
1: 예.
0: 선명성이 아니라 안정성이거든요. 그
1: 여당 대표로서의 메시지의 방식.
0: 네, 네. 여당 대표는 안정성을 네. 갖춰야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 80년대 운동권이 공이 많은데 그중에 나쁜 형태로 가는 것 형태를 보면 궤변과 오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죄송하지만 유시민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점점 유시민 닮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예.
2: 지금 질문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아니 뭐 사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잘 들었습니다. 뭐 계속 물어보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뭐 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집권당 대표가 국민들을 대변해서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얘기할 태도입니까? 이런 정도로 오만해진 거예요.
1: 오만이 있다.
2: 예. 오만의 극치지 이거는. 아니 뭐 제가 뭐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런 거 왜 물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태도가 그래서 야 굉장히 오만하구나. 그리고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유시민 대 작가를 자꾸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별로 그게 그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을 맞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노영희 변호사님.
3: 정청래 대표가 뭐 오만해서 저런 답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만두는 걸 고려할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일단 알아들었다. 내가 생각해보겠다.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이 일단 이 선거 결과를 승리라고 자기가 거기 대통령이 덕분에 승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이 아예 그냥 직접 입으로 이거 승리 아니다. 이거 사실은 실패다. 이걸 이길 때도 지고 나중에 딴 거 생각하느라고 사람들이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되게 머쓱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으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또 대통령 뜻에 공감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면서 상황이 되게 조금 엄중하고 본인의 거취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벌써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의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특히 대통령이 욕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큰 소리 쳐가지고 사람들이 시원해 보이는 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
1: 예.
3: 또 그다음에 그릇이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자꾸 너 배신할 거지 넘어갈 거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그 사람 품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걸 또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선거 관련해서는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1: 예.
3: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당원을 보고 가기는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내가 썩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좀 생각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1: 예.
3: 하는 거겠죠.
4: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할 때 그때 나경원 연판장을 돌려서 주사한 치잖아요. 그런데
1: 예.
4: 이번에도 이게 정청래 출마도 못하게 주저앉히려고 하나?
1: 이 부분에 관해서요?
4: 예, 이 부분.
1: 뭐 다른 부분 쭉 하면
4: 아니 뭐 다른 건 논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게 왜 당무에 개입하느냐 아니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이게 공항에 마중도 못 놓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김민세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함석이 선거는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대통령이 윤석열 말고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때 제가 나경원 편들면서 제가 윤 대통령이 비판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4: 예, 똑같은 예.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당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정청래가 이기면 바로 레임덕 옵니다. 이 국가적 불행이에요.
1: 예.
4: 그렇잖아요. 정청래가 이기버리면 대통령 바로 레임덕 오는 거 아닙니까?
1: 지금 그러면
0: 이것만 반론을 예. 좀 하고 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열거해보면 당원당규 개정에서 당원 100%로 만들게 했죠. 정무수석 보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협박을 했죠. 의원들 연판장 돌리기 만들었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뭐 그 당시에 그 기관장이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이었나요?
1: 네.
0: 그거 막 압박하고 막 그랬죠. 아니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김민석 총리 좀 올려쳐준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그 선거평가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좀 대놓고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윤석열이 했던 그런 당부 개입 방식은 한

0: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1: 노골적인 당무 개입.
0: 제도까지 바꾸고 정무수석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당무 개입인 건데
1: 예.
0: 그걸 수평 비교해서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관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나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지금 그 회의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나오지 마세요. 출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 그게 무슨 뭐 본인 개인들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내가 껄끄러운 사람은 당대표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 혀처럼 구르는 사람을 당대표를 안 치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그 대표를 그런 식으로 해서 4%였던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강서구청의 대패로 끝났고
1: 예.
2: 그래서 결국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그 여야 모두의 대통령,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까지도 반영하는 대통령이어야 하듯이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반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0: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야 뭐 어차피 개파도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하시는 어떤 저 행보들이 아까 말했던 논거에 의해서
1: 여당 대표로서 네. 할 일에 비춰보면
0: 그래서 각 의원들도 아마 평가를 할 거고 당원들도 평가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지도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도 아니 대통령도 정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견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제도를 비틀거나 권력을 행사할 때 그때 비판하시는 게 저는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9%포인트 넘게 떨어졌고요. 50.4%입니다. 요게 이제 그 전 조사에 비해서는 9% 이상 떨어져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X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사실 오차 범위 내로 붙기도 했고요. 조원 CNI 조사도 비슷한
0: 예, 사이드카를 건 거죠. X.
1: 예. 예?
3: 근데 어쨌든
0: 9% 포인트가 떨어지니까 X 대통령이 사이드카를 건 거죠.
3: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1: 예.
3: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도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게도 8,000이라고 하는 코스피 8,000 넘기는 그런 성과도 있었었고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조정 과정 거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고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힘들게 상황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지금 본인 입장이나 혹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국민들부터 칭찬 좀 받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 건설적인 방향 설명도 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도 이제 좋게 받아가지고 아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밝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딱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곳에서 또 내지는 본인 입장에서는 질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지는 그런 결과물을 받아놓고 대통령이니까 이거를 막 노골적으로 뭔가 하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되게 속상하고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버리고
1: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답답하고 이러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만큼 사실 이 당이 따라와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 이번 선거를 보니까 국민들이 아 여기 또 회초리를 들었네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데 실망하고 있었네 라고 하니까 그만큼 자기도 힘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1: 예.
3: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이 한 번 더 좀 잘 추스러지고 좀 더 잘 정비를 해서 국민들하고 유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예. 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요거 잠깐 먼저 여쭤보면요. 요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어제 조사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얘기한 거는 KSOI가 지난 8일에서 9일 조사한 거고요. ALS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50.4 부정평가 45.7인데 긍정평가 9.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10.5%포인트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여론조사 뒤집어지고 사실은 다른 여론조사는 크로스도 숫자상 나타났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지도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특히 정청래 대표는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정청래

0: 저 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만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던 게 공소취소 특검이에요.
1: 예.
0: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놨던 거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문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얘기하셨잖아요.
1: 예.
0: 그다음에 장관까지 나서서 아니 무슨 뭐 공무원들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시켜 먹는지 그거 확인을 해. 그게 도대체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거 하셨고, 대통령이 또 선거 사전선거하러 가셔서 그 용지 들고 나와서 직원한테 일로 와보라고 그러고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러고 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1: 예.
0: 대표적으로 정원호 띄워놓은 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1: 명픽이다라는 거죠.
0: 명픽이잖아요
1: 이른바?
0: 그거. 명픽인데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야, 그 정도 감이 안 됐던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거 정청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 대통령 책임도 크다는 말씀이시죠.
2: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다 봐요. 이거 잘못 분석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2: 수치만 보면 이게 뭐 9% 10% 떨어진 거죠?
1: 예.
2: 원래 지지율이 다... 과대평가돼 있었어요. 원래 지지율이 과대평가된 게 이제 정상화. 왜 그러냐.
1: 그 보수가, 1년 동안 과대평가돼 있다가.
2: 그렇죠. 보수가 예. 응답도 안 하고 진보청이 응답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선거하면서 보수청도 응답하고
1: 예.
2: 진보청도 이게 실망하니까 결과에 이게 원래 이재명 때 지지율이 이거 정도였어요.
1: 예.
2: 이게 과대평가돼 있다가. 네.
3: 지난번에도 서정욱 변호사는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30% 넘고 뭐 숨어있는 게 10% 넘는다. 좀 있으면 봐라 이랬는데 결국 다 틀렸잖아요.
2: 그런데 제 근거는요. 이재명 지지하다가 이번 선거에 실망해서 이재명 대 지지 취소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4: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1: 본 적이 없죠.
4: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이건 진짜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니다. 숨겨진 보너스 지지율이 있으니까 두고 봐라.
1: 예.
4: 민주당 지지율이 있을 때는 저거는 과대평가된 거다. 어디서 뭐 잘못 끌어다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1: 예.
4: 이재명 대통령
1: 10초 남았습니다. 예.
4: 예. 이건 얼마 넘겨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아, 그럼 제가
4: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1: 유튜브에서 네. 조금 더 더 예.
4: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유튜브에. 네, 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대구쇼로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박성태 뉴스쇼 다음 주부터는 아침 7시부터 찾아뵙니다. 고맙습니다.
5: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7: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8: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7: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8: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7: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8: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9: 당신의 생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10: 날씨 생활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 낮에는 서울 28도까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릉과 대전, 광주의 기온이 29도, 대구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 14일에는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야외 활동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씩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1: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7: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간헐적 난방을 실시합니다. 장마철이나 이상저온이 아닌 이상 난방 공급을 중단한다는 이야기. 이 딱딱한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것, 이런 걸 두고 간헐이라고 하죠. 간헐적 단식, 간헐적 운동, 이런 표현 자주 쓰시는데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다면 간헐적으로만 해줘도 효과는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드물게 찾아온 운 좋은 날을 간헐적 행복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뜸하지 않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자잘한 기쁨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입주 134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